0: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 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산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4: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5: 반갑습니다. 6월 18일 목요일 노래 하나 추억 둘 저는 최소영입니다.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이런 얘기는 다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상하게 머리 바꾸려고 그러면 그때가 가장 마음에 들고 이대로 바꾸기가 좀 아까운데 라는 생각이 든대요. 근데 또 여기서 진짜 마음을 바꾸면 그대로 그거 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금세 또 아니었어 지저분해 보여 바꿔야겠어 라는 순간이 온다니까요. 뭔가 끝을 알리는 상황에 익숙함 안락함 그런 기분이 갖고 온 순간적인 효과일 거예요. 머리만 그런 거 아닙니다. 뭐 비싸게 돈 들여서 새 지갑 샀는데 새 신발 샀는데 사놓고도 익숙한 게 편해서 갈아타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특히 신발 같은 경우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처음에 적응이 좀 필요한 신발들은 자꾸 발이 아프니까 다시 원래 신발로 돌아오고 그러기도 하더라고요. 변화를 꿈꾸다가도 현실에 심하게 만족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일이 일상 속에 꽤 많을 겁니다. 영원히 변화를 꿈꾸지 않는다면 모를까? 그래도 된다면 모를까? 머지않아 또 반복할 거라면 이것저것 다 경험해본다 생각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그리고 또 그 변화를 둔다는 게 변화를 가진다는 게 좀 두려웠던 시절이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뭘 하나 바꾸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하나씩 바꾸다 보니까 또 뭐 한 번이 어렵지라는 말이 딱 맞구나. 이게 뭐라고 이런 것도 저런 것도 다 해보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더 많이 하게 돼요. 자, 오늘 목요일 3부는 노춘의 음반가게 문을 열고요. 그리고 듣고 싶은 노래, 하고 싶은 이야기, 또 월수금 참여 코너 사연 모두 기다립니다. 문자는 샵897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wbsi.kr이고요. 검색 사이트에서 원음 방송으로 검색을 하셔도 되고요. 들어오신 다음엔 라디오 프로그램 방들 중에 노래 하나 추억들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편지나 엽서는 우편번호 08536, 서울시 금천구 남부 순환로 1350, WBS 원음 방송 5층 라디오국 노래 하나 추억들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선물 당첨되신 분들께는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 한 세트, 삶을 바꾸는 건강 루틴 KLC에서 부모님께 드리는 뉴트리션 밸런스 5종 세트, 김에도 1등급이 있다 광천 별식품에서 프리미엄 별맡김 한 박스를 드립니다. 김종찬의 당신도 울고 있네요. 구창모 외로워 외로워 두 곡이에요.

짧은 글, 긴 여운. 몇 년 전 명절에 본가를 찾았더니 현관 앞에 낡은 밥상이 놓여 있었다. 크기는 사절지 스케치북 정도의 직사각형. 나뭇결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진하게 칠한 밝은 고동색 표면. 사각 상판의 각 변에는 봉긋한 테두리가 붙어 있었다. 테두리 하나는 떨어져 나가 덜렁거렸다. 떨어진 틈 사이로 나무의 색이 드러나 보였다. 테두리 안쪽에는 자개 장식이 있었다. 요즘은 보기 힘든 선명한 색에 각 자개의 자국이 조금씩 불규칙해서 오히려 더 손맛이 났다. 내게 익숙한 밥상이었다. 우리 가족이 어릴 때 쓰던 밥상. 거기서 가족들이 모여 작은 TV를 앞에 두고 밥을 먹었다. 한쪽 테두리가 왜 떨어져 나갔는지도 알 것 같았다. 밥을 먹고 나서 십수년 동안 행주로 닦았을 테니까. 나도 그 상을 수백 번은 닦았을 것이다. 나의 엄마는 물건을 잘 못 버리고 고집이 세서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 어릴 때는 물건도 잘 못 버리고 고집도 센 엄마와 신랑 일을 하기도 했다. 엄마는 그 자개상도 내가 고쳤을 거면 가져가라고 했다. 나 역시 헛물건에 거부감이 없다. 좋아한다고 해야 더 맞겠다. 나는 낡은 자개상을 갖고 나와 낡은 나의 창에 상을 싣고 낡은 나의 집으로 돌아왔다. 내 차는 차량 20년이 넘었고 내가 사는 집은 준공 50년이 넘었다. 나는 자동차 수리에 대한 경험이 없는 채 노후차 차주가 되어 대가를 치르며 수리를 배웠다. 지금도 전국 폐차장 연합에서 판매하는 중고차 부품이 집 앞에 와 있다. 집 수리 경험이 없는 채 대가를 치르며 집을 고치고 있다. 여기서 언급한 물건 중 다 고쳐진 건 하나도 없다. 인생처럼 수리에도 끝이 없다.

이런 온갖 좋은 물건들이 주변에 널려 있어도 이상하게 그것만 손이 가는 것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마음이 가는 것들이고요. 좋은 거, 편리한 거, 뭐 유행의 시작이 될 만한 것 등등 이렇게나 좋은 게 많은데도 마음이 알아서 파고드는 거, 당기고 있는 거, 그런 거 저도 많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만 자꾸 써서 제가 예전에 변화를 좀 두려워했다고 했잖아요. 심지어 어느 정도였냐면 물건을 돌려가면서 쓰는 것도 잘 못했어요. 가방이 여러 개가 있다면 오늘은 이 가방, 이 옷은 이 가방, 이게 안 되고 하나가 해질 때까지 약간 넣었다 뺐다 그 안에 물건들 꺼내고 이것도 저에게는 너무 힘든 일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걸 좀 두려워하는 경우도 있고 손때 묻은 걸 유난히 또 좋아하는 경우도 있고 뭐 다양하겠죠. 많은 분들의 이유가. 물건의 가치는 가격표가 아니라 그것과 함께 쌓아온 시간 속에서 만들어진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발견하고 있는, 알아차리고 있는 그 가치들이 그냥 생겨난 건 아닌 거죠. 1부 끝곡입니다. 박강수, 나는 배짱이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부처를 숭배하는 것도 한갓 국한된 불상에만 귀하지 않고 우주 만물 허공 법계를 다 부처로 알게 되나니라. 그러므로 일과 공부가 따로 있지 아니하고 세상 일을 잘하면 그것이 곧 불법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요 불법 공부를 잘하면 세상 일을 잘하는 사람이 될 것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서품 15장 말씀입니다.

0: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1: 02-731-7333.
2: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1: 라디오로 흘러나온
0: 이 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1: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3: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한대수의 행복의 나라 2부 첫 곡이었습니다. 자, 어서 들어오십시오. 현미님이 아침부터 시원하게 먹겠다고 이것저것 싸놓고 하나도 안 들고 왔어요. 자, 일단 어떡하죠? 이 미련이, 이 안타까움이, 아쉬움이 한나절이 아니라 하루 종일 가시지 않을 것 같은데, 차라리 어차피 두고 와서 지금 아무리 생각해봤자 발이 달려 나에게로 와줄 수도 없는 것들 아닙니까? 그거는 되게 혹시 다른 분이 계시거나 그러면은 맛있게 도시락을 싸줬다고 생각을 하시고, 제일 좋은 건 진짜 그렇게 해서 그것도 상하지 않게 누군가가 드시는 게 좋긴 하죠. 만약에 그게 아니다, 그러면 이게 나중에 오늘 일 끝나고 들어가시면 사실 좀 상해 있을까 봐, 정확하게 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먹는 거니까요. 그냥 그대로 드시는 걸 절대, 예, 그건 좀 말리고 싶고 권하지 않습니다. 아깝더라도 오늘은 그냥 내가 누구 위해서 도시락을 한번 싸줬다라고 생각하시고 조금 미련을 버리시는 게 어떨까요? 아, 근데 진짜 아깝긴 하네요. 그리고 8378 뒷번호 쓰시는 분 어서 오십시오. 여자친구도 구해야 하고 일자리도 구해야 하고 바쁘네요 하셨는데, 여자친구는 구하지 말고 만나시고요. 일자리는 빨리 구하시고요. 그래요, 모든 게 결과적으로 만나고 나에게 왔고 내가 하고 있고 그러면 이게 우리가 만날 인연이었구나, 내 것이 될 뭐 연이었구나, 그런 말들을 하는데, 찾아 나서고 헤매고 어디 있나 이 과정에서는 글쎄요,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죠. 적극적으로 열심히 열심히 나를 알리고 다니는 수밖에요. 그리고 황금박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아이고, 그렇게 막 방송 끝날 때 마무리 인사 안 주셔도 됩니다. 그럼요. 아이고, 어제 끝인사 못 나눴다고, 못 주셨다고 죄송하다 그러시는데 절대 그럴 일 아니죠. 오늘 아침도 날씨는 덥지만 노추와 함께 파이팅입니다 하셨고요. 신복수님 어서 오세요. 오늘도 반갑습니다. 꾸리님, 오늘 하루도 노추 들으면서 시작해요 라고. 아, 꾸리님 맞아요. 어제 야구 보러 간다고 하셨는데 제가 그 문자 소개를 못해드렸던 것 같기도 하고. 맞죠? 독수리님하고 야구 보러 가신다고 그러셨던 것 같은데 잘 다녀오셨나요? 이종덕님 반갑습니다. 덥지만 파이팅입니다. 오늘 다들 인사가 약속이라도 하신 듯이 덥지만 힘내요. 덥지만 파이팅입니다. 이런 인사네요. 참이수님도 아침부터 좀 덥다고 하셨고요. 길손님! 어머! 길손님이 진짜 오랜만인 것 같은데, 제가 이 정도로 이건 진짜 오랜만이라는 느낌인 거죠. 집에서 나올 때 엘리베이터에서 거울을 볼 때 다른 경우 많죠. 모습이. 잠깐만, 이게 그 오늘 제가 시작할 때 머리 바꾸려고 하면은 꼭 그 직전에 나쁘지 않은데 이대로 좀 있어도 되겠는데 그 이야기를 하신 거죠. 아, 그러면은 아침마다 거울 볼 때 오늘은 이랬다가 저랬다가 또 뭐 내일은 또 다른 느낌이었다가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 봐요. 그것도 그렇네요. 네, 똑같은 머리고 똑같은 뭐 옷차림이고 그런데도 어제는 내가 좀 괜찮아 보였는데 오늘은 어딘가 좀 애가 피곤해 보이고 뭐 이런 때가 있으니까 그 차이인가 봐요. 아, 그 수요일 오후 4시가 가장 지쳐 보인다고 했는데 이번 주는 수요일이 지나갔으니까 안 되고 다음 주 수요일 오후 4시쯤에 여러분 어디서라도 한번 거울 한번 보세요. 평소의 모습 하나 찍어 놓으시고 차이가 있나 없나 한번 확인하게요. 6617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향기님은 어제 저녁에 내린 비에 습도가 높아져서 아침부터 후텁지근하게 더운 날이라고 하셨어요. 선풍기 바람의 시원함을 느끼며 차 한잔함이 함께합니다 라고. 그렇네, 좋네요. 바람도 차 한잔도 너무 좋네요. 자, 노래를 좀 이어가도록 할게요. 루 크리스티 세릴 더윈 준비했고요. 캔사스의 더스트 인 더윈 두 곡을 준비합니다.

캔사스의 Dust in the Wind 그리고 루크리스티의 Settle the Wind 먼저 들으셨고요. 두 곡을 함께 하셨습니다. 110이 쓰시는 분도 어서 오십시오. 아 나도 모르게 나는 잘 챙겨왔나 살피게 됐다고. 도시락 싸서 다니시는 분들 한 번씩 보세요. 혹시 오늘 내가 정성스럽게 싸서 살포시 놓고 온 건 아닌가. 절대 이게 지금 재밌게 뭐 놀리자 그런 게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실수입니다. 그리고 그런 때 있잖아요. 유난히 공들였는데 그거 두고 나오는 거 진짜 많아요. 전 너무나 많이 경험해봐서 그렇게 애쓰지나 말걸 싶은 거 있잖아요. 이날 따라 막 더 뭔가를 하고 다른 날과 다르게 더 정성을 들여놓고서 그러면 뭐 두 배, 세 배 더 속상하고 더 미련이 남고 근데 잊어버리셔야 돼요. 어차피 집에 있는 거 어떡하겠습니까. 그리고 아이고 제가 갈 길을 잃었네요. 우리 4208 뒷번호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날이 점점 더워지겠지만 그래도 저는 여름이 좋아요. 왜냐하면 여름은 사람이 살아있는 것 같다는 생기?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아 그리고 여름 운동들을 좋아하신대요. 여름 운동이라면 뭐 약간 여름 그 레저 스포츠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걸까요? 저 그런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그 계절만 기다린다고 하더라고요. 조금만 기온이 올라가도 어떻게 한번 시작해볼까? 아직 그 시즌이 아닌데도. 근데 그런 것에 소질도 재질도 없는 저로서는 글쎄요. 그것 때문에 여름을 기다려보거나 그런 건 아니고 너무 덥지만 가끔 뭔가 여름밤의 낭만이나 여름만이 가지는 그 특유의 그게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더워도 또 여름이 있어야지라는 생각은 합니다. 사실 사계절이 다 있어야죠. 근데 예전보다 점점 경계가 조금 불분명해진다는 게 속상하고 아쉬워요. 자 이번에는 부산갈매기님 신청곡을 듣고 올까요? 브라이언 맥넛의 Back at One 원하셨습니다.

브라이언 맥나이스 백앳원이었습니다. 7201 뒷번호 쓰시는 분도 오셨어요. 아, 어릴 때는 여름마다 엄마가 해주시던 보양식들이 많았어요. 지금은 손재주도 없고 엄마도 안 계시고 너무 그립습니다. 모든 시간이 하셨는데 어머니가 솜씨가 좋으셨나 봐요. 가족들을 위해서 좀 더위 안 탈 만한 그런 거, 입맛도 들 만한 거. 그리고 여름에는 우리가 좀 날이 더우니까 자극적인 거 많이 찾는데 어머니는 좀 최대한 건강하게 뭔가 만드셨겠죠. 자, 2부 끝곡으로 휴먼 네이처 마이클 잭슨의 노래를 전해드리고 3부로 갑니다.

0: WBS FM 바쁜 오전을 마치고 조금은 나른한 오후 혹시 뭘 할지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럼 바로 라디오를 켜주세요. 웃음, 공감, 그리고 잠깐의 힐링까지 저희 희원이가 여러분들의 오후를 채워드립니다. 성공 맛집 WBS 원은 방송 기분 좋은 12시 매일 낮 12시부터 2시까지 함께해 주세요.
1: 눈을 감아도 들리는 세상이 있습니다. 귀를 열어야 보이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 세상 속에는 눈으로 보는 것보다 감동적인 영화가 있고 입으로 먹는 것보다 맛있는 음식이 있으며 두 발로 걷는 것보다 가슴 벅찬 여행이 있습니다. 지금이에요. 라디오 광고로 그들이 사는 세상에 손 내밀어 보세요. 새로운 세상이 당신에게 응답할 거예요.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7264.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자녀가 아무리 효도한다 하여도 부모가 그 자녀 생각하는 마음을 당하기 어렵고 제자가 아무리 정성스럽다 하여도 스승이 그 제자 생각하는 마음을 당하기 어려우리니 만일 제자가 스승 신봉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스승이 제자 사랑하고 생각하는 마음에 반만 되어도 가히 그 법이 건네게 되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신성품 9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방송의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촌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0: 매일 아침 9시 여러분의 추억을 소환합니다.
1: 노래 하나, 추억 둘.
2: 노래 하나 추억 둘 3부 첫 곡입니다. 윤신의 DJ에게.

0: 라디오 광고.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노래 하나 추억들 3프로 오셨습니다. 자, 6617 쓰시는 분이 손 수술 후에 잘 씻지를 못해서 시원하게 아주 대목욕을 한번 하고 싶다는 그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아유, 며칠 뒤에나 가능하다는데 답답하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지금 잘 참으시고 조금만 참으시고 시원하게 씻을 수 있습니다. 자, 노래 하나 듣고 오늘 그렇죠 명반들을 함께 갈 거라서요. 이 노래 들으면서 갈까요? 김한선의 피에로는 우릴 보고 웃지.

추억의 명반을 골라드리는 노춘의 음반가게. 오늘은 1988년에 발표된 박남정 2집입니다. 1집이 잘 되면서 스타의 반열에 올라버린 박남정이 댄스 가수를 넘어서 싱어송라이터의 재능을 선보였던 앨범으로 평가받아요. 한 장의 앨범에서 무려 3곡이 히트했고요. 특히 널 그리면은 그 일명 기억니은 춤까지 유행시키면서 박남정을 80년대 후반 최고의 슈퍼스타로 만들었습니다. 사실 1, 2집은 88년 초와 말에 다 나왔어요. 1년도 안 걸린 거죠. 댄스 가수로서 음악적인 실력도 인정받아서 이때 아마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한국의 마이클 잭슨이다. 그리고 당시 여자 댄스 퀸 김환선은 뭐 한국의 마돈나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을 무대도 많이 이렇게 만들었던 것 같고요. 쇼 프로그램에서 그런 이벤트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댄스 가수로서의 전성시대를 이끌었습니다. 이 집에서 무려 3곡이 히트하면서 이듬해인 89년에는 M사 10대 가수상을 받았고요. 무려 6개의 CF에도 출연하면서 진짜 그 당시 바쁜 아이돌이었습니다. 너무나 바쁜. 이때는 그룹보다는 솔로가 대부분이라 그렇지만 요즘은 또 워낙 그룹이 대세라 좀 모양만 다를 뿐 너무나 바쁜 스케줄을 소화해야 하는 아이돌이었죠. 이 앨범에서 처음 히트한 곡은 타이틀곡 사랑의 불시착이 아니었어요. 바로 가요톱10에서 골든컵을 수상한 널 그리며입니다. 89년 2월 1일에 처음 1위에 올랐다가 2주차에 변진섭의 홀로 된다는 것에 잠시 1위 자리를 내주기도 했어요. 하지만 2월 셋째 주부터 3월 19일까지 5주 연속으로 통산 6주 동안이나 1위를 차지합니다. 그 뒤를 이어서 사랑의 불시착도 6월 18일부터 2주 연속 1위를 했고요. 그리고 이런 기록들이 이렇게 보니까 좀 재미있긴 한데 7월 9일에는 주현미의 짝사랑에 또 잠시 1위 자리를 내줬다가 이 노래도 다시 23일에 1위를 탈환합니다. 결국 8월 13일에 7주 동안 1위에 오르면서 연속 골든컵을 받았어요. 이 앨범에서 박남정은 널 그리며 등 4곡을 작사 작곡하면서 싱어송라이터로서의 재능도 발휘를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3곡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히트한 게 안녕 그대여라는 곡도 많이 좋아했는데요. 댄스만이 다가 아닌 가수라는 생각을 하게 했던 노래들이에요. 수록곡들을 좀 볼까요? 붉은 태양, 널 그리며, 안녕 그대여, 달빛 사냥, 꿈이 아닐까, 사랑의 불시착, 어디에 있을까, 방랑새, 작은 새처럼, 사르비아 꽃이 지는 이 밤도, 이런 곡들이 수록돼 있어요. 세 곡을 준비합니다. 박남정의 붉은 태양, 널 그리며, 사랑의 불시착.

세 곡을 들었습니다. 박남정의 붉은 태양, 널 그리며, 사랑의 불시착, 이렇게 세 곡이었어요. 지금 들어도 그러니까 그때 당시 어떤 정서나 그런 느낌들이 노래에 있기는 하지만 가사도 그렇고 차이는 있겠지만 글쎄 저는 이 당시에 처음에 가수를 소개할 때 항상 뭐 소개말들이 있잖아요. 뭐 한 누구 가수 이런 거 할 때 항상 박남정 앞에는 댄스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아 가수가 아니라 댄서인데 이렇게 좀 노래를 잘해서 자꾸 이렇게 출연을 하나 보다라고 어릴 때라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굉장히 댄스 가수 그러면은 좀 노래가 조금 부족한가 가창이 좀 부족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그 이상을 뛰어넘는 가수였구나를 점점 알게 됐죠. 이때 진짜 토요일 저녁이면 어김없이 한국의 마돈나와 마이클 잭슨이 함께하는 합동 무대를 많이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은 이 집에서 세 곡 붉은 태양 널 그리며 사랑의 불시착을 전해드렸는데 우리 길소님께서 몇 년 전에도 또 요즘도 몇 년 전에도 요즘도 소개되는 음반 LP로 거의 갖고 있어서 사진으로 보여드리곤 했었는데 지금은 운전 중이라서 그런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아우 당연히 운전 중에는 다른 걸 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이동하실 때 좀 주시고 출발하신 것 같은데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항상 고맙게 여기고 있고 너무 좋지만 이럴 때 뭐 예를 들어 제가 뭐 질문을 했는데 답이 없다 그래도 서운하지 않습니다. 이동하고 계시다면 이미 그럴 때는 절대 개의치 마시고 귀로만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6328 뒷번호 쓰시는 분이 남정오빠 짝꿍이란 남정오빠를 서로 더 많이 좋아한다고 싸웠던 철부지 중학생 지금도 너무 좋아요. 따님도 가수라 너무 좋고요. 아 그렇죠. 우리 그 딸 이제 시은양이라는 그 표현도 좀 그렇네요. 아무튼 딸도 아이돌 그룹 생활을 하고 있어서 아버님이 따님을 바라보는 어떤 그런 그 시선 속에 뭐랄까 대견함 그리고 걱정 뭐 여러 가지가 읽히더라고요. 너무 활동을 잘하고 있어서 좋네요. 그리고 961을 쓰시는 분

0: WBS FM
1: 한 제자가 자기의 부하 임원에게 지나치게 엄책하는 것을 보시고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가 정의에 끌린 바가 없이 훈계하였다면 그 말이 법이 될 것이나 만일 끌린 바가 있었다면 법이 되지 못하리라. 천지의 이치도 더위나 추위가 극하면 변동이 생기는 것처럼 사람의 처사하는 것도 너무 극하면 뒷날의 쇠함을 불러들이나니라. 원불교 교존 대종경 인도품 19장 말씀입니다.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만 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4부 첫 곡으로 조용필의 꿈 들으셨어요. 차미수님이 신청하셨던 노래였습니다. 아, 박남정의 노래 잘 들었습니다 라고 은서님도 남겨주셨고요. 그리고 1964 뒷번호 쓰시는 분이 거래처 일하시는 분이 오랜만에 오셨다가 오늘 점심을 뜨거운 걸 먹고 이열치열해야 된다는데 어떡하면 좋나요 하셨습니다. 여러 분이 함께 가시는 거 아니에요? 혼자 빠지기도 뭐하고 좀 그런 상황인 것 같기는 한데, 아니 근데 메뉴를 이럴 때 보통 시원한 거 드시러 가지 않아요? 뜨끈뜨끈한 거 먹고 약간 땀 흘리고 뭐 이런 걸 생각하신 건가 본데, 아니면은 그 제 생각에는 비슷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동시에 좀 목소리를 내면 어떨까요? 그냥 다들 서로 눈치 보고 그냥 그런 것보다는 시원한 건 어떻습니까? 라고 누가 한번 얘기를 꺼내서 저도 이런 식으로 시작하다 보면 분위기를 그렇게 해치지 않으면서도 아 그래 날도 더운데 그게 낫겠죠? 뭐 이렇게 좀 흘러갈 수 있다면 좋겠는데, 아우 제가 마치 그 상황에 있는 것처럼 지금 신경이 쓰이네요. 억지로 가긴 가야 되는데 거기에 막 뜨겁고 짜고 막 이러면 그게 더 그렇지만 과거에 저라면 생각해 보니까 이런 자리가 있었다면 저 역시나 뭐 라디오에 사연 보낼 생각도 못했고 혼자 속으로 이건 좀 아닌데 하면서도 이렇게 따라가고 있었던 것 같긴 하네요. 어쨌든 잘 결론을 한 번 더 낼 수 있다면 다수결의 의견으로 잘 맞춰서 그렇게 좀 시원하고 맛있는 거 드셨으면 좋겠네요. 0258 쓰시는 분, 그리고 4109 현빈님의 친구분이, 아 그래요? 현빈님 친구분이세요? 반갑습니다. 뭐 누구의 친구라고 해서 더 막 특별히 어떤 혜택을 드리거나 그런 게 있는 건 아니지만 기분이라도 아우 또 이렇게 같이 오신 건가요? 하는 마음으로 더 반갑게 인사를 드려야죠. 최승현님, 승현님도 잘 지내셨죠? 인사드립니다 라고. 그리고 6258 쓰시는 분, 점점 날이 더워지지만 제 마음의 온도는 점점 내려가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요즘 인생에 고민이 좀 많으신 게 아닌가 싶은데, 좀 꺼내놓을 수 있는 거면 적어봐 주세요. 네. 혼자서만 그렇게 갖고 있는 것보다 한 번이라도 밖으로 꺼내서 털어버리면 시원해지는 것도 있으니까요. 8378 뒷번호 쓰시는 분의 신청곡 변진섭의 너에게로 또다시 준비했고요. 이 곡에 이어서 이상우의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까지 함께합니다.

아, 오늘 학창시절 오빠들 다 나오는데요? 하시면서 은주님께서. 아, 남정 오빠, 진섭 오빠, 상구 오빠 세대군요. 좋잖아요. 자, 이번에는 최승현님의 신청곡입니다. 송창식, 우리는.

송창식의 우리는이었습니다. 7169 쓰시는 분도 네, 봤습니다. 반갑습니다. 평강공주님도 나만 더운 거 아니겠죠? 하셨는데 그럴리가요. 그럴리가요. 다들 너무 덥지만 어쨌든 또 잘 이겨내고 건강관리 잘하시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우린 아직은 이런 얘기 좀 이르지만요. 아우 여름도 다 갔어 소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7328 뒷번호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4406 쓰시는 분은 예전에 어디서 뭘 환불을 받고 뭐 이런 과정에서 수박을 이제 공짜로 받게 됐는데 너무 커가지고 들고 오질 못해서 애먹었다고 그런 얘기를 적어주신 것 같아요. 그쵸, 수박이 조금만 커져도 무게가 엄청나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수박을 사면은 뭐 배달을 또 특별히 해주는 그런 서비스한테 있었고 또 뭐 매장마다 다르겠지만 커팅 서비스 해주는 데도 있고 물론 돈이 들지만요. 그런 거 있긴 하죠. 수박이 진짜 무겁습니다. 근데 그래도 큰 게 좋아서 큰 게 좋아서. 그리고 오늘 마지막 곡은 우리 향기님의 신청곡. 그 전에 4923 쓰시는 분도 음악과 함께 우정이란 무엇일까고 생각하게 된다고요. 그간 오랜 친구와 뜸해진 사이가 돼서 좀 그랬는데 미안함에 연락 못하다 보니 정말 미안하게 됐습니다. 저녁 같이 먹자고 전화해야겠다고. 너무 좋은 생각입니다. 먼저 한번 하시면 친구분이 더 미안해하며 얼른 응하실 거예요. 자, 오늘 마지막 곡은 향기님의 신청곡 백미연의 다시 사랑할 수 있다면. 친구와도 다시 함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전해드리고 저는 내일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0: 원음 방송입니다.
1: 뭐라고요?
2: 금융사기 예방법.
1: 너 괜찮아? 범죄 연루됐다며.
3: 어?
1: 경찰 좀 통화까지 했어.
3: 사칭 아냐?
2: 수사기관에 연락을 받았다면 대검찰청 찐센터에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세요. 메신저로 전달되는 수사기관의 공문은 모두 가짜. 앱설치 요구에는 절대 응하지 마세요.
3: 절대 안 돼.
4: 어, 아들. 지금?
5: 어, 바로 보내줄게.
3: 누구야?
5: 오빠가 돈 필요하대.
3: 아, 잠깐만, 확인해볼게.
2: AI로 가족을 사칭하거나 휴대폰이 해킹되었을 수 있으니 반드시 다른 전화로 재확인하세요.
5: 한숨이 냈는데.
3: 안 돼!
2: 의심스러운 QR코드, 인터넷 주소는 보호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사기가 걱정된다면 은행 영업점에서 비대면 계좌 개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세요.
6: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7: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밖으로 나타난 인물, 학벌 등은 겉인격이요 안으로 양심을 갖춘 것은 속인격이라 이를 나무에 비유하자면 겉인격은 지엽이요 속인격은 뿌리니 그 뿌리를 잘 가꾸어야 지엽도 무성하고 결실도 충실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근실편 14장 법문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원음의 소리. 반갑습니다. 박민수입니다. 정산종사님께서는요, 인연엔 좋은 인연과 낮은 인연이 있다고 하시면서, 좋은 인연은 나의 전로를 열어주고 향상심과 각성을 주는 인연이라고 말씀하셨고요, 낮은 인연은 나의 전로를 막고 나태심과 타락심을 조장하며 선연을 이간하는 인연이라고 밝혀주셨습니다. 첫 곡입니다. 페퍼톤스 땡큐.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 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3: 원기 111년, 서기 2026년 6월 18일 목요일에 함께하는 원음의 소리. 오늘은 정산종사법어 원리편 55장 말씀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좋은 사람의 기준 어디에 두고 계신가요? 언제나 나에게 칭찬을 잘해주는 사람, 자주 선물을 주는 사람, 잘못된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조언을 아끼지 않는 사람. 상황에 따라 다양한 기준이 생길 수 있을 겁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낮은 인연이 아닌 좋은 인연으로 다가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지 생각해보게 되는데요. 아마도 나 스스로의 마음부터 챙겨야 하는 건 아닐까 생각해봤습니다. 패배감이나 나태함이 아니라 긍정적인 마음과 진취적인 용기를 주는 인연. 누군가에게 그런 인연이 되어주는 하루이길 바라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코너입니다. 먼저 마음공부 이야기를 감상하는 시간, 마음산책 준비되어 있고요. 이슈 인 원불교 함께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교우탐방 만나보는 목요일인데요. 잠시 후에 함께 할게요. 노래 듣고 이슈인 원불교 만나보겠습니다. 창작성가 너는 나의 희망이야. 이어서 토이의 노래입니다. 좋은 사람.

0: 이슈 인 원불교.
1: 이슈 인 원불교. 오늘은 왕산 종보사님의 핀란드 탐페레 선교소 봉불식 참석 소식 준비했습니다. 지난 14일 원불교 최고 지도자인 왕산 종보사님께서 유럽교구 순방과 현지 교화 현장 격려를 위해 출국길에 오르셨습니다. 왕산 종보사님께서는 환송의 노래를 들으시면서 과거 박장식 대원정사의 해외교화 이야기와 여의도 공항에서 펼쳐졌던 역사적인 환송식 장면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이어 해외 개척교화라는 여정은 거룩한 순교정신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하셨고요. 지금도 척박한 현지에서 교당을 유지하고 있는 현지 교무들의 삶이 바로 순교자의 삶이라고 치하하셨습니다. 순방을 떠나신 뒤 왕산 종보사님께서는 어제 있었던 핀란드 탐페레 선교소 봉불식에 참석하셨는데요. 봉불식에서 왕산 종보사님께서는 법당에 이론상을 봉안하는 뜻은 무엇인가, 이론상의 진리는 과연 누구의 소유인가, 이 두 가지 질문의 뜻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밝혀주시면서 이론상은 이론상의 진리는 어느 누구의 전유물이 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고요. 이론상과 이론상의 진리는 오직 그 진리를 믿는 사람의 소유이고 마음 안에 간직하는 사람, 그 진리를 깨닫는 사람, 그 진리를 닮아가는 사람의 소유라는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이슈 인 원불교. 왕산 종보사님의 핀란드 탐페레 선교소 봉불식 참석 소식 만나봤습니다. 노래 듣고 이어갈게요. 창작성가 이런 세계로.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이 글은 안도현 작가의 너에게 묻는다 라는 시입니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작가는 왜 연탄재를 발로 차지 말라고 했을까? 왜 연탄과 우리를 비교했을까? 성과와 실적으로 평가하는 사회 속에서 결과만을 보고 그 안에 숨은 노력과 지나간 수고는 가끔 쉽게 잊히곤 합니다. 눈앞에 드러난 모습만으로 알 수 없고 그 나타난 결과만으로 쉽게 평가할 수 없음에도 말이죠. 그렇기에 작가는 누군가에겐 다 타고남아 더 이상 쓸모없는 잔재처럼 보이는 저 연탄재가 사실은 누군가를 따뜻하게 지켜주기 위해 노력과 열정을 다한 흔적이라고 말하고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름 어느 날 장대비가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폐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카페 안에 있던 저는 비를 맞으며 폐지를 줍는 모습을 보고 측은하고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폐지를 줍고 리어카를 끌고 가는 그분의 표정은 괴로움과 고통이 아닌 집중과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 발걸음은 당당하고 씩씩했습니다. 그 순간 측은한 마음으로 바라본 제 모습이 참으로 부끄러웠습니다. 제 그런 시선과 마음들은 상대의 삶을

이후로서 천지만물 허공법계가 다 부처 아님이 없나니 어느 때 어느 곳이든지 경외심을 놓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공부하는 친구들, 직장 동료, 길에서 스쳐 지나가는 사람, 내 주변의 모든 사물 등 모든 것이 저마다의 존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불성이라고 하죠. 저 연탄재가 비록 볼품없어도 뜨거웠던 시간이 있었듯 눈앞에 보이는 결과가 상대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 안에 열정, 노력, 성의, 수고가 반드시 있기에 함부로 낮추지 말고 존중의 시선으로 바라봐야겠습니다. 나의 삶이 힘들 때, 혹 타인의 삶이 초라해 보일 때 스스로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나의 연탄재를 발로 차고 있지는 않는가? 상대의 연탄재를 함부로 차고 있지 않았는가 하고 말이죠.

마음 산책. 오늘은 월간 원광에 실린 이달원 교무님의 글 나는 연탄재를 함부로 발로 차고 다니지는 않는가 만나봤고요. 이어서 하이키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듣고 왔습니다.

음의 소리에서는 여러분의 마음공부 사연을 기다립니다. 신청곡 담아 보내주시면 많은 분들과 나눌게요. 문자 참여 번호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이 드는 샵 8970, 카카오톡 원음방송 채널도 열려 있습니다. 원음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에서는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에서는 97.9MHz로 원음방송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스마트폰에서 원음방송 애플리케이션 설치하시면 언제 어디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원음의 소리와 함께 해주신 분들께는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를 드립니다. 자, 노래 듣고 교구 탐방 만나볼게요. 원기 111년 원불교 콘텐츠 공모전 수상작 창작 선거입니다. 다름이 없는 낙원으로.

0: 원음의 소리.
1: 원불교 각 교구를 탐방합니다. 교구 탐방. 오늘은 전북교구 소식으로 출발할게요. 지난 2일 전북교구 산동교당 대구암에서 전면 복원을 위한 기공 봉고식이 거행됐습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대구암 복원을 향한 첫삽을 뜨며 간절한 서원을 하나로 모았는데요. 대구암은 원기 91년에 교보 제13호로 지정되면서 원불교 문화재로서 가치도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세월의 흐름 속에 기둥이 지붕의 하중을 이기지 못해 붕괴 위험에 직면하게 됐고 교정원 문화사회부 성지사업회는 정밀 진단 후 전면 복원을 결의하고 전북교구에 사업 총괄을 위임했습니다. 이번 복원사업은 총 예산 3억 5천만 원 규모로 교정원 문화사회부 성지사업회와 전북교구, 산동교당의 재원에 교도들의 자발적 성금 동참으로 충당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공사기간은 1년으로 예정됐습니다. 수십 년간 해결되지 못했던 토지지목 변경 및 건폐율 등 법적 행정적 문제도 남원 씨의 협조로 건축신고 승인을 받아 복원의 길을 열었다고 하는데요. 성지 사업회장 박중훈 교무는 설법을 통해 대종경 편수의 역사가 잉태된 곳임을 되새기며 정산 종사님의 간절한 염원을 이 복원사업으로 이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양원석 전북교구장은 격려사를 통해 제가 출가 교도 모두가 일심합심해 원만한 재건축 성공과 재생이세의 대불과가 이곳에서 피어나길 서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1일 임실 호국원에서 호국 영령들의 해탈 천도를 추구하는 특별 위령제가 열렸습니다. 전북교구 임실지구 제가 출가 교도들과 기관 관계자들이 호국 영령들의 영로를 추구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전북교구 임실지구가 주관한 이번 호국 영령 특별 위령제는 조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산화한 선열들의 넋을 기리고 추원법원의 정성을 바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김종일 국립임실호국원장이 참석해 교도들에게 깊은 감사 인사를 전했는데요. 김종일 원장은 매년 정성스러운 위령제를 통해 호국 영령의 영혼을 달래주는 원불교 임실지구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을 기억하는 보훈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설법에서 윤정암 임실지구장은 오늘 우리가 누리는 평화와 안녕은 호국 영령들의 거룩한 희생 위에 세워진 은혜라고 강조했습니다. 교도들은 정성껏 분향을 올리며 나라를 위해 몸바친 영령들의 위훈을 기리고 마음마다 평화의 씨앗을 심을 것을 다짐했습니다. 다가오는 전북교구 일정입니다. 오는 20일 정읍지구가 오전 7시부터 화해 재우지 제초 작업을 진행하고요. 교구 청운회가 오는 20일 오전 9시 지리산 국제훈련원에서 성지 가꾸기 활동을 진행합니다. 또 오는 21일 오전 10시엔 6.25 희생영령 합동 위령제가 있고요. 오는 26일 오후 2시엔 교우청 2층 회의실에서 한우란 임시이사회를 갖습니다. 다음은 부산 울산교구로 가보겠습니다. 지난 6일 부산 울산교구 마음토닥 청년센터가 지친 현대인들과 청년들을 위한 심신치유 프로그램인 해소명상을 진행했습니다. 해변에서 파도 소리를 들으며 심신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해소명상은 바쁜 일상 속에서 피로를 느끼는 이들에게 마음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는데요.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펼쳐진 이번 행사엔 사전 신청을 통해 접수한 참가자들과 당일 현장을 찾은 수많은 시민 총 200여 명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참가자들은 바다를 배경삼아 명상 지도자의 편안한 안내에 귀를 기울이며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요가와 선명상 의식에 참여했습니다. 이날 해소명상에 참여한 한 참가자는 바다 소리를 직접 들으며 명상하니 불안했던 마음이 편안해졌다며 평상시에도 지치고 힘든 때 명상을 통해 마음을 다스려봐야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또 온라인으로도 진행된 이번 해소명상은 마음을 관찰하고 다스리는 원불교의 실천적 마음 공부를 친근하게 전하는 소중한 정서적 교화의 장이 됐는데요. 해소 명상을 통해 참된 평화를 경험한 참가자들은 대종사님의 가르침으로 몸과 마음을 온전하게 가꾸어 나가는 뜻깊은 치유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 부산 울산교구는 지난 16일부터 내일까지 원기 111년 2차 교정지도를 이어가는데요. 지난 16일엔 다대교당, 지난 17일엔 웅상교당과 물금교당, 언양교당과 베네 훈련원의 교정지도가 진행됐고요. 오늘은 반성교당과 화명교당, 내일은 초량, 대신, 괴정교당이 교정지도 대상입니다. 이번에는 영광교구로 가볼게요. 지난 10일 영광국제마음훈련원에서 제주합동 항단회가 있었습니다. 이번 항단회는 1년에 두 번 열리는 전체 항단회 중 전반기 모임으로 항단장님을 모시고 삼밧제 기도실에 함께 모여 진행했고요. 지난 11일엔 교구 사무국에서 법인기도 준비위원회가 있었습니다. 다가오는 8월 6일 영산성지 법인기도의 뜻을 깊이 새기며 성지 공동체가 힘을 모아 준비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의논하고 상세히 공유했는데요. 이어 지난 15일엔 영광교구 신입교도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신입교도와 공부를 원하는 교도들이 참석했는데요. 신입교도들에겐 원불교를 쉽게 전하고 기존 교도들에겐 신앙의 표준을 세워 기본교리와 수행 마음가짐을 전하는 뜻깊은 훈련으로 온라인으로 시작해 총 5주간 강의 영상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다가오는 영광교구 일정입니다. 먼저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군남교당과 불갑교당, 도양, 백수, 홍농교당의 교정지도가 있고요. 7월 14일엔 영산사무소 대각전에서 3차 출가교육자 협의회가, 7월 14일부터 15일까지 영산사무소에서 영광교구 하선훈련이 진행됩니다. 이어서 대전 충남교구 소식입니다. 지난 6일 현충일을 맞아 대전 충남교구 재가단체 회원들이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은혜 나눔 봉사활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동안 현장에서 따뜻한 국수를 공양해온 대전 충남교구는 올해부터 주먹밥으로 새로운 정성을 보탰는데요. 새벽부터 현충원을 찾은 유가족과 시민들을 위해 준비한 주먹밥은 참배객들의 허기를 채워주는 든든한 위로의 선물이 됐습니다. 현충원을 찾은 수많은 보훈가족과 시민들은 묵묵히 나눔을 실천한 원불교 봉사자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는데요. 봉공활동에 참여한 교도들 또한 공도자 숭배의 정신을 직접 체득하며 무아봉공의 정신을 다시금 가슴에 새기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다가오는 대전 충남교구 일정 만나봅니다. 먼저 오는 21일 오전 10시 30분 현충원 현충관에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특별천도제가 진행되고요. 오는 27일 오전 11시 30분엔 산내 곤령골 합동위령제가 진행되고요. 대전 충남교구 청교읍에서는 어린이 학생 훈련을 앞두고 있습니다. 먼저 어린이 훈련은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오덕훈련원에서 진행되고요. 8월 8일부터 9일까지 진행될 청년 훈련은 장소가 논의 중이라고 하네요. 교구 내 청소년 교도들이 은혜로운 시간 함께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교구탐방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노래 듣고 이어갈게요. 창작성가 일어나 피오리라.

원음의 소리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끝곡으로 버즈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준비했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올게요. 은혜로운 하루 보내세요.

독경으로 일심을 오늘도 진리와 하나 되고 한없는 은혜를 얻는 일원상 서원문을 함께 하겠습니다. 일심으로 올리는 이 독경의 인연으로 행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0: 지금까지 원불교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깨치신 진리의 내용을 담은 일원상 서원문을 함께 했습니다. 오늘 이 독경의 인연으로 일상생활에서 언제나 진리의 은혜와 위력을 얻는 소중한 인연이 되시길 바랍니다.
1: WBS 원음방송입니다.
2: 반갑습니다. 원불교 군종교구장 문정석 교무입니다.
3: 왕산종 보사님의 신년 법문 중 공의심으로 모두가 잘 사는 조화로운 세상을 건설하자고 말씀하시고, 공의심은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평등 세상의 바탕이며 이웃을 배려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일이라 하셨습니다. 나눔이란 물질 나눔보다 이웃의 삶을 살피는 선행과 배려의 마음 나눔이며, 마음 나눔은 이웃의 큰 희망이 되고 공동체의 따뜻한 숨결이 될 것입니다. 6월은 호국보원의 달이기도 합니다. 국가를 위해 오직 공익의 마음으로 헌신하고 희생하신 호국영령들과 우리 이웃에 있는 모든 영웅들에게 감사와 살핌의 마음을 전한다면 공익심의 생명력은 커질 것입니다. 한마음 나눔으로 세상을 품에 안는 청취자 여러분이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1: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주세의 성인들은 천지의 대운을 타고 나오는지라 중생들이 그 성인과 그 회상에 정성을 다 바치며 서원을 올리면 그 서원이 빨리 이루어지고 그 반면에 불경하거나 회방하면 죄벌이 또한 크게 미치나니 다만 그 한 분뿐 아니라 그러한 분과 심법이 완전히 합치된 사람의 위력도 또한 다름없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신성품 19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방송의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촌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기분 좋은 12시. 덥기도 하고 간만에 냉면집에 가서 친구와 냉면을 먹었어요. 그때 맛깔스럽게 올라간 깨를 보면서 친구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음식위의 깨는 맛있게 드세요란 언어라고 말이죠.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요. 비빔밥, 나물, 강정, 부침 이런 군침 도는 음식에는 항상 깨로 마무리 장식을 하잖아요. 그 무언가의 포인트, 맛있게 드세요란 뜻이라는 걸 다정다감의 시선으로는 보이는 듯합니다. 오늘도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것들을 다정다감의 시선으로 찾아보자고요. 기분 좋은 12시입니다. 첫 곡이요. 김민석의 사랑의 언어.

0: 군복무와 신앙심 모두 실현할 수 있는 군종장교, 여러분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이 캠페인은 국방부 군종정책과와 함께합니다.
1: 반갑습니다. 6월 18일 목요일 기분 좋은 12시, 저는 김희원입니다. 다정다감한 시선에 제가 한번 담겨봤으면 싶네요. 깨가 맛있게 드세요란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하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깨가 고소하긴 해도 그 요리 맛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죠. 그래서 뿌려도 그만, 안 뿌려도 그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굳이 요리 과정에서 깨를 빼지 않는 건 역시나 마지막 포인트, 맛있게 드세요의 마음이지 않을까 싶네요. 다정다감한 시선에서는 그 표현이 보이는 것도 같달까요? 오늘도 따뜻하고 온화한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기분 좋은 12시, 오늘도 2시간 함께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샵 8970, 우물정 8970번이에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카카오톡 창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카카오톡 우측 상단 돋보기 버튼 누르시고 친구 검색 후에 검색창에 원음 방송 라디오 혹은 영어로 WBS FM 검색하시면 친구 추가 후 1대1 채팅으로 메시지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쪽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노래 두 곡 이어드릴게요. 군호의 세상에 뿌려진 사랑만큼, 정은지 서인국의 커플.

쿠노의 세상에 뿌려진 사랑만큼 정은지 서인국의 커플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뒷번호 7743 쓰시는 분이 희원님 안 그래도 오늘 남편 점심 도시락 싸주면서 볶음밥 위에 깨를 하트 모양으로 솔솔 뿌려 보냈거든요. 그게 제 마음속 맛있게 먹고 힘내라는 사랑의 언어였나 봐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럼요. 맞습니다. 네, 남편의 점심 도시락 싸주시는 것만으로도 사랑이 듬뿍 담겨 있는데 거기에 하트 모양이라니요. 아주 그냥 사랑이 듬뿍 담겨 있는 도시락. 예, 아주 아주 다정한 마음 너무 좋습니다. 뒷번호 1520 쓰시는 분이 시골에 계신 친정 엄마가 항상 반찬을 택배로 보내주시면 통마다 깨가 듬뿍 뿌려져 있답니다. 예전에 털어내고 먹기 바빴는데 오늘은 오프닝을 듣고 있으니 그게 다 자식을 향한 엄마의 다정한 마음이었네요. 갑자기 엄마가 보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그럼요. 엄마의 다정함은 어디 매 순간 다 깃들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복수님께서 희원씨 안녕요 오늘도 우리 왔어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복수님. 뒷번호 1258 쓰시는 분은 밤에도 더운 건 저만 그런 건 아니죠 희원씨. 오늘도 기분 좋은 12시 들으면서 더위를 쫓아봐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요즘에 참 더운데 밤이라고 해서 다를 게 없는 게 바람이 정말 그 새벽 아니고서는 좀 덥더라고요. 그쵸? 네, 그래도 너무 또 찬바람 쐬시면 감기 들 수 있으니까 에어컨 바람은 약하게 하는 걸로요.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유나의 여름밤 바닐라 어쿠스틱의 그 여름처럼.

유나의 여름밤 바닐라 어쿠스틱에 그 여름처럼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뒷번호 5481 쓰시는 분이 아침에 출근 버스를 탔는데 기사님이 승객 한 명 한 명에게 좋은 하루 보내세요 라면서 웃어주시더라고요. 미처 발견했지 못했던 일상 속에 다정함을 발견한 기분이었어요. 덕분에 오늘 하루가 참 보드랍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요런 순간 그거를 또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치는 순간들이 있는데 그게 이렇게 들어올 때가 있어요. 눈에 혹은 귀에 들어올 때가 있는데 우리 동네에 한 분이 떠오르네요. 요 얘기를 듣고 나니 카페집 사장님이 언제나 나갈 때 네, 주문하신 음료 나왔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라고 항상 그렇게 건네주시곤 하는데 그 속 안에 그 다정함이 참 따뜻하더라고요. 근데 아마 5481님도 그렇게 느끼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또 받기만 할 수 있나요? 우리 가까운 분들에게 다정함을 한번 드러내는 그런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좋은 하루 보내자고요. 뒷번호 1705 쓰시는 분께선 매일 바쁘게 살다 보니 주변을 둘러볼 여유가 없었는데 낮 12시 기분 좋은 12시 들을 때만큼은 마음이 참 온화해져요. 오늘도 밝고 따뜻한 방송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주파수 고정할게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또 이렇게 따뜻한 말씀 보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세요. 1부 끝곡으로 정재욱의 Season in the Sun 띄워드리고 전 2부로 돌아올게요. Just what is it that you want to do? Well, we want to be free. We want to be free to do what we want to do. And we want to get loaded. And we want to have a good time. That's what we're going to do. Well, wait, baby, let's go. We're going to have a good time.

0: WBS FM
1: 한 제자 어떤 사람에게 봉변을 당하고 분을 이기지 못하자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네가 갚을 차례 참아버리라. 그러하면 그 업이 쉬어지려니와 네가 지금 갚고 보면 저 사람이 다시 갚을 것이요. 이와 같이 서로 갚기를 쉬지 아니하면 그 상극의 업이 끊일 날이 없으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과품 10장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나른한 점심시간을 챙겨주는 상큼한 릴렉스 타임 기분 좋은 12시 2부 시작했고요. 2부 첫 곡입니다. 한로로의 안녕.

소하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똥떨어 똥똥.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색감으로 따지면 알록이 딸록이 오색 찬란하지 않을까요?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 곳, 그래서 다양한 세상이 한눈에 보이는 곳. 기분 좋은 12시의 소통창구, 오늘도 따뜻한 이야기들, 함께 나누고픈 이야기들, 단문 50원, 장문 포토메일, 100원의 유료 문자 샵 897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카카오톡 친구로도 사연 받고 있으니까요. 이쪽으로도 신청곡과 함께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이민정님이 평소에 깨가 치아에 껴서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희원 언니 말을 듣고 보니 음식을 더 맛있게 보이게 하려는 요리사의 예쁜 배려였네요. 오늘부터 음식에 고명으로 올라간 깨를 보며 항상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이야기하면서 먹어야겠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또 이 음식을 볼 때마다 이 집에는 깨가 있나 없나, 다정함이 들어있나 안 들어있나, 이런 것까지 생각하게 되는 그런 오프닝이었죠. 여튼 여러분들, 네, 깨가 치아에 껴서 이놈의 깨라고 하기보다는 다정함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뒷번호 2177 쓰시는 분은 소나기라도 한바탕 내렸으면 좋겠어요. 너무 덥네요. 여름을 많이 힘들어하는 남편을 위해 오늘 저녁은 시원한 초계국수 만들려고요. 요즘은 시판용 국물이 너무 잘 나와서 초계국수도 만들기가 어렵지 않더라고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만드시면서 위에 고명으로 깨도 듬뿍 올려주세요. 뒷번호 2394 쓰시는 분은 낮에는 에어컨을 안 틀면 차 안이 찜통이라 에어컨을 풀 가동하고 운전 중입니다. 마침 라디오에서 청량한 2000년대 노래들이 나와 노래를 따라 부르며 신나게 졸음을 깨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이 시간쯤이면 식사를 하시고 졸음이 몰려오는 그런 시간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의 졸음을 한번 깨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신화의 으쌰으쌰, 한해 문세윤 추의 비행기.

신화의 으쌰으쌰, 한의 문세윤의 비행기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전호성님이 희원님 더운 날 어디 아프신 데 없으시죠? 오늘은 회사에서 식사 맛있게 먹고 나서 운동 삼아 회사 주변 걸으면서 기분 좋은 12시 잘 청취하고 있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럼요. 저는 괜찮습니다. 여러분들도 언제나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홍경아님께서는 오전에 자주 다니던 대중당에 가서 개운하게 몸 씻고 집에서 쉬며 기분 좋은 12시 청취 중이에요. 오늘도 방송 잘 청취할게요. 신청곡은 박진영의 허니 신청해 주셨네요. 아, 대중당 가셨군요. 깨끗하게 씻고 그렇게 오셔서 차 한 잔도 드시면 아주 뭐 금상첨화죠. 그쵸? 박지연님께서는 보도블럭 틈새에 생긴 노랗게 피어난 민들레를 보며 참 즐기다 생각했는데 오늘 기분 좋은 12시를 들으며 다시 생각해보니 촉박한 곳에서도 예쁘게 자라줘서 고맙다는 다정한 마음이 생기네요. 시선의 차이가 참 큽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러게요. 시선의 차이도 크고 다정한 언어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제가 더 다정하게 여러분들을 뵙도록 할게요. 노래 두 곡 띄워드립니다. 아이콘의 취향저격, 동해은혁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이콘의 취향저격, 동해 은혁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아, 기분 전 12시 2부 끝곡으로 영턱스 클럽의 썸머 러브 띄워드리고 전 3부로 돌아올게요.

0: 원음 방송입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안녕하세요. 가수 이동은입니다. 기억 저편에 아스라이 자리한 옛 노래가 흐르면 그때 그 시절의 추억과 낭만이 아련히 떠오릅니다. 노을이 지고 밤이 드리울 때 문득 외롭다 느껴진다면 라디오를 켜보세요. 매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아름다운 인생이 여러분의 따뜻한 말동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듣고 함께 울고 웃으며 우리 모두의 인생에 감사를 전하는 시간. 아름다운 인생은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배움에 세 가지가 있나니 하나는 밖으로 모든 학문을 듣고 배워 알아감이요 둘은 안으로 연마하고 공구하여 자각으로 직견을 기르는 것이요 셋은 배우고 깨친 바를 실지에 베풀어서 지행이 일치하게 하는 것인바 세 가지 가운데에 실지 공부가 가장 중요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근실편 15장 법문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0: 기분 좋은 12시.
1: 저 원희원이 희원이와 함께하는 기분 좋은 12시 3부 시작했고요. 3부 첫 곡입니다. 황치열의 별이 될게.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알쏭달쏭 헷갈렸던 맞춤법부터 읽고 쓰기의 기본 바탕이 되는 문해력까지 우리에겐 플러스 되는 배움이 필요합니다. 정호의 힛쌤!

안녕, 희쌤이에요. 오늘은 귀로 듣고 맞추는 알쏭달쏭 맞춤법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오직 귀에만 집중해서 잘 맞춰보세요. 오늘의 문제 나갑니다. 다음 문장에서 올바른 단어들을 골라주세요. 국어 선생님인 희쌤은 평소 조용하던 학생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 질문을 던지자 흠칫! 흠칫! 놀라 하마터면 마시던 커피를 들이킬 뻔했다. 이 문장에서 올바른 표기들로만 짝지어진 번호 조합은 무엇일까요? 1번 흠칫 들이켤, 2번 흠칫 들이킬, 3번 흠칫 들이켤, 4번 흠칫 들이킬. 귀로만 들으니 살짝 헷갈리셨죠? 머릿속으로 글자를 슥 그려보면서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가 안 되셨을 수도 있으니까 한 번만 더. 1번 흠칫 들이켤, 2번 흠칫 들이킬, 3번 흠칫 들이켤, 4번 흠칫 들이킬.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8970으로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노래 두 곡, 베이비복스의 야야야 그리고 콜라의 첫사랑까지 띄워드렸습니다. 자, 오늘 정호의 힐쌤, 맞춤법 문제였는데 올바른 표기들을 찾는 문제였어요. 선생님께서 한 학생이 질문을 던지자마자 흠칫, 흠칫 놀라 하마터면 마시던 커피를 들이킬 뻔했다 에서 맞는 것을 찾는 문제였는데요. 정답은 바로 3번 흠칫 드리켈이 정답이었습니다. 흠칫 드리켈. 이 문장들에서 사실 드리킬이라고 헷갈리시는 분들이 좀 많아갖고 틀린 분들이 좀 되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먼저 흠칫과 흠칫 우리가 깜짝 놀라서 몸을 움츠릴 때 발음을 보통 흠칫 이렇게 된소리 발음이 나죠. 그래서 흠짓이라고 쓰기가 쉬운데 우리 맞춤법에서 소리 나는 소리가 된소리로 나더라도 표기는 예사소리인 흠칫으로 적는 게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앞으로 발음에 속지 마시고 흠칫이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렇다면 두 번째 드리켤, 드리킬 많이들 낚이는 무서운 아주 함정이에요. 흔히 물이나 커피를 마구 마실 때 물 좀 들이키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들이키다는 물을 마시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들이키다는 발을 안쪽으로 들이키다처럼 안쪽으로 가깝게 옮기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물이나 공기, 커피를 한꺼번에 마구 마시는 행동의 표준어는 바로 들이켜다가 정답입니다. 여기에 멋멋을 뻔했다가 붙으면 들이켤 뻔했다가 되는 게 맞고요. 들이킬은 완전히 잘못된 표기라는 거 오늘 기억을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죠. 두 단어 흠칫 들이켤 네 아시겠죠. 물을 벌컥벌컥 들이켜다가 맞습니다. 아,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세 분 뽑아봤어요. 뒷번호 2704 쓰시는 분 정답 3번 희쌤 저 맨날 커피 들이킬 뻔했다고 썼는데 들이킬이 왠지 틀렸을 것 같아 찍어봤어요. 오늘 제대로 배우고 갑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맞아요 맞아요. 뒷번호 5678 쓰시는 분은 정답 흠칫 들이켤 희원 씨의 설명을 들으니 이해가 더 잘 가네요. 오늘도 문해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시간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뒷번호 7337 쓰시는 분도 흠칫 드리켤입니다. 정답이면 흠칫 놀라겠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흠칫 놀라셨을까요? 정답 맞춰주신 이 세 분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축하드려요. 노래 두 곡 띄워드립니다. 도경수의 영원의 변우석의 평행선.

도경수의 영혼의 변우석의 평행선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3부 끝곡으로 미도와 파라솔의 슈퍼스타 띄워드리고요. 전 4부로 돌아올게요.

0: WBS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어떠한 일이 대의에 크게 어긋나거나 큰 손해 날 일이 아니거든 지나치게 상대적으로 처사하지 말라. 작은 일에 화합하지 못하여 상대가 되면 큰 일에 큰 손해를 보는 수가 있나니라. 또 말씀하시기를 져서 큰 손해 없을 터이니 대의를 쫓아 이삼할만 이기라. 대의는 이길 능력이 있으면서도 져주고 소인은 이길 능력이 없으면서도 이기려 드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공도편 39장 법문입니다.

잠을 한 번에 물리칠 수 있는 곳은 어디? 신나는 노래로 어깨가 들썩이는 곳은 어디? 바로 여기 이곳 기분 좋은 12시 졸음아 물러가라 다 같이 소리 질러 좋습니다. 오늘도 잠 쫓는 강렬한 노래 준비했어요. 재밌고 한번 들어보세요. 졸음도 놀라 사라지는 졸음 퇴치송 오늘은요 채연의 흔들려 유진의 차차 애프터스쿨의 뱅 띄워드립니다.

0: about the girl's work?
1: What? What you giggle?
0: It's just like...

채연의 흔들려, 유진의 차차, 애프터스쿨의 뱅까지 세 곡 띄워드렸습니다. 기분 좋은 12시 오늘도 협찬해주시는 분들이에요. 100% 우리 쌀 증편떡의 명가 가람떡집에서 잔 증편떡 세트, 귀족의 품격 미인골드에서 사랑하는 분께 감동을 전하는 티골드 식용 금박 세트, 프리미엄 인사템 골드 한 세트, 김경호 박사가 만든 마스크팩, 린잘 마스크팩, 김에도 1등급이 있다, 광천별 식품에서 프리미엄 별 맞기만 박스, 삶을 바꾸는 건강 루틴 KLC에서 부모님께 필요한 뉴트리션 밸런스 5종 세트, 장 건강과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유미노바이오텍의 신제품 똥밴 유산균 한 박스,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원강 한방 생활 건강에서 목엔 모가 사탕을 드립니다. 뒷번호 1530 쓰시는 분이 에어컨 바람 밑에 온종일 앉아서 모니터만 봤더니 냉방병이 오렸는지 으슬으슬하네요. 마침 기분 좋은 12시에서 신나는 노래가 나오길래 일어나서 가볍게 스트레칭했습니다. 찌뿌둥하고 나른한 오후를 단번에 깨워주네요.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주 좋습니다. 아, 뒷번호 6870 쓰시는 분은 다이어트 선언한 지 3일째인데 오늘 더위를 핑계로 점심에 시원한 팥빙수로 폭식했습니다. 당 충전은 확실히 됐는데 밥 한 공기 칼로리라 밀려오는 이 죄책감 어찌해야 할까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더위를 먹는 것보다는 이 편이 낫지 않을까요? 행복감과 함께 더위를 날려줬잖아요? 자,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라고 얘기를 드리면서 아, 먹은 만큼 계단을 오르락내리락이라도 그렇다면 좀 해보면 괜찮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뒷번호 8135 쓰시는 분이 6살 아들이 어린이집 가기 싫다고 아침부터 때를 써서 달래느라 땀을 한 바가지 흘렸어요. 아침에 겨우 등원시키고 집안 정리 좀 하고 아이 먹일 간식 만들어 놓고 거실 에어컨을 튼 다음 이제야 숨을 돌리며 시원한 수박 한 조각 먹고 있습니다. 아, 이것이야말로 휴식이, 예, 100% 충전되는 그런 시간이죠. 아, 좋습니다. 어린이집을 왜 가기 싫다고 했을까요? 엄마랑 있는 편이 참 행복해서 일 텐데, 아이야, 엄마가 조금 수박 먹으면서 쉴게. 엄마도 좀 봐줘. 엄마에게도 휴식이 있어야 된단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너드 커넥션의 좋은 밤, 좋은 꿈. We are the nice. Goodbye.

너드 커넥션의 좋은 밤 좋은 꿈, 위 아더나잇의 굿바이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뒷번호 3462 쓰시는 분이 6월인데도 한여름처럼 꽤 덥네요. 거래처 직원분이 땀을 뻘뻘 흘리며 들어오시길래 시원한 믹스커피 한 잔을 타드렸더니 세상을 다 얻은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작은 음료 한 잔도 다정한 언어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유 그럼요. 이 한 잔이 그냥 한 잔이 아닙니다. 소중한 한 잔이에요. 다정함이 깃들어 있어 더욱 좋습니다. 기분 좋은 12시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끝곡은 라붐의 상상 더하기 띄워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모든 학술을 공부하되 쓰는 데에 들어가서는 끊임이 있으나 마음 작용하는 공부를 하여 놓으면 일분 일각도 끊임이 없이 활용되나니 그러므로 마음 공부는 모든 공부의 근본이 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1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의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박준영의 가요 세상. 반갑습니다. 서로 다른 두 곡이 만나서 새로운 음악이 됩니다. 자, 출발해 봅시다. 트로트 지수.

0: 신앙심 모두 실현할 수 있는 군종장교, 여러분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이 캠페인은 국방부 군종정책과와 함께합니다.
1: 오늘은 서로 다른 노래를 섞어서 새로운 곡을 만드는 걸 매쉬업이라고 하는 음악적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매쉬업으로 음악이 한 곡처럼 들리려면 필요한 조건이 있어요. 서로 다른 곡들의 템포를 조절해서 똑같은 속도로 맞추고 높낮이를 깎고 다듬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묘한 하모니는커녕 박자도 안 맞고 귀만 아픈 최악의 소음이 되고 마니까요. 가만히 보면 인간관계도 이 매쉬업과 닮았습니다. 나와 전혀 다른 사람을 만나서 부딪히기만 하면 스트레스만 남을 뿐이죠. 그런데요, 서로 속도를 맞추고 상대와 양보하면서 조율해 나갈 때 비로소 관계의 멋진 하모니가 완성되는 법입니다. 혹시 나와 맞지 않은 타인이 있다면 서로의 다름을 기분 좋게 조율해 가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매시업 말이죠. 정예린입니다. 샤르르 샤르르.

0: 예, 안녕들 오십니까? 예, 나 거시기 이장이요. 동네마다 밤이 되면은 돌아다니면서 이 속썩이는 녀석들이 있어요. 꼭 한둘씩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청소년 쉼터 센터장님이 그런 그 네 명을 딱 붙잡아가지고 아주 거시기한 협상을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너희들 말이여, 정당하게 돈 좀 벌어볼래? 내가 시급을 많이 줄란 게. 그래서 거시기 그 센터장님께서 사비까지 털어가지고 쉼터 마당에다가 심야 손 세차장을 열어버린 것이요. 대상은 택시에 탑차에 배달 오토바들이었다는 거지. 예, 근데 처음엔 그저 돈 많이 벌어서 여친 사귀어지 하고 거시한 이 거시기한 녀석들이 말이죠. 지 서로로 땀 흘려가지고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싹 변하더란 것이요. 이 단골 기사님들이 야, 이 녀석들 제대로 닦았네 하면서 칭찬들을 해주니까 참말로 거시기 해본 거지. 이 밤새 사고나 치고 쏟아지던 그 녀석들이 이제는 밤새 남의 차 찌든 차 뭐 때를 빡빡 거시기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 거시기 이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친 에너지를 가장 현실적으로 싹 거시기한 센터장님, 아주 거시기가 현명한 사람이다 이 말이요.
1: 김국환, 배드로 온다, 김용임, 역대급 여자.

0: 이 노래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1: 짧게 짧게 가요 맛보기.
0: 짧게 짧게 가요를 맛보는 시간입니다. 엄태수 진짜 남자야. 대전의 김윤혜 씨, 오후 시간에 청량한 음력 같은 시원한 방송, 신나는 트롯으로 함께 하신다고요. 더울 때 역시 신나는 노래 아니겠습니까? 신나게 달려봅니다. 독산호 한양 씨도 들어오셨군요. 점심 먹고 커피 한잔 먹으면서 나왔대. 엄청나게 덥다고요. 어서 오세요.

진짜 남자야 엄태수였습니다. 부산의 신복순씨 오늘 또 반갑습니다. 오늘 또 우린 행복한 방송 좋은 애 가요세상과 함께합니다. 김혜성씨 함께해서 더 좋은 방송 좋은 애 가요세상과 함께 오후 시작합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하셨습니다. 설렘 가득한 6월 전국 팬 정모로 만나게 될 소중한 시간을 기다리면서 오늘 또 나류의 마음은 달래보신다고요. 어서오세요. 아라 공복 혈당

공복혈당이었습니다. 설습의 이성낙 씨 들어오셨고요. 부산의 김창석 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셨고요. 그리고 경남에서 거창 이연수 씨 자연에서 살고 있고요. 가정연화 반갑고 사랑합니다. 비가 오려고 그러니 잔뜩 흐린 날씨라고요. 어서 오세요. 박군 땡 잡았다.

조소정 씨가요. 살아가다가 지쳤을 때 조은영의 가요세상 들으면 조금이라도 힘이 생기는 이유를 뭘까요? 이유가 시간이 허락할 때면 항상 함께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멋진 방송, 힘을 주는 아름다운 방송 부탁드려봅니다. 어서 오세요. 이준호 씨도 나의 벗 조은영의 가요세상 천안입니다 하셨고요. 달서 김진옥 씨, 무더운 날 수고 많으십니다. 여름 상추로 겉절이 해먹고 쌈을 싸먹으면서 보약 상추 많이 드세요 하셨네요. 자, 박지수입니다. 조금 더 많이.

자, 맛 잘 보셨습니까? 짧게 짧게 가요 맛보기였습니다. 예. 자, 부안의 민호 씨가요. 이 방송 집에서 엄마가 듣고 있으니까요. 사연과 신청곡 꼭 부탁해요. 31년 전 부안 이도 섬에서 탑승한 서해 해리호 362명 탑승객 중에 침몰 사고로 292명이 사망자 중에 그때 24살 공무원이었던 큰 외삼촌이 운명하면서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렇죠. 저도 기억합니다. 거기에 직접 취재 때문에 함께 동참도 했었는데요. 시간이 지나니까 잊혀지네요. 네. 자, 지금도 외삼촌을 그리워하시는 엄마를 모시고 지난 일요일 이도섬 일영탑에 다녀왔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그때 사고 후 주제곡 노래인 최영재 백호동이 울며 만들어졌는데 이 곡 신청합니다. 아니면 변산아을이랑 매화 같은 여자 중에 부탁합니다. 변산반도 부안에서 민호가 하셨는데 그러면은 노래를 최영주 씨의 노래 좀 준비해 주시겠습니까? 최영주 씨의 노래 매화 같은 여자는 준비가 될 텐데 다른 곡은 좀 어렵고요. 그 최영주가 아니고 예, 여자 최영주입니다. 예, 최영주로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매화 같은 여자 네, 그 노래를 준비를 해드릴게요. 네, 들으십시오.

될지라 무슨 이익이 있으리오 하시고 가디셨던 부채를 들어 보이시며 이 부채를 가졌으나 더위에 쓸 줄 모른다면 부채 있는 효력이 무엇이리오 하시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수행품 52장 말씀입니다.

장리털 가겠습니다. 오늘은 시원한 것으로 함께 가볼까요? 제메카로 가보는 겁니다. 굿메이 댄스 밴드 Son of Jamaica.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지금 라디오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이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되게 활발하고 씩씩해 보이지만 사실 속으로는 생각도 많고 남들 시선도 꽤 신경 쓰는 편이다. 어떠세요? 완전 내 얘기 같으십니까? 오늘은 그 오프닝에서도 제가 좀 그 오늘을 썼는데 메시 업 이렇게 네. 이번에도 오늘을 좀 써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왜냐하면 전문용어이기 때문에 저는 그 전문용어를 잘 안 쓰는 편인데 네. 사실 이건 심리학에서 말하는 발음 효과라고 하는데요.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말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가끔 내가 세상에서 제일 특별하고 또 외로운 사람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다들 비슷비슷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다들 그런 마음 안고 열심히 달리고 있는 이 오후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좋은 의 가세상 계속해서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지의 다이아몬드 신성입니다. 얼큰한 당신.

가사로 만든 이야기 심수봉의 백만송이 장미. 누군가는 성공을 위해 살아간다고 말하고 누군가는 행복을 찾기 위해 살아간다고 말한다. 하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된다. 결국 사람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세상은 때때로 차갑고 외롭다. 욕심과 경쟁 속에서 상처받고 사람에게 실망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다. 하지만 그런 세상 속에서도 누군가는 묵묵히 사랑을 심고 있다.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고 힘든 사람의 손을 잡아주고 외로운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살아간다. 그런 마음들이 모여 꽃이 된다. 보이지는 않지만 누군가의 가슴 속에 피어나는 꽃,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의 꽃이다. 어쩌면 백만송이 장미란 실제 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며 피어내는 사랑의 숫자일지도 모른다. 한 사람을 이해해 준 마음 하나, 누군가를 용서하는 마음 하나, 힘든 사람을 위로한 따뜻한 말 한마디 하나가 모두 한 송이의 장미가 되어 피어나는 것이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것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다. 누군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따뜻함을 나누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아름다운 꽃을 피우며 살았는지가 남는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사랑해야 한다. 미워하는 마음보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지는 것보다 나누는 마음으로, 받는 것보다 주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인생에도 어느새 수백만 송이의 장미가 피어날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삶의 끝에서 돌아보았을 때 그 꽃들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정원이 되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자, 심수봉의 백만송이 장미 오늘 가사로 만든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참여하신 분에게 드리는 상품이 있습니다. 고유가 시대에 도움이 되시라고 교도님이 주시는 주유 상품권,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온강 한방생활건강에서 모겐모가 사탕, 예민정신을 실천하는 선순환 기업 더 미러라이프에서 비누 또는 치약, 삶을 바꾸는 건강루틴 KRC에서 뉴트리션 밸런스 5종 세트, 김경호 박사가 만든 프리미엄 닌젤 마스크팩 드립니다. 네. 자, 인천의 허미아 씨가요. 부평인데요. 날씨는 덥지만 조원영의 가요 세상이 있어 행복합니다. 즐겁고 신나게 잘 듣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쪽집게 같으세요? 늘 밝은 저인데 오늘따라 힘들고 눈물 나고 어디론가 떠나고 싶네요라고 하셨고요. 네. 송대간의 네 박자 신청해 주신 분이 있으셨죠. 네, 노래 전해 드리겠습니다.

2시에 확실한 선택. 돈의 가요 세상. 트로트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 I love 트로트. 이렇게 살기 좋은 대한민국님께서 사연 주셨어요. 그러면서 신청곡 김수련 가수의 무심.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하셨고요. 충남 소산의 유상욱 씨, 소풍 같은 인생, 보약 같은 친구, 대구의 노래하는 고릴라님, 이혜리의 아이 좋아라, 네, 인자는 거시기 어른 좋아라도 나올 때가 됐는데, 예. 아, 어제 이혜리의 노래, 아이 좋아라가 아니라 자가차짐에 전해드렸었는데. 송영아 씨가 오늘은 남편 일찍 와서 유리손 세차로 왔어요. 너무 더운 날씨, 몸관리 잘하세요 하셨습니다. 대구의 최영아 씨가 많은 곡 주셨고요. 이근종 씨가 점심 먹고 졸음이 쏟아지네요. 두뇌 갈상 들으면서 시간 보내고 있어요. 사랑바람 사는 동안 주셨는데 김수련입니다. 무심. 자, 오늘 라이브 초대해서 이수진 씨와 함께 하겠습니다.

0: WBS 원인 방송입니다.
1: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2: 대산종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계 4대 성자의 근본 정신은 부처의 대평등 자비주의와 대각주의요, 노자의 대해탈 자연주의와 무위주의요, 예수의 대희생 박애주의와 유화주의요, 공자의 대실천 중도주의와 인위주의니라. 그러므로 대종사께서는 대원만 일원주의와 세계주의를 드러내 세계 모든 종교의 교지를 통합 활용하게 하셨느니라. 열린 마음으로 이웃 종교와 함께하는 시간,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가 평일 오후 6시 찾아갑니다.
3: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돌아오는 세상에는 실력이 충실해야 서게 되는 바 실력의 조건은 지식이나 수완보다 첫째 진실함이요 둘째 공심이 있음이요 셋째 덕이 있음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근실편 17장 법문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방송의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0: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1: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2: 02-731-7331.
3: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2: 라디오로 흘러나온
1: 이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2: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4: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5: 자, 3부 문을 연 노래는 내 이름은 수기, 이수진 가수의 노래로 시작을 알렸습니다. 목요일 코너 라이브 초대석. 깊이 있는 보이스와 폭발적인 가창력으로 무대를 압도하는 트로트계의 명품 보컬 가수 이수진. 그는 1984년 데뷔, 18세의 나이로 신중현이라는 거장 가수 앞에서 겁도 없이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고 오디션을 통해서 발탁이 된 가수 이수진. 그녀의 이름은 이지연으로 출발을 했다. 지금 많은 후배 가수들의 노래를 지도해주면서 나름 만족을 한다는 그 가수. 오늘은 직접 라이브로 불러주기 위해서 왔는데, 세월이 흘러서 잘 부를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노래 지도하느라고 힘들었겠지만, 그래도 노래를 라이브로 열심히 불러주는 가수 이수진 씨를 소개합니다.
6: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5: 소개를 네. 잘했나요?
6: 그 뭔가 그 저의 역사를 제가 네. 듣는 듯한 그런
5: 그런데 이제 그 소개하는 중에 좀 죄송한 부분들이 있어요.
6: 네.
5: 네. 세월이 흘러서 노래 라이브가 좀 힘들지 않겠나. 왜냐하면 오신 분들이 네. 예전에는 네. 다 라이브를 했잖아요.
6: 맞아요. 저희는
5: 그냥 물어보지 않고 라이브를 했잖아요.
6: 맞아요. 무조건이죠. 네, 네.
5: 근데 이제 요즘에는 네. 그 많이 활동을 많이 하시고 워낙 인지도가 있으시고 또 많은 목을 쓰셨잖아요.
6: 맞아요.
5: 근데 요즘에 가수 활동을 예전처럼 그렇게 안 되나 봐요.
6: 아, 그럼요.
5: 예, 한가하다 보니까 좀 쉼이 있어서 네. 라이브 하는데 조금 부담감을 느껴서 네. 노래를 그렇게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아니, 예전처럼 그렇게 해달라 그러면 아, 그래요. 그래, 결국은 하시는데.
6: 아, 하긴 하죠.
5: 예, 근데 조금은.
6: 맞아요.
5: 예, 라이브를 한 몇 곡만 하면 안 될까요? 뭐, 요렇게. 예, 한 곡 정도 쉬면 안 될까요?
6: 아, 좀 피하게 되는 게 사실인 예, 것 같아요.
5: 예전하고는 좀 다르죠. 예, 예.
6: 왜냐하면 저는 예. 또 이제 지도를 네, 하고 네, 있다 네. 보니까 네. 우리 후배 가수들하고 하루 왼종일 노래를 하거든요.
5: 아, 그래요?
6: 그러다 보니까 목이 쉴 틈이 없어서 약간 좀 목이 쉬어 있다 보니까.
5: 그래요.
6: 약간 좀 예전처럼 맑은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노래하는 게 즐겁지 않은 거
5: 있어요.
6: 있잖아요. 예, 그래서 좀 피하게 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5: 그러니까 저 놀이교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6: 아, 그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죠.
5: 남성분들은 네. 특히 그 여성분들
6: 키에 맞춰서
5: 하니까 네. 키를 높여서 하잖아요. 목이 다 쇠.
6: 맞아요.
5: 그래서 무척 부담스러워 하시는데 네. 네. 그래서 노래를 라이브 하는데 아주 불편해요.
6: 맞아요.
5: 근데 이수진 씨는 원래 그 노래를 아무리 불러도 목이 안 새는 가수였잖아요.
6: 아이고, 근데 그 나이 앞에 장사 없다고.
5: 네.
6: 그게요. 이제 슬슬. 에.
5: 아, 근데 이제 그럴 수 있지만. 근데 이수진 씨가 노래를. 그 이수진 씨 창법대로 하면 노래에 목이 새질 않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에게 어떤 샘플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다 보면 목이 새 수도 있어요.
6: 아니, 어떻게 하지 그렇게 잘하세요.
5: 아니, 그럴 수. 왜냐면. 본인들의 노래를 부르게 되면
6: 네.
5: 그 포지션을 계속
6: 그
5: 하게 되면
6: 그 길로만 가면 되니까 네. 되거든요.
5: 근데 무리도 안 가거든요.
6: 근데 이제 너 이렇게 해가지고 이 부분이 잘못됐는데 넌 지금 이렇게 부르고 있잖아. 근데 네. 이거 아니야.
5: 네, 네, 네.
6: 이거 이제 제가 이제 흉내내
5: 아, 불러줘야 되니까
6: 보다 보니까 네, 네, 네. 그 안 좋게 내고 있는 소리를 자꾸 이제 내잖아요.
5: 네.
6: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목이 그런 거죠. 가는 거예요.
5: 저희도 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진행할 때는 이렇게 네. 하면은 이 기름진 목소리는 아니지만 그나마 듣기 좋은데 제가 이제 뭐 이게 밖에서 활동을 하거나
6: 그렇죠, 그렇죠.
5: 사람들에게 이제 그 공개 방송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톤이 달라져요.
6: 그렇죠.
5: 안녕하세요. 조용히 가세요. 이러잖아요.
6: 안 그러면 안 되죠. 네,
5: 그러면
6: 분위기가.
5: 목이 네, 네. 달라져요.
6: 그렇죠.
5: 새소리도 나고 네. 좀 그런 소리가 나요. 네. 근데 이제 이 젊음의 목소리를 유지하려면 조금 차분하게 편하게
6: 그렇죠. 네. 힘 빼고 이렇게,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5: 노래 부르는
6: 되는데.
5: 거나 뭐 목소리
6: 똑같죠.
5: 하는 거 뭐 비슷하죠.
6: 그런데 네. 국장님께서는 네, 네. 내시는 평소 때 방송하실 때 그 네. 하시는 그 네, 네. 발성이 참 좋으세요.
5: 아, 그래요? 네. 저는 뭐 발성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무조건 내는 소리이기 때문에.
6: 근데 무조건 내는 소리가 아주 참
5: 아, 그래요?
6: 좋으신.
5: 네. 연습을 하긴 했죠. 예전부터 이제 좋은 목소리 내기 위해서.
6: 그렇죠. 네.
5: 처음에는 이 목소리가 아니었고.
6: 아 그러면 어떤 목소리?
5: 안녕하세요. 해! 뭐 이런 목소리였죠. 아. 예. 근데 이제 네. 이 방송을 해야 되니까 조금 세련되고 부드러운 목소리를 내는
6: 뭔가 목젖을 조금 밑으로 내리면서
5: 네, 그래서 안녕하세요 여러분
6: 안녕하세요.
5: 반갑습니다 뭐 요거하고 아, 안녕하세요 요건 좀 차이가
6: 그렇지,
5: 있잖아요
6: 그렇죠 그렇죠
5: 네, 그래서 네. 좀 다르게 합니다
6: 아, 네. 네 좋습니다
5: 그 노래를 하신 지가 그러니까 84년도에 데뷔했으면 한 32년 42년이네요
6: 에...
5: 40년이 다 됐네요
6: 네. 어영부영 그렇게 됐네요. 네. 네
5: 42년.
6: 네. 네 제가 40, 뭐 그렇죠. 네. 그 정도 40년 된 것 같아요. 40년
5: 그러네요.
6: 넘은 것 같아요.
5: 네, 네. 그때 당시에는 겁이 없었다고요?
6: 아유 그 겁 없죠. 그리고 뭐가 긴장인 건지도 잘 모르고 그냥 네. 네. 그냥 막 했어요.
5: 아니, 신중현 씨 앞에서 기타를 치셨다면서요. 여기
6: 아니, 줄도 빠지는데 안 맞아요. 줄도
5: 기타 치면 노래를. 해서 네. 어이가 없어서 신중현 씨가 오디션 통과시켜줬다.
6: 네, 아니 난 그러면서 선생님께서 그러셨거든요. 그 당시에 야 네네. 너처럼 그렇게 뻔뻔한 애는 내가 살다 처음 본다며 내 앞에서 말도 안 되는 기타를 가지고 그렇게 뻔뻔히 치는 애는 네가 처음이라시면서 넌 됐다 이러시더라고요.
5: 아 노래를 하는데도 뻔뻔함이 필요해요. 사실.
6: 아 그럼요.
5: 무대에 서서는 앞에 분들 쳐다보면서 뻔뻔함을 유지해야만 노래 잘할 수 있어요.
6: 그렇죠. 왜냐하면 그 무대에서는 네. 내가 주인공이잖아요.
5: 그렇죠.
6: 그러니까는 네. 일단 다들 나를 보러 왔다. 나를 사랑한다. 뭐 이런 전제하에서 네. 와 뭐 다 내 거야. 막 이런 느낌으로 막 해야 네. 무대가 활기차지고
5: 그렇죠.
6: 이렇게 휘어잡을 수 있죠.
5: 근데 이지연이라는 이름이
6: 네.
5: 그때 이제 데뷔곡으로
6: 네, 그때,
5: 불렀던
6: 네.
5: 이름이잖아요. 네, 네, 네. 그때 불렀던 노래가 뭐예요? 데뷔곡이.
6: 그때 그 그대 떠난 후란 노래인데요. 네네네. 지금은 그런 목소리가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불러봤자 트로트 되고 그러니까는 네. 안 하는 게 낫지.
5: 그 노래 들어봤는데 네. 노래가 지금 목소리 완전 달라요. 그냥 완전히
6: 네.
5: 날 사랑하며
6: 아, 그러니까요. 어떻게 그런 목소리가 나왔는지 알 수가 없는 그런.
5: 네,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지연 씨.
6: 지금은 뭐 완전히 네. 그건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5: 그러니까요. 근데 왜 그때 활동이 처음 데뷔곡은 좀 시원찮았나 봐요.
6: 아니 시원찮은 게 아니고요.
5: 네, 네.
6: 그 당시에 그 처음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컴퓨터 음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신중현
5: 힘들어요.
6: 선생님께서 네. 처음으로 딱 그 컴퓨터 음악을 가지고 음반을 네. 제게 낸 게 그 당시 그게 처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네. 소리나 이런 것들이
5: 안
6: 이제
5: 맞죠.
6: 예, 안 맞고 그래서
5: 이게 LP에다 얹었다는 거 아니에요?
6: 네, LP 맞아요. LP, LP였으니까요.
5: 컴퓨터 음악을 얹었으니까 T죠.
6: 아, 그래가지고 바늘이 막 튀어갖고 막 그 다음 소절로 넘어가고 막 좀 막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5: 그 당시에는 이제 곡이 이제 보완이 돼가지고 미디 음악들이 이제 발전을 하는데 네. 그때가 이제 과도기적 역할을 하셨군요.
6: 하필이면 네. 그때 끼어가지고.
5: 그 뭐 처음 시작인 거니까. 네. 자 많은 분들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수진 가수님 보니까 너무 반갑네요 하셨고요
6: 반갑습니다.
5: 목소리가 너무 예뻐요 하셨습니다
6: 아, 진짜요? 예. 이쉰 목소리가?
5: 예, 이쁘대요 목소리가 아유, 더위로 지치고 힘든 오후 아름다운 이수진 가수님의 폭포수처럼 시원시원한 가창력 최고의 매력적인 노래 탄산수처럼 톡톡 쏘고 능금처럼 새콤달콤 아름다운 세상으로 바뀝니다 야 표현이 엄청 많이 해주셨어요
6: 아, 네. 너무 쑥스럽네요 표현이 네. 예술입니다
5: 수진님 안녕하세요 네. 박수 많이 들어오셨어요.
6: 아, 네,
5: 반가워요. 너무너무 아름다우시고 기업까지 함께하는 상큼 발랄 신구남이 톡쏙 쏘는 최고의 명품 가수님 하셨습니다.
6: 아,
5: 엄청 기다렸습니다. 네, 내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 무심 신청곡 들려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앞전에
6: 아, 네, 무심,
5: 거
6: 네, 무심 노래 좋죠.
5: 오랜만에 얼굴 보네요. 좋은 예 가장 두 분이서 재미있게 얘기합니다 하셨고요. 네. 이순 선생님 나오셨네요. 네. 종유련 앞.
6: 아유 유련이란 친구가 또 대단히 그 꼬마 친구인데요. 노래를 잘합니다.
5: 아, 그래요? 몇 살이에요?
6: 지금 이제 중학교 1학년 중학교. 됐는데요.
5: 네. 아,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왔던 친구.
6: 나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그 우리 강문경 씨. 네네네.
5: 아, 리틀 강문경.
6: 리틀 강문경.
5: 네, 기억합니다. 네. 군포의 이근정 씨가요. 오늘 꼭 님이죠 불러주세요. 그리고 신복선 씨가 이수진 가수님 반가워요.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울산의 장만월 씨가 한방욕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하 흑삼호 팬클럽 막내가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하셨고요. 의왕의 조수정 씨가 이수진 가수님 건강히 잘 계셨죠? 이렇게 유튜브로 가요수상을 보니 너무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하셨고요. 동진음의 장영민 씨, 네, 목물 같은 사랑 주셨고요. 예. 자, 여기까지 하고 말이죠. 네, 님이 네. 좋아를 신청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네. 님이 좋아를 불러 주실까요?
6: 아, 그럼요. 아, 예. 불러야 돼.
5: 자, 반주 주세요. 갑시다.

0: 어린 시절 예쁜 어린이 선발대 진입상 드라마 전설의 고향 삼계실 등에 출연한 아역배우 출신의 단단한 내공을 가진 중견 가수라고 보내주셨네요.
1: 아, 네. 네. 그렇군요. 네. 아우, 감사합니다. 네.
0: 아역 출신 배우라는 건 뭐 아시는 분들 많죠.
1: 네, 많이들 알고 계세요. 예.
0: 지금은 뭐 배우 하라고.
1: 아니요, 아니요. 아유,
0: 힘들죠.
1: 아유, 힘들어서 못해요.
0: 네, 한혜진 씨는 그 지나가는 뭐 이렇게 엑스트라 네. 정도 뭐 그렇게 촬영을 했다라고 네. 이합주.
1: 아, 저는 본격적으로 많이 했어요. 아역 탤런트를 한 3-4년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어린이 드라마의 주인공도 하고 많이 해봤는데 아, 너무 고생스러워.
0: 그렇죠.
1: 사실 노래도 힘든 직업이긴 한데 네네. 아, 그 정말 드라마는 힘듭니다.
0: 그러니까요. 그래서 한혜진 씨도 지금 들어오는 게 있어서 살짝 뭐 가서 해주는 건 그렇지만 전문적으로 들어가는 역할은
1: 아니요,
0: 힘들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부산의 김창석 씨가 속리산 가수님 반가워요. 어서 오세요.
1: 네네.
0: 그리고 날씨가 너무 덥네요.
1: 맞아요.
0: 좀 시원해지게 노래 시원시원한 노래들 듣고 싶어요. 목소리도 이쁘고요. 웃음이 100만 불짜리입니다.
1: 네. 제가 그 웃음 소리 때문에 네. 그 가요계의 전원주 선생님이라고
0: 네네.
1: 네.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0: 근데 이수진 네. 씨의 웃음은 그래도 이렇게 가다 멈추기도 하고 그러는데 네. 그 웃음으로 또 한 분이 있어요.
1: 아, 네, 알죠.
0: 류기영 씨라고.
1: 아, 그러죠, 언니. 네.
0: 그분은 아, 감짝 깜짝 놀래요.
1: 아이고, 언니 웃음 소리가 아주
0: 아, 그냥. 속으로까지 가요.
1: 네, 네.
0: 하하하 이렇게 돼가지고.
1: 아유, 아주 독특하시잖아요. 네. 네.
0: 그런데 유순 씨는 거기에 비하면 아주 부드러워요. 네. 그 류기영 씨는 깜짝깜짝 놀랍니다.
1: 아니, 저는 네. 언니 그 말투도 네네네. 그 언니 그 말의 억양이나 네네네. 이런 것도 되게 매력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독특해요.
0: 아드님에게도 네. 아드님 뭐 네. 식사하세요. 뭐 이렇게 아주 그 표현들이 네. 아주 그렇게 하더라고요.
1: 그러면 자제분들도 네네네. 똑같은 영향을 받아서 오. 그렇게 아름다운 말 네. 투가 되지 않을까.
0: 남편분한테도 네. 그러고.
1: 네네.
0: 네. 네. 그 원장님 식사는 꼭 챙기셔야 돼요. 라고
1: 어머 그러니까요. 네. 세상에.
0: 네, 저희는 좀 쑥스럽긴 합니다만. 네, 네. 자, 꽃처럼 아름다운 이수진 가수님, 꽃처럼 예쁜 노래님이 좋아 응원합니다. 역시 이수진 가수님 명품 목소리, 명품 노래에 더 이상 날리고 시원시원한 봄으로 돌아갑니다. 아름다운 이수진 가수님 언제나 꽃길만 걸으소서.
1: 감사합니다. 예.
0: 야, 이분들은 이수진 가수님의 노래는 우리의 인생사의 교과서 같은 가사가 항상 가슴을 울립니다. 네. 그 가사에 가창력까지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라이브에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셨고요.
1: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0: 그 꿀성대 라이브와 귀요미 비주얼 최고 최고 최고 이렇게 주셨고요.
1: 이 나이에 귀엽다는 얘기를 들으니 참 쑥스럽네요. 네.
0: 나이가 이제 어리신 분이신가 봐요. 이분이 이제 어른한테 이런 표현하기는 그런데 써도 되나 모르겠지만 엄청 귀여우십니다.
1: 아유 네, 감사합니다. 네.
0: 힘든 것보다는 네, 웃음이 많으셔서 웃음으로 에너지가 많이 나실 것 같아요 라고 하셨고요. 웃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아, 라고 하셨고요.
1: 너무 재밌는데요.
0: 네. 자 그러면은
1: 네, 네, 그러면
0: 네, 노래를 네. 그 또 한 방에 훅 사모 모임이라고
1: 네.
0: 막내라고 하셨는데 네. 또 이 한 방에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1: 그 이게 노래가 제 네. 노래 중에서 있잖아요. 네네. 전 제가 제일 어려운 노래가 이 한방의 훅이에요.
0: 아, 그래요?
1: 네. 오. 그래가지고 네. 예전 한동안은 제가 이게 목 상태가 지금보다 너무 안 좋아가지고
0: 네네네네.
1: 이거를 부르기를 되게 꺼려했었던 아, 기억이 있어요.
0: 이게 편할 것 같은데.
1: 아니요. 왜 그러냐 하면요.
0: 네네네.
1: 이 혓바닥을 좀 굴려보면서 네. 왜 그러냐 하면은 네. 한방의 훅 간다. 이게 갑자기 여기 느닷없이 뛰거든요. 소리가.
0: 네. 네.
1: 거기 때문에.
0: 아, 훅 간다.
1: 네, 거기가 느닷없이 뛰어요, 소리가.
0: 그, 쉬었다가 이제 또 간다.
1: 네, 네. 근데 아. 거기를 1절에서 제가 이제 가성 처리를 했었거든요.
0: 아, 네.
1: 근데 이제 제가 목에 결절이 생기면서 네네네. 가성이 안 되기 시작했어요. 오. 그러다 보니까 진성으로 뽑아야 되니까.
0: 아, 그럼 더 힘들죠.
1: 네, 그 부분에 오면 이제 네. 약간 이제 약간의 트라우마가 오. 생기면서 네, 네. 좀 그런 게 있었는데.
0: 아, 그래요? 오늘 한번 자세히 들어봐야 되겠네요.
1: 어머나.
0: 네, 한마디로 그 생 얘기 안 했을 때는
1: 아니,
0: 몰랐는데
1: 드라마가 생겼다.
0: 네, 그 얘기를 하시니까 자세히 들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정말 미치겠네요.
0: 자, 한방의 훅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1: 아니 세상에.

0: 네, 한방의 후기였습니다. 요거에 맞춰서
1: 예.
0: 3부 마지막 곡은 엄마의 경고로 그냥
1: 아,
0: 가까이
1: 그렇죠.
0: 빠르게 예, 분위기를 띄웠으니까.
1: 아, 바로 부르는 겁니까?
0: 네, 아, 네, 아니 이제 바로는 아니고요.
1: 네, 네. 네.
0: 조금 얘기는 하고.
1: 아, 네, 그렇습니까? 네.
0: 한 박자 이제 좀 호흡 좀 하셔야 되니까.
1: 아, 예, 한방에 훅 간다. 네. 네, 아, 죽는 줄 알았습니다. 네.
0: 네 그런데 아유, 이제 요번에는 그 분위기가 떴으니까 댄스 그냥 준비해 주시고 지금
1: 아,
0: 바로 가죠.
1: 네, 됩니까? 네, 예. 아, 네, 그렇군요.
0: 바로.
1: 네. 바로.
0: 자, 갑시다.
1: 아저씨죠.

WBS FM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세상을 상대할 때에 권리를 독점하려 하지 말며 명예를 독점하려 하지 말며 대우를 독점하려 하지 아니하며

0: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1: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비즈카.
2: 26년 3월 한국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생존의 불안으로

0: 일상을 빼앗긴 이웃의 곁을 지켜온 사회연대은행.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1: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자, 그대 빈자리를 전해드렸고요. 재경 씨가요. 아우, 아름다운 이수진 가수님 한방의 곡. 제 최애곡입니다. 편안하게 다가오셔서 모든 얘기 한결같이 아름다움을 전해주시는 멋짐에 반해버린 1인입니다. 아름답고 시원시원한 가창력 존경합니다. 모든 이에게 긍정의 에너지를 주시는 최고의 가수님 최고예요 라고 재경 씨 보내주셨고요. 진짜. 이준호 씨가 이수진 가수님 시원시원해요. 최고예요 하셨습니다. 노준호 씨가 웃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이수진 가수님의 수많은 히트곡 중에 죽도록 사랑해놓고 제일 좋아하는 노래인데 불러줄 수 있나요?
3: 어머나 네. 세상에
2: 죽도록 사랑해
3: 그 노래를 어떻게 하신대요? 그래.
2: 이야. 돌아와줘도 있고 아까 모르는 노래들이 엄청 많이 들어왔는데
3: 아, 그게 뭐냐면 네. 몇 시간만 더 몇 시간만 더 이따가 떠나가오 사랑해 뭐 이런 노래
2: 아 그렇군요 네. 그 이제 다른 노래들이 그렇게 많아서
3: 네, 많았어요 네.
2: 그. 그래서 죽도록 사랑해놓고는 예전에 나왔던 노래이기 때문에
3: 네네네 네, 네. 네.
2: 엄마의 경고 응원합니다 하셨고요. 엄마의 경고, 엄마의 마음을 듬뿍 담은 엄마의 경고 항상 응원합니다 하셨어요.
3: 아, 감사합니다.
2: 네, 아주 신나요 엄마 경고.
3: 네. 제가 유일하게 네. 무대에서 그나마 춤을 좀 추는 노래가 이 노래 아닌가.
2: 아, 댄스곡이기 네. 때문에. 네. 정유련 아버님께서 역시 선생님 짱입니다 하셨고요.
3: 아유 아버님 참 네. 감사합니다. 아유 참나.
2: 그리고 저 멀리서 배워도 몇 반짝반짝 빛으로 아름다운 이수진 가수님. 감사합니다.
3: 아유,
2: 두고두고 세상에. 제 핸드폰에 저장한다고 오늘
3: 아유,
2: 방송한
3: 고맙습니다.
2: 거를.
3: 아 정말요?
2: 예. 아유, 이분은 그 이수진 씨의 자료를 다 모아놓으셨다고.
3: 아, 저 알아요. 이분 네. 잘 알거든요.
2: 아 그러시군요.
3: 근데 이렇게 모습도 뵌 적이 있어요.
2: 아 네네네.
3: 네, 근데 굉장히 단아하시고 그리고 항상 긍정적으로 그 가수분들한테 그렇게 해주시는 게 너무 좋아요.
2: 아, 용기를 네, 주시는군요. 네. 네. 이수진 씨가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네. 노준호 씨 그대의 빈자리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다나 씨가 예, 감사합니다. 수진님 노래 중에 숨겨진 명곡이 정말 많은데 요즘 방송에서는 다 들을 수가 없는 게 아쉽습니다. 저는 우리의 이별 뒤에라는 곡을 제일 좋아합니다. 우리의 이별 뒤에라는 곡이 있어요?
3: 그런 것도 있어요.
2: 네.
3: 그 옛날에 돌아가신 그 신대성 선생님의
2: 아,
3: 곡이거든요.
2: 아.
3: 네, 그 노래인데 그 노래도 참 좋았었어요.
2: 네. 우리의 이별 뒤에.
3: 제가 신곡이 꽤 많이 발표를 해놔가지고 네. 사실은 기억 못하는 노래들도
2: 곡들이
3: 있어요.
2: 많죠. 네. 아름다운 이수진 가수님 그대 빈자리 마음 한구석에 시림의 마음 아파지는 고운 가사에 마음을 빼앗겨버립니다 하셨고요. 와 죽도록 사랑해놓고 이걸 듣다니 감동입니다.
3: 아 정말요?
2: 네. 그리고 평강공주님께서 시원한 목소리가 최고 더위가 날아갑니다 하셨고요.
3: 아, 바보온달님도 같이 오셨나?
2: 네 아닙니다.
3: 아, 네,
2: 이번은
3: 죄송합니다.
2: 오로지 평강공주 함정희 씨가 지각출석하셨고요.
3: 아, 네.
2: 예, 피로가 싹 도망갔어요 하셨고
3: 아,
2: 저 모내기하고 있는데 피곤한데요 라고 하셨고
3: 아.
2: 관악의 김영분 씨가 이수진 가수님 반갑습니다.
3: 반갑습니다.
2: 몇 년 되었지만 그래도 목소리 계속 들었습니다. 건강하시고 아, 네. 행복하세요 하셨고요. 네. 그 자연에서 살고 있는 이현수 씨가요.
3: 네.
2: 이수진 씨 반갑습니다. 그런 사람 없나요? 또 좋은 노래
3: 어머머머,
2: 좋은
3: 세상에.
2: 노래 많이 불러주세요 하셨습니다.
3: 아이고 그 노래도 기억하시네요.
2: 네.
3: 잘생겨도 좋아 못생겨도 좋아 오로지 나만을 뭐 이런 노래.
2: 아 그렇군요. 네. 네. 오늘은 뭐 가사 아니 저 반주 없이 그냥 목소리로 무반주로
3: 아, 네.
2: 네. 다, 즉각적으로. 네, 네. 이수진 가수님 돌아와줘.
3: 예.
2: 한바위 옥 정말 좋아합니다. 돌아와줘도 또
3: 그렇죠.
2: 많이.
3: 저...

0: 뭐 이런 노래.
1: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너무 많은 곡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반주 없이 무반주로 계속해서 생각나는 노래들을 불러드려야 네.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이순신 씨 하면은 또 강진애라고 하는 노래.
0: 맞아요.
1: 뜨는 애. 아, 요즘에는 뜨는 애를 많이 찾더라고요.
0: 그 뜨는 애를 우리 후배 가수들이 좋아해가지고요.
1: 아, 네네네.
0: 그래가지고
1: 그 곡들이 많이 올라오고
0: 행사나 이런 데서도 많이 부르고 또는 뭐 어디 뭐 경연이나 이런 데서도 네네. 많이 그 부르고 그런 것 같아요.
1: 근데 이제 우리들의 얘기 같아서 그렇고
0: 그거
1: 같아요.
0: 맞는 것 같아요.
1: 나이가 드는 네. 게 네. 세월이 네. 이렇게 지나쳐 보면 야 이게 벌써 여기까지 왔네. 네. 근데 우리가 그냥 자의적으로 온 건 아니잖아요. 세월이
0: 그러니까요. 데려다 준 거예요. 전 여기서 아주
1: 예. 그래서 이제
0: 가사를 쓰신 분이
1: 예, 예. 나이 같은 거에 대해서 원망보다는 그거를 또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0: 명가사가 아닌가. 예.
1: 그러면은 뜨는 애를 한번
0: 아,
1: 네, 들어볼까요? 네. 네, 뜨는 애로 가겠습니다. 네, 반주 주세요.

0: 아까 님이 좋아를 부를 때도 야, 곰이 저렇게 뭐, 너볼수 있을까? 불안한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1: 아,
0: 근데
1: 네, 그래.
0: 에, 너네들이 저희가 부르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고음적 부분들이 있어요.
1: 아유, 그러니까는 이상하게도
0: 네.
1: 그렇게 하다 보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도
0: 작곡가들이
1: 좀, 아니, 좀
0: 맞춰가지고
1: 편안하게 부르고 싶은데, 저도. 아,
0: 아니,
1: 진짜.
0: 곡을 줄때 그렇게 작곡가들이 맞추나 봐요.
1: 아니, 사실 이 노래 같은
0: 네.
1: 경우에는 제가 부르려고 했던 건
0: 아,
1: 아니고요.
0: 네네네네.
1: 예. 그 어떤 분이 좀 연세 드신 분께서 좀
0: 네네네.
1: 부르려고 하시다가 그분이 좀 편찮으신 바람에 이제
0: 네네네.
1: 그 작곡가 선생님께서 아이 그냥
0: 네.
1: 수진아 네가 불러 이래가지고
0: 아, 네.
1: 막 불게 됐거든요.
0: 그거
1: 예.
0: 이전에 이제 가이드를 음악을
1: 맞아요. 가이드를
0: 가이드
1: 제가
0: 음악을
1: 맞아요.
0: 만들어서 일단
1: 맞아요.
0: 그분에게 들려줬는데 그분이 이제 못
1: 맞아요.
0: 부르면서 가이드한 부분 내 노래다
1: 예.
0: 나왔다는
1: 맞아요.
0: 이제
1: 선생님.
0: 병을 받아서 부르셨다는 얘기를
1: 맞아요.
0: 예,
1: 맞아요. 아,
0: 들었어요.
1: 저보다 저 기억을
0: 네네네.
1: 잘하시네요. 네.
0: 아, 그때 그
1: 아,
0: 얘기를
1: 저
0: 듣고
1: 기억력이
0: 어디
1: 진짜.
0: 가이드를 또 많이 하셨나 봐요. 곡들을 이렇게 다른 가수들의 노래를 이렇게 가이드한 곡도
1: 맞아요. 예,
0: 많으시죠.
1: 많이 있고,
0: 네.
1: 엄마의 경고도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그
0: 네네네네네.
1: 다음에 또다 해줄게 뭐 이런 것도 있고,
0: 네네네. 이게
1: 그
0: 가이드
1: 다음에
0: 하다가
1: 가이드 하다가,
0: 가시연꽃이라는 노래도
1: 맞아요.
0: 그랬다는 얘기
1: 가시연 것도
0: 들었고요.
1: 가이드 하다가 제가 가지게
0: 그
1: 된
0: 처음에
1: 노래거든.
0: 작곡가들이 와서 노래를 좀 불러주세요. 그래서 이제 다른 분들이 이제 그것도 이제 넷이나 마찬가지겠네요.
1: 맞아요.
0: 들려줘서 이렇게 부르세요라고 갖다 줬는데 결국은 작곡가나 그 작품자들이 그냥 본인이 불러주시면 안 될까 이렇게
1: 뭐
0: 돼서
1: 그래서 그냥 얼떨결에 부른 노래들이 꽤 됩니다.
0: 네 그냥 뭐 본인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불러지게 되는 노래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요번에는 어떤 노래? 강진애도 많은 분들이 원하시고 사랑꽃 인생도
1: 맞아요.
0: 원하시나?
1: 강진애란 노래도 좋긴 하죠.
0: 네, 그럼 강진애부터 들어볼까요?
1: 어려워서 그렇긴
0: 네.
1: 하지만은.
0: 강진애로 가겠습니다.
1: 아, 잠깐만요. 네.
0: 네.
1: 제가요, 사실은
0: 오랜만에 부르면 가사가
1: 오랜만에
0: 어떻게 되죠?
1: 부르면은 사실은 이게 강진애란 노래도 잘
0: 가사가 잘 생각 안 나죠?
1: 가사가 저
0: 가수분들 다
1: 진짜
0: 그래요.
1: 재밌었던 일이 있었다니까요.
0: 네.
1: 전뭐 방송국에
0: 네,
1: 갔는데
0: 가사가 틀렸어요? 네.
1: 아니 갑자기 느닷없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0: 그런 경우 많아요.
1: 아니 제가 그렇게 많이 불렀던 노래인데 아니 무슨
0: 아니,
1: 일이에요, 그래.
0: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1: 아, 그래요?
0: 오셔서,
1: 저만 그런 게 아닌가요?
0: 그럼요, 그럼요.
1: 아, 그래도 순간 작사해가지고 막 부르긴 했지만, 아, 이게 무슨 일인가, 뭐 이런.
0: 그렇죠. 네, 오랫동안 불렀던 노래지만, 또
1: 네.
0: 다른 노래에 의해서 심이 있는 노래가 되니까 그렇죠.
1: 네,
0: 네,
1: 맞아요.
0: 가겠습니다.
1: 네.

0: 독산동의 한양님께서 미모도 여전하시겠죠 하셨고요.
1: 아니 그건 아닌 거고.
0: 네. 이준호 씨가 집에 가면서 이수진 가수님 노래 들으니까 어디론가 가고 싶네요.
1: 아 정말요?
0: 커피 약속이 있어서 더욱 좋아요.
1: 같이 가요. 네.
0: 박미심 씨가 안녕하세요. 이수진 가수님 반갑습니다 하셨고요. 이수진님 멋져요 멋져 하셨습니다. 익산의 조인준 씨가
1: 네.
0: 오늘 노래 이수진 가수님 최고입니다.
1: 아유 고맙습니다. 아주 맑은 네, 소리를 네. 들려드려야 될 텐데.
0: 한방의 호흡 정말 좋아합니다. 함정희 씨. 또 많은 분들이 주셨고요. 그 노준호 씨가 이수진 가수님과의 멋진 데이트 시간이 너무 좋아요 하셨고 아름다운 가수 이수진 가수님 강진에 응원합니다. 아름다운 가수 노래는 남다른 매력이 숨어 있습니다. 명곡이 아름다운 사계절 꽃님들이 다 나와 인사하는 아름다운 곡들 아름다우세요 하셨고 예, 뭐 여러 말씀 주셨는데 곡을 하나를 더 드려야 되니까
1: 네.
0: 네, 사랑꽃 인생 마지막 곡으로
1: 아 그렇죠.
0: 네, 많은 예. 곡들이 있지만 네.
1: 아니 에이, 오늘 네. 그 뭐랄까 그 잘 제 노래를 부를 일이 별로 없잖아요.
0: 네네네네네.
1: 근데 오늘 와가지고 이렇게
0: 가사들이 생각이 잘 안 날 거예요.
1: 아니 아니에요. 가사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좀 행복했던 네네 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0: 네.
1: 예, 그래가지고 예, 그리고 아직까지도 저를 또 많이 기억을 네네. 해주시고 막 이래가지고 아주 기분이 좋네요.
0: 네.

0: 자,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 아, 네, 감사합니다.
0: 너무 바쁘게 우리가 네. 노래 한 곡이라 더 들으려고. 네, 원래는 편하게 해야 되는데 네. 또 많은 분들이 다음에 또 자주 좀 와주시라고.
1: 아, 네, 감사합니다.
0: 끝자루가 2104님도 아, 네. 주셨는데 네, 자주 네. 자주 와주시기 바랍니다.
1: 예쁘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0: 자,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신나라 신 온광의 노래 들으면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0: WBS FM
1: WBS 자동차 상식.
2: 화재가 발생한 차에 사람이 갇혀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부분 신속하게 사람을 구출해야 한다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실제 상황에서는 구조는커녕 자동차에 접근하지 못하고 사고 현장을 벗어나기 급합니다. 아마 그 차가 곧 폭발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일 것입니다. 자동차가 폭발이 일어나려면 밀폐된 연료통이 압력을 받아 폭발해야 하는데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자동차 연료통은 밀폐되지 않고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영화에서 보는 폭발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자동차 화재는 순식간에 확산되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하고 피해도 큽니다. 그러나 폭발할 것이라는 생각에 차에 접근하지 못해서 구할 수 있었던 생명을 구하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1: 도로교통공단 이정상 교수와 함께하는 WBS 자동차 상식이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수도인이 구하는 바는 마음을 알아서 마음의 자유를 얻자는 것이며 생사의 원리를 알아서 생사를 초월하자는 것이며 죄복의 이치를 알아서 죄복을 임의로 하자는 것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요훈품 2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천지은, 하늘과 자연은 우리에게 끝없이 내려주는 은혜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는 하늘이 내려준 사랑으로 우리 가족의 인연을 맺어주죠. 그리고 동포은혜, 지구촌 모든 사람들이 서로에게 따뜻한 빛이 되어주는 공동체로 살아갑니다.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잠시 멈춰서서 마음 쉬어가는 시간. 여기는 마음의 쉼터입니다.

0: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1: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0: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 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 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바르지 못한 사람이 돈이나 지식이나 권리가 많으면 그것이 도리어 죄악을 짓게 하는 근본이 되나니 마음이 바른 뒤에야 돈과 지식과 권리가 다 영원한 복으로 화한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4장 법문입니다.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우리 마음에 온기를 더하는 시간 원음방송 마음의 쉼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일부에서는 우리 귀에 익숙한 대중가요와 원불교 말씀으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음악의 제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원음방송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마음의 쉼터 선곡표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편안한 오후에 마음 쉬어가는 라디오, 마음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거짓은 모든 죄의 뿌리가 되고 진실은 모든 복의 근원이 되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20장 법문입니다.

나는 너도 마저 잠드니 밤 수백 번 나를 토해내네 그대 아프니까 난 당신의 삶 한 기퉁이 한 조각이자 그대의 감정들에 뿌리려는 family야 때때론 잠시 쉬어가고픈 때 함께 임해도 외로움에 다 묻혀줄 때 추억에 취해서 누군가를 다시 깨워낼 때 그대의 비로소 난 당신의 음악이 되는 그래 난 누군가에게

0: WBS 원인 방송입니다.
1: 지금 여기 원불교의 생생한 교화 소식과 은혜로운 법문 말씀, 다양한 마음 공부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만나볼까요? 평일 오전 11시 원음의 소리에서 좀 더 쉽게, 좀 더 가까이 원불교의 어제와 오늘을 그리고 희망찬 내일을 만나보세요.
2: 눈을 감아도 들리는 세상이 있습니다. 귀를 열어야 보이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 세상 속에는 눈으로 보는 것보다 감동적인 영화가 있고 입으로 먹는 것보다 맛있는 음식이 있으며 두 발로 걷는 것보다 가슴 벅찬 여행이 있습니다. 지금이에요. 라디오 광고로 그들이 사는 세상에 손 내밀어 보세요. 새로운 세상이 당신에게 응답할 거예요.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7264.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저 해가 오늘 비록 서천에 진다 할지라도 내일 다시 동천에 솟아오르는 것처럼 만물이 이 생에 비록 죽어간다 할지라도 죽을 때 떠나는 그 영식이 다시 이 세상에 새 몸을 받아 나타나게 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천도품 9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남중교당 원타원 이유정 옥순 정사 영가의 완전한 해탈천도를 기원하며 가족들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0: 마음의 쉼터.
1: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마음 쉬어가는 라디오 마음의 쉼터 2부를 시작했습니다. 2부에서는 우리 정서와 친숙한 팝송을 중심으로 다양한 장르의 해외 음악들을 원불교 말씀과 함께 보내드리는 시간 마음의 쉼터 2부 시작합니다.

0: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1: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2: 군복무와 신앙심 모두 실현. 군종장교를 통해 자아실현. 장병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우리의 일. 스스로 선택한 우리의 길.

대산 종사 넝쿨 장미가 넘어져 있는 것을 보고 말씀하시기를 지지대를 세워 올려주라. 심어놓고 가꾸지 않으면 안 되나니 관리를 잘하는 것이 진리를 활용해 쓰는 법이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31장 법문입니다.

0: 여러분께서는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우리 마음에 온기를 더하는 시간 원음방송 마음의 쉼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에서는 우리 귀에 익숙한 팝송과 해외음악, 생활의 길잡이가 되어주는 원불교 말씀으로 꾸며드리고 있는데요. 음악의 제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원음방송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마음의 쉼터 선곡표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1: 마음의 쉼터를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도심의 힐링숲, 사당역 카페오스에서 베이커리 상품권, 삶을 바꾸는 건강 루틴, K-HC에서 부모님께 필요한 뉴트리션 밸런스 5종 세트, 장건강과 체중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뮤노바이오텍의 신제품 똥배 N 유산균, 100% 우리쌀 증편떡의 명가 가람떡집에서 잔진편떡 세트, 귀족의 품격 미인골드에서 사랑하는 분께 감동을 전하는 티골드 식용금박까지 마음의 쉼터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편안한 오후에 마음 쉬어가는 라디오 마음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말씀하시기를 매사에 허식을 즐기지 말라. 겉으로 화려하고 안으로 보잘것없는 것은 개인, 가정, 사회, 국가를 새망케 하는 근본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근실편 8장 법문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애청자 여러분의 온기와 함께했던 은혜로운 시간 고맙고 따뜻했습니다. 평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마음을 보듬는 시간 지금까지 마음의 쉼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WBS FM
1: 석유화학단지에서 크고 작은 화학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2: 제약회사 공장에서 큰 폭발과 함께 불이 났습니다.
3: 한 해 200건 넘게 발생하는 화학사고. 언제든 우리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화학물질 유출 사고 시 이렇게 대피하세요. 먼저 수건이나 옷으로 코와 입을 막고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며 빠르게 이동합니다. 바람이 사고 지점 쪽으로 불면 바람을 안고 이동하고 바람이 사고 지점에서 불어오면 바람의 직각 방향으로 대피하세요. 자동차에서는 창문을 닫고 내부 순환 버튼을 눌러 외부 공기를 차단합니다. 유독가스는 대부분 공기보다 무겁습니다. 가능한 높은 곳으로 대피하고 실내에서는 젖은 수건이나 테이프로 창문과 문틈을 막아 외부 공기가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방송이나 문자로 재난정보 확인도 잊지 마세요.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한 마음이 선하면 모든 선이 이에 따라 일어나고 한 마음이 악하면 모든 악이 이에 따라 일어나나니 그러므로 마음은 모든 선악의 근본이 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3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의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 오늘은 UN이 지정한 국제 혐오 표현 반대의 날입니다. 국제 혐오 표현 반대의 날. UN이 왜 굳이 이런 날까지 따로 만들었을까요?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했던 대규모 학살이나 전쟁의 시작점에는 늘 누군가를 배척하고 미워하는 말이 먼저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 한마디가 눈을 가리고 말 한마디가 칼날이 돼서 결국 거대한 폭력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자며 전 세계가 함께 약속한 날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웃 종교와 손을 잡고 종교 본연의 역할을 찾아가는 시간,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 오경석입니다. 요즘 우리 주변을 보더라도 날선 말들이 너무 쉽게 오고 갑니다. 인종, 성별, 국적 혹은 나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를 밀어내는 모난 소리들이 가득합니다.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라는 저희 프로그램의 이름처럼 종교의 언어는 상처받은 이들을 보듬는 사랑의 말이고 고통받는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자비의 말이며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말입니다. 결국 편 가르지 말고 모두가 하나가 돼서 세상을 더 둥글고 조화롭게 만들라는 것이겠지요. 오늘 하루 내 말이 상대의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지는 위로가 되고 희망을 주는 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최원의 희망세상 만들기 였습니다. 네, 정말 그 생각을 해보면요,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했던 전쟁도 대립도 갈등도 그 시작점에는 상대를 배척하고 미워하는 말이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 말 한마디가 발화점이 돼서 상대를 자극하고 편가르고, 다시 말하면 미워하는 마음이 미워하는 마음을 키워왔음을 알게 됩니다. 네, 오늘 국제 혐오 표현 반대의 날인데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언어를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특히 종교의 언어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종교를 갖고 산다는 것,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따뜻한 목소리로 평화를 이루는 일이 아닐까요? 내 종교, 내 믿음을 내세운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우리 종교인들부터 나를 앞세우기보다 양보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조화를 이루고 평화를 이루는 일에 앞장서 나가야겠습니다. 자,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현장 이웃 종교는 지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주간 종교계의 뜻깊은 현장들을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만나볼 현장은 7대 종단 종교인들이 함께한 현장입니다. 지난 일요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가 주최한 국민 마음 회복 캠페인 마음 노크 생명 토크가 진행됐는데요. 이 자리에는 7대 종단 지도자들을 비롯해 7대 종단 성직자들이 시민들과 1대1로 마주앉아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종교간 대화위원회 총무이신 송용민 신부님과 나눠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경동
3: 나비엔.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똥떨어 똥.

0: 다리오 현미 효소의 기똥찬 효과 하이생.
1: 하이생 시작하세요.
2: 바삭해.
3: 맛있는 60개 치킨.
2: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3: 맛있는 60개 치킨.
2: 바삭함의 끝판왕. 크크크 치킨.
3: 맛있는 60개 치킨.
1: 크크크.
2: 이름이 뭘까요? 크크크 치킨.
4: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5: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6: 제조 우리바이오 판매 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성현들의 눈으로 본 세상. 오늘의 명언 일기. 요즘 우리 사회의 크고 작은 사건들을 접하며 드는 생각은 언제부터 우리 사회가 이렇게 상대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부족한 사회가 되었을까 하는 것이다. 개인 간에, 집단 간에, 정당 간에, 크게는 국가 간에도 조금만 더 이해하고 존중해준다면 갈등과 다툼까진 일어나지 않을 텐데 말이다. 세상이 아무리 물질이 풍요롭고 발달하면 무엇할까? 다툼과 갈등으로 정신은 이렇게나 괴로운데 내가 귀한 만큼 남도 귀하다는 너무나도 당연한 이 진리를 다시금 마음 깊이 새기고 실천할 때가 아닐까?

내가 존중받고 싶다면 당연히 먼저 남을 존중해야 되겠지요. 자, 오늘은 존중이란 주제로 여러 종교의 좋은 말씀들을 모아봤습니다. 먼저 불교 경전 법화경에는 남에게 행하는 대로 자신도 받게 될 것이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에게 듣기 싫은 성난 말을 하지 말라. 남도 너에게 그렇게 답할 것이다. 악이 가면 화가 돌아오나니 욕설이 가고 주먹이 오간다. 그리스도교 경전 성경 로마서에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 가운데에 다 들어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유교의 공자님께서는 자신을 대하듯 남을 대하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존중함과 같이 남을 존중하라. 남이 자신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바 그것을 남에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진정한 사랑을 아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 그 이상으로 가치 있는 것이 없다. 이것이 처세하는 최상의 비법이다. 다음은 원불교 경전입니다. 원불교의 기본 교리가 담긴 정전에는 남의 이로움을 자신의 이로움으로 삼는 자리이탈을 강조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가 동포 보은을 한다면 자리이탈로 감화를 받은 모든 동포가 서로 사랑하고 즐거워하여 나 자신도 옹호와 우대를 받을 것이요, 개인과 개인끼리 사랑할 것이요, 가정과 가정끼리 친목할 것이요, 사회와 사회끼리 상통할 것이요, 국가와 국가끼리 평화하여 결국 상상하지 못할 이상세계가 될 것이니라. 네, 대종사님께서는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는 비결 세 가지를 말씀하셨죠.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고 싶거든 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내 생명이 오래 살고 싶거든 남의 생명을 잘 보호해주고, 내 물건을 오래 잘 가지고 싶거든 남의 물건을 잘 가지게 해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남을 존중하는 만큼 자신도 존중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만고에 변치 않는 진리를 우리 모두가 실천에 나갈 때 비로소 따뜻하고 살기 좋은 세상이 오지 않을까요?

네, 오늘의 마음공부음악으로 피아노 라떼의 따뜻한 바람같이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둥둥 퀴즈를 드리고 가겠습니다. 매주 목요일엔 천주교에 대해 배워보는 시간으로 천주교와 관련된 퀴즈를 드리고 있죠. 잘 듣고 맞춰보세요. 이것은 가톨릭의 사회 교리를 떠받치는 가장 근본이 되는 정신으로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가톨릭은 이 사회에서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한 사람이라도 인간다운 존엄성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 사회는 결코 이것을 이룬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모든 이가 함께하는 사회, 모든 이가 함께 행복을 누리는 사회를 추구합니다. 자, 가톨릭의 사회 교리를 떠받치는 가장 근본이 되는 정신,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자타불이, 2번 공동선. 1번 자타불이, 2번 공동선입니다. 한 사람도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 그 사회에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소외된 가장 약한 사람이라도 존엄성을 보장받지 못한다면 그 사회는 결코 좋은 사회가 아니다. 이것을 이루지 못한 사회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다수결이라고 하면 다수를 위해서 소수는 좀 희생되어야 된다는 그런 논리와 전제가 깔려 있는데 가톨릭의 이 정신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 사람도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 한 사람이라도 존엄성을 누리지 못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정신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는 50원, 긴 글이나 사진 문자는 100원이 드는 샵 8970으로 보내주세요. 정답과 함께 우리 방송을 들으시면서 느끼시는 바, 하고 싶은 이야기, 또 여러분의 종교는 무엇인지, 또 이웃 종교에 대해선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다양한 생각과 사연 보내주세요. 천주교 음악 한 곡 듣고 송영민 신부님을 만나보겠습니다. 낙산 중창단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사랑을.

0: 현장 이웃 종교는 지금
1: 한 주간 종교계의 뜻깊은 현장들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오늘 만나볼 현장은 7대 종단 종교인들이 함께한 현장인데요. 지난 일요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가 주최한 국민마음회복 생명살림 캠페인 마음노크 생명토크가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는 7대 종단 대표를 비롯해 7대 종단 성직자들이 시민들과 1대1로 마주앉아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종교간 대화위원회 총무이신 송용민 신부님과 나눠보겠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2: 천주교 송용민 신부입니다.
1: 예, 네. 자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데요. 청취자분들께 인사부터 한 말씀 해주실까요?
2: 네, 원불교 교도님들 반갑습니다. 요즘 뭐 상생과 공존의 시대, 또 원불교 교도님들이 추구하고 있는 뭐 정신개혁이라는 주제와 이렇게 맞물려서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대인데 여러분들의 그런 좋은 마음들과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1: 네, 우리 또 원음 방송에 우리 신부님이 출연을 해주셔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또 많은 이웃 종교인분들 그리고 일반 청취자분들도 더 반가운 마음이 드실 것 같습니다. 자 지난 일요일 서울 청계광장에 7대 종단 종교인들이 함께하는 행사가 있었는데요. 어떤 행사였는지 자세히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2: 네, 뭐 아시겠지만 우리 한국인들의 그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 거의 20년 동안 가장 높은 자살률을 보이고 있다는 건 뭐 잘 알고 계실 테고 이 자살의 원인과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들이 깊이 공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제 물질적 풍요 속에서 뭐 정신적으로 이제 피폐되고 요즘 뭐 각자 도생의 시대에 내몰려서 국민들의 그 마음 회복이 좀 절실하지 않는가라는 것을 뭐 정부나 시민 연대들도 다 알고 있고요. 이런 점에서 좀 종교계가 이 문제에 대해서 나가서 국민들의 마음을 좀 위로하고 또 국민 마음을 회복해야 할 사회적 책임에 좀 동참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요청들이 좀 있었습니다.
1: 네.
2: 그래서 우리 한국의 그 사단법인 종교지도자협의회에서 7대 종단으로 결성된 이 수장님들께서 이번에 이 생명 존중과 생명 사랑의 도덕적 가치를 좀 되새기고 이런 마음들을 국민들에게 좀 나눠줄 수 있는 행사로 이번에 서울 청계광장에서 부스를 마련해서 행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1: 네. 그래서 특별히 이날 행사에서 성직자분들이 시민들과 1대1로 마주앉아서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네. 취지로 준비한 시간이었는지요?
2: 네. 뭐 우리 사회가 이제 좀 듣는 시간보다는 자기 말을 하고 싶어 하는 시대지 않습니까?
1: 예.
2: 그래서 이 경청과 소통이라는 게 되게 부재한 그런 사회 사회적 관계 능력이 되게 약화된 세상에서 자신은 이제 마음의 상처와 고통을 좀 토로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종교가 가져 그런 부분들을 가장 위로해 줄 수 있는 영역이라고 이제 판단을 해서 이 7대 종단에 이제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경청자가 되어서 시민들 그 누구나 와서 자신의 말을 할 수 있는 자리를 좀 만들어 드렸고요. 그리고 경청자분들은 뭐 예를 들면 어떤 형태의 뭐 훈계나 토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대담자가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그냥 있는 그대로 꺼내면 그냥 편안하게 들어주고 그냥 그 들어주는 것 자체가 치유의 시작이라는 것을 좀 느낄 수 있도록 이런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 이렇게 준비되어서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네. 정말 요즘 시대를 보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많이 하고 내 주장을 강하게 이렇게 높이는 그런 시대인데
2: 네.
1: 정말 우리가 듣는 자세가 정말 중요할 것 같고
2: 네.
1: 우리 종교인들부터 또 그런 실천을 해야 되겠습니다.
2: 네.
1: 지금 그 우리나라의 마음 건강 그리고 정신 건강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이게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종교와 국가가 나서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네. 또 이런 생명살림 캠페인 이런 행사도 또 진행을 한 거겠죠?
2: 네, 맞습니다. 뭐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뭐 사회적 존재이고 뭐 관계를 떠나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회가 이제 올바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뭐 가정과 뭐 학교 뭐 이런 여러 사회적인 조직들이 건강해야 되는데 우리 현실 사회의 가정이 이제 해체되고 있고 또 고위 교육 현장에서도 뭐 경쟁만 남아서 이제 공교육 위기가 펼쳐지는 시대 속에서 국민들이 정서적인 안정이나 평화 또 내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참 많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국가나 또 이 여러 종교들이 책임을 가지고 이러한 마음 회복의 어떤 그 과정들에 함께 동참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절실함이 좀 있었고요. 또 그런 부분에서 작은 발걸음이긴 하지만 또 치유의 어떤 능력을 가진 종교계가 각성해서 국민 건강에, 정신 건강에 좀 힘을 모아야겠다는 공감대를 이번에 만들게 된 것 같습니다.
1: 네. 자, 이날 행사의 취지가 생명 살림인 만큼 이제 각 종교마다 마음을 치유하고 생명을 살리기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했다고 들었는데요. 천주교에서는 어떤 좀 준비를 하셨습니까?
2: 네. 이번에 종교지도자협의회가 이제 다양한 부스를 좀 만들어서 일반 시민들이 가면 흥미롭게 자신들의 마음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고 어떤 부스에서는 작은 뭐 명상 프로그램도 이렇게 준비를 하셨고 했는데요. 저희 천주교에서는 이제 이번에 경청 프로그램에 각 종단에서 파견된 것처럼 저희는 좀 더 일반 우리 시민들이 가장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는 분들이 수녀님들이시잖아요.
1: 예.
2: 그래서 이제 수녀님들 10분을 모셔서 그 경청 프로그램에 이렇게 함께 참여하도록 이렇게 협조를 부탁드렸어요. 그분들이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기다리시는데 실제로 이렇게 일반 시민분들이 뭐 다른 종교에도 많이 가셨지만 그 수녀님들 앞에 가서 이렇게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렇게 대화하는 프로그램을

0: 자체가 뭐 종교조차도 막 세속화의 그림자에 가려져서 요즘 뭐 자본주의나 성공지상주의 이런 데 교두보 같은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여져서 많이 안타깝다는 생각도 듭니다. 더더욱이 이제 종교가 이제 생명을 살리고 또 사람들을 서로 조화롭게 만들어야 할 그런 종교인의 책임도 큰데 아시다시피 요즘 이제 종교가 이념 논쟁의 희생양이 되기도 하고 국민들에게 정서적 안정보다는 그 일부 종교의 어떤 집단적 이기주의가 점점 커지면서 이 시민들이 종교에 대한 실망감도 적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종교인들의 책임이라고 하는 건 우리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능력주의나 이 자본주의의 폐단 속에서 그나마 그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영적 쉼터가 되고 또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자기 성찰이 좀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1: 네.
0: 그래서 이 종교인들이 이 사람들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알린다면 이 자살에 대한 이 위험에서부터 조금은 우리가 구해낼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1: 네. 그 이를 위해서 우리 종교인들이 다 같이 나서야 되겠고 또 특별히 우리 신부님께서는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종교간 대화위원회의 총무를 맡고 계시는데요. 이 종교간
0: 네.
1: 대화나 종교간 협력 우리 사회의 다방면에서 또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0: 네, 맞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뭐 다양한 종교들이 이제 공존하는 사회죠. 뭐 서구 사회처럼 뭐 종교간 갈등이 이렇게 심각하다기보다는 이렇게 같이 함께 공존하는 그런 사회인데 뭐 요즘 최근 이제 극우적 성향을 가진 어떤 종교나 뭐 일부 이단 사이비 종교들이 좀 국민 정서를 많이 해치고 있어서 좀 어렵긴 하지만 우리 한국 사회는 이제 종교 간 대화와 협력이 굉장히 뿌리 깊게 우리 사회 안에서 종단 간의 협력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 가톨릭 교회는 이제 모든 인류가 한 형제자매라는 보편적 인류애를 중심으로 다른 종교들과 이제 계속 협력하고 대화를 추진해 왔고요. 뭐 다른 종교에서 드러나는 옳고 성스러운 그런 도덕적 가치나 공동선을 향해서 함께 협력과 대화를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뭐 그리고 우리 7대 종단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종교인들이 뭐 우리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생명 경시나 환경 파괴, 기후 위기, 뭐 불의와 불공정의 현실에 맞서서 함께 생명 존중, 뭐 생태계 지킴이, 정의 평화를 지키려고 하는 연대 활동을 계속 왔거든요.
1: 네.
0: 이런 아름다운 전통이 저는 우리 한국 사회의 종교 간 대화가 꼭 필요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네. 그리고 이제 내년에 그 우리나라에서 네. 이제 천주교가 주최하는 세계 청년 대회가 열리는데요.
0: 네.
1: 여기에도 우리 또 종교 간 협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0: 네.
1: 그 때마침 지난 월요일에 이재명 대통령이 네. 교황청을 찾아서 레오 14세 교황님을 만나셨는데
0: 네.
1: 내년에 우리 교황님도 세계 청년 대회를 위해서 한국에 오시죠?
0: 네, 맞습니다. 이게 그 사실은 이 가톨릭 교회가 세계 청년들을 초대하는 아주 세계적인 행사인데요. 이 늘 그리스도교 국가인 뭐 남미라든지 뭐 유럽에서 열려왔는데 이 비그리스도교 국가 우리 한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이런 세계 청년 대회가 처음으로 열리게 됩니다. 내년 8월에 뜻깊은 행사고요. 이것은 원래 교황님이 전 세계 청년들을 초대해서 이루어지는 어찌 보면 이 젊은 청년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행사입니다.
1: 예.
0: 그래서 교황님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청년들을 초대하는 것이라 교황님이 직접 이 대회에 참여하시기 때문에 내년에 우리 한국을 오시게 되고 또 의미 있는 행사에 여러 종단들의 협조를 또 청하게 될 것 같습니다.
1: 네. 특히 요즘 우리 젊은 세대들 보면 점점 좀 이기심이 팽배해지고 이타심이라든지 공동체 의식이 좀 많이 약해지고
0: 네.
1: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0: 맞습니다.
1: 그래서 네. 이 세계 청년 대회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 청년들이 그 공동체 의식 또 세계 평화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이 대회를 우리 천주교가 주최를 하지만 우리 모든 청년들과 모든 종교인들이 한마음으로 함께하면 좋겠죠?
0: 네, 물론입니다. 뭐 우리 한국이 요즘 최근 뭐 K컬처에서 K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고 뭐 국가적 위상도 많이 높아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기회에 이제 한국의 발전된 K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일도 중요하고요. 또 우리 모든 한국의 청년들이 요즘 여러 가지로 이 힘든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데 이런 세상 속에서 이 청년들이 좀 밝은 빛의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축제와 또 서로의 공존의 어떤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0: 그런 세상을 위해서 우리 가톨릭 교회가 뭐 우리 가톨릭 교회 행사가 아니라 우리 한국의 모든 청년들을 초대해서 특히 다른 종단의 청년들과 함께 우리 한국 사회의 어떤 이 아름다운 이 대화와 협력의 문화를 알리고 또 우리 스스로도 이 청년들이 우리 미래의 주역이라는 걸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뜻깊은 전 세계인의 축제로 이어지도록 예, 준비하고 있고요. 또 원불교의 많은 청년들, 뜻깊은 청년들도 이번 세계 청년들 함께 참여해서 아름다운 한국 축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1: 네. 우리 신부님은 이제 종교관 대화위원회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내년에 우리 교황님이 한국에 오시면 우리나라의 7대 종교 지도자분들과 만남을 좀 기대해 볼수 있을까요?
0: 물론입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는 이제 어느 나라든 교황님이 방문하시면 그 나라의 종교 지도자들하고 또 만나는 것을 기쁘게 하시고요. 서울 조직위원회에서도 지금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종단들의 청년들도 함께 참여해서 조화로운 그런 대화를 이루려고 한번 계획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네. 내년에 우리 교황님과 또 우리 한국의 종교 지도자분들과의 만남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0: 네.
1: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한국천주교
0: 네.
1: 주교회의 종교관 대화위원회 총무이신 송용민 신부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신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노래 한곡 듣고 오겠습니다. 김남주 변계월입니다.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0: 라이프오프 기독교 자살예방센터 사무총장 장진원 목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서로 안부를 전해주고 서로 사랑을 전해주고 괜찮아 말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 새 희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화이팅!
1: 불교 자살예방센터 팀장 조보람입니다. 지혜와 자비의 힘으로 부처님의 가피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2: 천주교 한마음 한몸 자살예방센터 손혜경 수녀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소중한 선물입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괜찮은 사람인지 꼭 기억하세요. 사랑합니다.
3: 원불교 둥근마음상담연구소 정조련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사은의 은혜 속에 살고 있지요. 일마다 때마다 마음 챙김을 통해서 낙원 세상을 이루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살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기도 하지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저희 둥근마음상담연구소 문을 두드리신다면 기꺼이 저희가 손을 내밀어 드리겠습니다. 함께해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4: 원앤방송과 4대 종단이 함께하는 자살 예방 캠페인. 지금 여러분께서는 종교 화합 프로그램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0: 종교?
1: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 종교와 관련된 용어나 상식에 대해 쉽게 풀어 설명해드리는 종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종교가 아닌 이웃 종교에 대해선 잘 모르고 있죠. 그래서 서로의 종교를 이해하고 배우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마련한 시간인데요. 매주 목요일엔 천주교와 관련된 질문들에 대해 답해드리고 있죠. 오늘의 질문은 공동선에 대해 알려주세요 입니다. 네, 오늘은 천주교의 사회 교리를 떠받치고 있는 근본 정신인 공동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사회에서는 공익이란 말로 번역되기도 하는데요. 천주교에서 공동선은 이 공익보다 더 깊고 입체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일반 사회에서 쓰는 공익이란 말은 공공의 이익, 최대한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말하는데요. 다수의 행복을 위해 소수의 희생은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전제도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천주교의 공동선은 그 반대입니다. 천주교는 사회에서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한 사람이라도 인간다운 존엄성을 보장받지 못한다면 그 사회는 결코 공동선을 이룬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고 모든 사람이 함께해야 진짜 선이라는 것인데요. 공동선을 이루는 세 가지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어떠한 국가 권력이나 경제적 효율성 혹은 거대한 기술의 발전도 개개인의 천부적인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이 사회는 구성원들이 자신의 양심에 따라 살아가고 종교의 자유를 가지며 올바른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생활과 기본권을 철저히 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복지의 발전을 추구하는 것인데요. 모든 사람이 의식주, 보건의료, 일자리, 교육, 문화생활 등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이 골고루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평화와 안전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를 넘어 법과 정의가 올바르게 구현되어 구성원들이 억울함을 겪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안정된 사회질서 속에서 공동체의 안전이 지속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달 레오 14세 교황님이 즉위 후 첫 회칙으로 위대한 인류애를 발표했는데요. AI 기술이 아무리 막대한 부와 효율성을 가져다 준다 한들 그것이 소수 기업의 주머니만 채우고 일부 노동자를 소외시킨다면 이는 공동선을 파괴하는 행위라는 것이 또 이 회칙에 담겨 있습니다. 네, 오늘은 카톨릭의 사회교리의 근본이 되는 정신인 공동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이 민주주의 다수결의 원칙 그 사회에서 살고 있고 우리가 공익이란 말로 이제 어쩔 수 없이 소수가 희생당하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여야 된다. 뭐 그런 논리가 있습니다.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더 많은 쪽이 이 선택한 것이 공익이고, 네, 그 외에는 조금 이렇게 배제되고 또 희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어떤 전제가 우리 안에 있는데, 이 카톨릭 교회의 이 사회 교리의 근본 정신은 한 사람이라도 그 존엄성이 보장받지 않으면 그것은 공동선을 이룬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불교도 그 한 사람 안에 온 우주가 들어있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우리 원불교도 동그란 일원상의 진리를 믿습니다. 그것은 천지 만물이 다 하나로 이어진 은혜의 존재다. 천지 만물이 다 부처다. 인 것입니다. 부처 아님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네, 우리가 부처님을 그렇게 소홀히 대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천주교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고 이 정신이 다 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종교에서 최고의 가치로 삼는 이 모든 사람이 부처로 여기고 이 공동선이라고 하는 개념에는 한 사람도 그 존엄성이 보장받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정신 다 상통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보내주신 문자들을 좀 보겠습니다. 뒷번호 3391 쓰시는 분 늘 평안하세요. 고맙습니다. 보내셨고 68 79 쓰시는 분 정답 공동선입니다 보내주셨고요. 7178 쓰시는 분 반갑습니다. 정답은 1번 자타부리가 아닐까요? 지난 주말에 오덕훈련원에 다녀왔습니다. 도봉교당 교도 정기훈련에 다녀왔습니다. 훈련에 다녀와서 달라진 점은 좌선을 하는 시간이 늘었다는 것입니다. 늘 수고 많으십니다. 건강하세요. 도봉교당 덕산 이종덕 합장하고 보내주셨네요. 예, 아이고 교도 정기훈련에 다녀오셨군요. 오덕훈련원. 그 정기훈련에 다녀와서 좌선을 하는 시간이 늘었다라고 하는 것. 그 이 작게 볼 부분이 아닙니다. 그 우리가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정말 이 나 편한 대로만 살다 보니까 점점 더 어떤 이기 그 이렇게 참을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이 수행하는 그 힘 참고 절제하고 내가 나를 이기는 힘 이런 절제력 인내심 이런 분노 조절 어떤 이 마음을 컨트롤하는 능력 이런 게 점점 이렇게 약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기훈련에 다녀와서 그 힘이 더 강해지고 단단해졌기 때문에 이 좌선을 하는 시간도 늘어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그 아주 사소하게 볼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내가 나를 이기는 것이 제일 센 사람이다라는 그런 법문도 있잖아요. 이렇게 좌선을 하는 시간이 늘어났다고 하는 거 정말 대단합니다. 예. 자, 그리고 선정희님의 문자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를 잘 들으면서 오늘 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타 종교를 존중해야 된다는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송용민 신부님의 말씀을 들으니 카톨릭 청년 대회를 천주교에서 주최해서 우리나라에서 청년들을 위해 하신다는 일을 들으니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지요. 올해보다 내년이 되면 조금 좋아지고 해가 바뀌면서 더 좋아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모든 종교가 마음적으로 힘든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준다면 더 따뜻하고 좋은 세상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두서없이 글을 썼습니다. 하시면서 오늘도 소중한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네, 정말 우리가 그 오늘 종교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또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우리 송영민 신부님께서 그 우리 모든 종교가 협력해서 사람들의 어떤 마음의 문제, 정신의 문제, 또 자살 문제에 나서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다방면의 종교 협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끝으로 천주교 음악 나호준, 이재욱이 함께 부른 고해를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은혜와 사랑과 자비 가득하세요. 고맙습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정호의 기분 좋은 만남, 기분 좋은 12시. 월요일 고개고개를 넘어 퀴즈 정답을 맞추는 넘어보자 다섯 고개. 화요일 우리 소리와 가요가 만나는 퓨전 음악 퀴즈 알아맞혀봅시다. 수요일 요리니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요리쿡 조리쿡 요리조리 쿡쿡쿡. 목요일 키워보자 문해력. 쉽고 재밌게 정호의 힛쌤이 알려드려요. 금요일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추억의 노래를 듣고 그 시절 소환해보는 Back to the 9020. 알차게 꽉꽉 채워서 매일 12시에 저희 희원이가 기다리고 있을게요. 따라와요. 어서요.

0: 정산 종사 말씀하시기를 미륵불 세상이란 곧 근실한 세상을 이름이니 종교도 그 교리가 사실에 맞고 자력을 주로 하는 종교라야 세상에 서게 될 것이요. 개인도 자력으로서 실업에 근면하며 진실한 도덕으로 대중을 위하는 실적이 있어야 세상에 서게 되리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근실편 18장 법문입니다.
1: 이 말씀은 자력양성, 지자본위, 타자녀교육, 공도자 숭배를 실천하시고 가르쳐주신 수산 이철원 대호법, 만타원 김명환 원정사께 감사드리며 장손녀 박혜은 교무, 장손자 이세경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아름다운 인생. 6월도 어느덧 중순을 넘어섰고요. 본격적인 여름 더위도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아, 이처럼 연일 이어지는 더위 때문에 자칫 입맛을 잃을 수도 있는 요즘이죠. 따라서 이럴 때일수록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게 바로 제철 식재료가 아닐까 싶은데요. 6월 이맘때는 또 감자가 가장 맛이 좋고 영양소 역시 풍부한 때죠.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감자 요리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이동훈입니다. 진송남이 열어줍니다. 시골.

0: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 우리 바이오 판매 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0: 신앙심 모두 실현할 수 있는 군종장교, 여러분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이 캠페인은 국방부 군종정책과와 함께합니다.
1: 반갑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목요일 저녁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많이 더우셨죠? 시원하게 아름다운 인생에서 더위 좀 식히시고요. 오늘 하루 바빴던 일들 여기서 다 내려놓고 하루를 마무리하셨으면 좋겠네요. 이 여름이 시작되자마자 기온이 막 갑자기 막 올라요. 그러더니만 자칫 온열 질환을 비롯해서 건강에도 더욱더 유의해야 하는 그런 때가 바로 요즘인 것 같은데요. 또 그리고 이렇게 더운 날씨에는 자칫 잘못하면 입맛을 또 놓치기 또 쉽죠. 입맛 없다고 해서 식사도 막 거르고 그러면 더욱 문제입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감자가 제철이래요. 이 하지 때 나오는 감자가 참 맛있잖아요. 이 감자를 요리에 활용해서 좀 입맛을 돋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핵감자, 하지감자는 그냥 삶아서 포슬포슬하게 먹으면 맛있죠. 네, 맛있습니다. 그리고 알이 좀 작은 감자는 짭조름하거나 달콤하게 이렇게 졸여가지고 밥반찬으로 감자조림 탁 만들어도 그만이고요. 또 채를 썰어서 기름에 달달 볶아가지고 예, 감자채 볶음 해먹는 것도 맛있고 강판에 또 쏙쏙 갈아가지고 이것도 부치잖아요. 감자전. 와, 요거 맛있습니다. 아, 기가 막히죠. 이 감자에는요. 탄수화물을 비롯해서 철분하고 마그네슘, 또 비타민 C, B1, B2, 또 나이아신 등등 우리 몸에 진짜 필요한 영양소가 가득 들어있답니다. 그러니까 올여름에는 제철 감자 많이 드시고 건강한 여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더운 하루를 보내고 저녁시간에는 시원하게 우리 툇마루 시골집에서 툇마루 앉아가지고 모깃불 펴놓고 감자 먹고 옥수수 먹으면서 왜 예전에 어렸을 때 여름 저녁을 보냈잖아요. 바로 그 시간입니다. 아름다운 음악다방이 DJ 은과 함께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3, 4부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 듣고 싶은 사연과 신청곡들 많이 담아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글은 50원이고요.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번으로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정선의 노래 한 곡 더 띄워드리겠습니다. 이 계절의 찬가.

오늘은 무슨 일이? 오늘 하루 우리 주변에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둘러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먼저 전국적인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올해 발생한 온열 질환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1.5배로 집계가 됐다는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온열 질환 감시 체계에 따르면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응급실을 찾은 온열 질환자는 297명이고요. 지난해 같은 기간에 1.5배에 달합니다. 올해 온열 질환자 현황을 살펴보면 남성이 206명으로 69.4%를 차지해 여성의 2배가 넘었고요. 연령별로 보면 3명 가운데 1명이 65세 이상 고령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여름철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정부가 표준 가격제를 시행해 바가지 요금 단속에 나선답니다. 해양수산부는 파라솔과 튜브, 샤워장 등에 대한 표준 가격을 각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가격 기준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등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텐트나 차박시설, 취사용품 등을 설치하는 이른바 알박기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도 실시합니다. 소식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한강 야외 수영장과 물놀이장 6곳이 내일부터 8월 말까지 운영됩니다. 운영이 시작되는 6곳은 뚝섬 수영장과 여의도 수영장, 그리고 잠실, 광나루, 난지, 양화 물놀이장이고요. 지난해까지 운영된 잠원 수영장은 자연형 물놀이장 조성을 위해서 올해는 개장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올해는 다음 달 3일부터 8월 30일까지 59일 동안 야간에도 개장되고요. 이 기간에 광나루와 양화 물놀이장을 제외한 4곳은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문을 엽니다. 끝으로 날씨도 알아보겠습니다. 연일 뜨거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영남과 경기 일부에 이어 서울에도 올해 첫 폭염특보가 발령됐는데요. 30도를 웃도는 더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2도, 전주와 부산은 21도로 출발하겠고 한낮 기온은 서울 32도, 광주 30도, 대구는 31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멕시코와의 조별리그 2차전이 예정되어 있는 내일도 한여름 더위 속에 곳곳으로 비나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토요일인 모레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면서 더위는 한풀 꺾일 전망입니다.

최훈의 잊을 수만 있다면, 그리고 이어진 노래는 태원의 차라리였습니다. 감자를 지금 캐가지고 드시고 계시는데 감자 얘기를 했다고요? 우리 전주의 현동수님께서, 아, 이렇게 서로 교감이 됐네요. 텔레파시가 통했네요. 아, 맛있게 드시고 계시나요? 직접 이제 심어가지고 캐신 거예요. 와, 진짜 하지감자네요. 얼마나 맛있을까. 밭에서 방금 캐온 농작물들은 정말 신선하고 좀 맛있죠. 살아있는 맛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뭐 그 크게 밭작물을 키우진 않지만 그냥 텃밭에서 조금씩 키운 상추며 깻잎이며 뭐 오이, 가지 이런 거 따다가 이렇게 반찬 해먹고 그냥 먹기도 하고 하는데 진짜 맛있어요. 네. 우리 방현재님께서는 재밌으세요. 감자는 포테이토죠. 네. 목요일 밤도 행복한 시간 되도록 잘 진행해 주세요. 네. 감자 포테이토 맞습니다. 그 감자가 되고 싶은 고구마가 있었대요. 예, 고구마가 할머니한테, 할머니 나 감자 맞아요? 오이야 이랬다고. 그래서 가출을 했다는, 뭐 옛날에 그렇게 재미난 이야기도 있었는데, 예, 감자 반찬 얘기를 많이 좀 했습니다. 아, 말그노스님께서 백설이의 샌프란시스코를 청해 주시면서, 우리 옛가요에는 어머님 고향 사랑이란 단어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고 해요. 아름다운 인생을 함께하면서 행복과 젊음까지 플러스가 됩니다 해주셨네요.

미국의 도시죠. 샌프란시스코는 아름다운 항구 도시로 유명하다고 하죠. 저도 한 번도 못 가봤는데요. 그렇게 거리가 도시가 아름답고 멋지다고 해요. 금문결하고 왜 큰 그 긴 다리도 샌프란시스코를 잇는 그런 곳이죠. 노래 들으면서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한번 가보고 싶네요. 아름다운 인생 1부가 이제 마무리가 지어집니다. 오민수님께서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아름다운 인생과 함께 저도 출발했습니다. 운수업에 종사하시는 아인가족 여러분들 오늘도 안전운행입니다. 신청곡은 현인의 신라의 달밤이에요. 이 노래는 서울 계신 형님과 함께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사연과 신청곡을 전해주셨습니다.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1부를 마무리하고요. 2부에서도 여러분들과 따뜻한 이야기, 그리운 그 시절의 음악들 가득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 WBS 원인방송입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형상 있는 창고만 채우려고 힘쓰지 말고 무형한 진리 세계의 창고를 채우기에 힘쓰라. 수도인이 세속을 부러워하고 거기에 마음을 집착하면 그것이 종자가 되어 내세에 그 세속의 욕심을 이룰 수는 있으나 수양이 매하여져서 잘못하면 타락하기 쉽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무본편 30장 법문입니다.

0: 그때 그 시절 추억과 낭만이 살아 숨쉬는 곳. 여기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도미의 청춘 브라보 아름다운 인생 2부 시작곡이었고요. 이 곡은 또 우리 국민들의 열망을 담은 월드컵 응원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요, 인천 오라방님이 청해 주셨는데 내일 10시에 월드컵 축구 멕시코와 우리나라가 혈투를 벌입니다. 꼭 이겨야 됩니다. 청춘 브라보 신청합니다. 이렇게 사연을 주셨거든요. 네, 저도 응원할 겁니다. 오라방님, 우리 모두의 마음을 다 모아서. 또 그 멕시코가 개최국이잖아요. 내일 일방적인 응원이 예상된다고 하는데 예상이 아니라 당연한 결과겠죠. 하지만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서 꼭 승리의 기쁨을 우리 국민들에게 멀리서 보내주셨으면 하는 응원의 바람을 담아봅니다. 여러분들도 다들 열심히 응원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아름다운 인생을 응원하고 도와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선물 소개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정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 고창의 마을 어르신들이 진심을 담아 만드는 고창 100년 영농조합에서 무카페인, 무탄닌, 연잎향차 선물 세트,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 한 박스, 논산 시선정 착한 명품 가게 강경 이화젓갈에서 젓갈 선물 세트,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원광 한방생활건강에서 모겐모가 사탕을, 그리고 애민정신을 실천하는 선순환 기업 주식회사 미르라이프에서 치약과 비누 세트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에 계신 우리 최송아님, 감자 요리는 뭐니뭐니 해도 찐감자가 최고죠. 껍질 벗기지 않고 깨끗하게 씻어서 소금물 녹여갖고 삶으면 최고입니다. 저 기억이 나는데요. 이제 저 어렸을 때 엄마가 젓가락 있죠? 스테인리스 젓가락으로 감자를 쿡쿡 찔러봐요. 익었나 안 익었나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쿡쿡 찍어가지고 쑥 잘 들어가면 다 익었다 하고 꺼내서 줬었고, 나이가 드니까 이제 소금에 감자를 찍어 먹는 게 더 맛이 있었지만 어렸을 때는 설탕에 찍어 먹는 게 그렇게 좋았어요. 어렸을 땐 토마토도 설탕에 찍어 먹는 게 맛있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네. 대구 최송아님의 사연이었습니다. 한낮에는 덥더니 석양이 되니까 시원한 바람이 분다고 전주 현동수님께서 이야기 주시면서, 감자는 심을 때 꼭 종자씨 감자 사다가 심어야 돼요. 올해 방금 캔 감자를 종자를 하면 좋지가 않습니다. 오, 진짜 제대로 농사를 지시네요. 이런 팁은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아니면 알 수가 없는 거죠. 고맙습니다. 우리 신규식님께서요, 사연을 주시고 두 번째 시집이 이제 출반되신대요. 와, 축하드립니다. 신규식님. 아, 언제쯤일까요? 하시면서, 퇴고 때문에 바빠가지고 오늘 하루만 더 쉬겠다고, 월요일부터는 안 빼먹고 다시 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셨습니다. 바쁜 일, 최대한대로 잘 마무리하시고 언제든 괜찮으니까요. 편안하게 사연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부산진구 이상근님은 오늘은 바빠가지고 출석체크만 하시겠다고 그 바쁜데도 또 인사를 주고 가셨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노래 띄워드리겠습니다. 대구 달봉이 할비님께서 청해 주신 장세정의 연락선은 떠난다. 목요일 이제는 피로가 쌓이네요. 그래도 주말을 향해서 가보겠습니다. 사연과 함께 청해 주셨고요. 우리 뒷번호 0145 쓰시는 청취자신데 오늘 처음으로 와주셨어요. 방송을 아주 잘 듣고 계신다고 하시면서 남인수의 애수의 소야곡을 청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에 살고 계신 윤형주님은 감자를 삶아서 묵은 김치랑 함께 먹는 걸 즐기신데요.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됐습니다. 건강관리를 잘하시고 아이엔 애청자분들 편안한 저녁시간 함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덧붙여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대구에 살고 계시는 서화정님께서도요. 찰옥 수술을 사가지고 오셨대요. 오, 대프리카 무더위에서 저 살아남았어요. 반갑습니다. 시장에서 찐 옥수수를 사왔어요. 냠냠 맛있게 먹었습니다. 찰 옥수수라 아주 쫀득하더라고요. 오늘도 구수한 옛노래 마구마구 들려주십시오. 그럼요, 그럼요. 찰 옥수수처럼 쫀득쫀득하고 맛있는 음악들 준비해 놓았습니다. 의종훈 형제님, 네, 오민수님의 이제 셋째 형님이시죠. 오셨어요. 방송 들으셨대요. 운행하면서 보내준 신라의 달밤을 신나게 따라 불렀습니다. 어릴 때는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늘 붙어 다녔는데 아우는 부산에서 저는 서울에서 늘 서로를 그리워하지요. 아우에게는 아름다운 인생이 운행하면서 큰 힘이 됩니다. 이렇게 덧붙여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민구님 데이케어 센터에서 어르신들을 케어하시는데요. 제가 처음으로 신청한 곡이 방란시인 김상가신데 이 곡을 제일 좋아하시던 어르신이 오늘 더 많이 떠오릅니다. 허허허 하시면서 항상 웃으시던 멋진 분이셨는데요. 요즘 어르신이 생각이 많이 나요. 산장의 여인 한 곡 듣고 싶습니다. 청해 주셨는데 듣고 오겠습니다. 권혜경이 불러줍니다.

이어서 들으신 노래는 오기택의 충청도 아줌마였고요. 광주에 계신 우리 문영구님이 청해 주신 신청곡이었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시라고 또 인사도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벌써 2부도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습니다. 3부에서는 리퀘스트 뮤직 DJ 은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음악다방 오픈 준비되어 있어요. 금방 문 열 거니까 자리가 많지 않습니다. 어서들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많이 보내주시고요. 끝곡으로 2부 끝곡으로 부산 은하수님의 사연과 신청곡입니다. 제가 미혼 때요, 막내 동생 친구가 놀러오면 제가 밥을 많이 차려줬거든요. 근데 예식장에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 글쎄 사촌 시동생이더라고요. 든든한 백이 되었고요. 지금도 누나 하면 밥 사준다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도 누나 나오세요 해서 밥 얻어먹고 왔습니다. 이런 인연이 있네요. 이 시스터즈의 오해하지 마세요 청해 주셨네요. 2부 마무리하겠습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우리 마음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요? 크기는, 길이는 어느 정도일까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마음이지만 우리의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그럼 마음은 어떻게 쓰는 걸까요? 함께 그 답을 찾아볼까요? 은혜로운 법문 말씀과 원불교 교화 현장의 생생한 소식, 다양한 마음 공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원음의 소리가 맑고 밝고 훈훈한 걸음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평일 오전 11시 원음의 소리와 함께하세요.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바르지 못한 사람이 돈이나 지식이나 권리가 많으면은 그것이 도리어 죄악을 짓게 하는 근본이 되나니 마음이 바른 뒤에야 돈과 지식과 권리가 다 영원한 복으로 화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4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한강교당 김태형 교도가 경영하는 댄디라이언의 발전을 기원하며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K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누구에게나 별처럼 반짝이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할 시간. 아름다운 인생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방주연의 슬픈 연가 아름다운 인생 3부 문을 연 곡이었고요. 대구에 계신 최영아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아, 3부가 시작됐습니다. 잠시 후에는 이제 리퀘스트 뮤직 여러분들의 신청곡으로 꾸며드리는 DJ 은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음악 다방이 이제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요. 부산 개인택시 금채원 기사님께서 지금 제가 아름다운 인생 애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잘 준비해놓은 인류 요리사같이 솜씨를 발휘한 감자 요리들을 먹으려고 불이 나게 뛰어오셨대요.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 금천 기사님. 그리고 인천 왕 애청자님도 선선한 바람이 부는 시원한 저녁이네요. 감자를 이용한 먹거리 소개해 주셨는데 어렸을 때 엄마가 해주신 감자조림 반찬은 최고의 반찬이었죠. 오늘 저녁 반찬으로 제가 그래서 감자조림을 만들고 있습니다. 양파도 썰어넣고 파하고 마늘 넣고 기름에 잘 볶은 감자조림. 아, 어렸을 때 엄마의 손맛이 살아나는 그 감자조림에 성공할지 어쩔지 한번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도전해서 성공하시기를 바라면서 네, 응원드리겠습니다. 아, 짧은 글은 50원이고요.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샵8970 우물정 8970번으로 리퀘스트 뮤직 사연과 함께 많이 보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8시 4분 59초 5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블랙체스트 뮤직 아름다운 인생 음악다방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들 자리해 주십시오. 아, 지금 전해드린 곡은요. 대구테이블 김동식님이 청해 주신 네, 노래였습니다. 사연도 같이 와 있어요. 시원한 강바람 맞으면서 낙동강 달성보까지 도보 운동을 하고 있는데 강 건너 고령 들판에 감자 수확이 한창입니다. 날씨도 더운데 농부님들 고생이 많으시네요. 임성훈의 시골길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청해 주셨어요. 이 노래를 부른 임성훈 가수는 MC로 지금은 훨씬 더 많이 활약을 하고 있고요. 이분이 학창시절 연세대학교 응원단장 출신이래요. 참 다방면으로 재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아, 사연과 신청곡을 쭉 전해드리는데요. 사연이 많이 와 있습니다. 우리 그 인터넷으로 사연이 와 있어요. 우리 서예방송이라는 닉네임이십니다. 통기타 라이브 정말 최고로 멋지고요. 맑은 목소리와 기타 반주가 너무 잘 어울려서 가슴이 뻥 뚫립니다. 이런 사연의 글입니다. 멋진 통기타 연주와 노래 19순정 어제 제가 들려드렸죠. 아, 이 노래 덕분에 제 나이도 잊어버렸어요. 음악에 취해 제 나이를 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는 7월 22일 포병제 722대대 브라보 포대 전우들의 모임이 있는 날이죠. 53년차 모임 서기병 병장, 한재환 교육계, 이영호 병장, 보급계 좌길침 병장, 무선통신계 강재우 병장, FDC 윤시열 병장 등을 아시는 전우들과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아름다운 인생에서 소식을 한번 들려주시면 아, 그 시절 그 청춘을 다시 돌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연과 함께 청춘을 돌려다오 청해 주셨네요. 신행일의 노래를 준비해 놓도록 하고요. 근데 한 가지 제가 서해방송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우리 문자로 찾아주시는 경기도 시흥시 한재한님이 동일한 분이신 거 맞죠? 네, 맞죠? 네, 어제도 요 사연 비슷한 걸 주셨는데 제가 조금만 더 첨삭을 하자면 제 유튜브 서예방송은 제가 현재 구독 회원이 5,030명으로 늘었습니다. 모두가 아름다운 인생 덕분입니다. 최고의 진행과 시원한 사이다 목소리, 멋진 통기타 연주와 추억의 노래, 원음 방송 아름다운 인생이 없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이렇게 사연을 주셨네요. 아유, 우리 한재한님이 워낙 채널을 잘 운영해 주셔서 구독자가 많이 느는 거고요. 더욱더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면 좋겠고요. 또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서 서해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한번 너튜브에 한번 가셔서 요거 한번 서해 방송 한번 찾아서 네, 한번 정주행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신행일의 청춘을 돌려다오. 그리고 이어지는 노래는요, 우리 조형일님께서 청해 주셨는데 건설업에 종사를 하신대요. 이 더운 날 건설업에 계신 종사하시는 분들은 참 애 많이 쓰시는데요.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같이 듣고 싶다고 해주셨고요. 어제 아드님이 면접 봤는데 꼭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정말 꼭 좋은 결과가 도착했으면 좋겠네요. 응원드리겠습니다. 낭주골 처녀 이미자의 목소리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청곡을 조금이라도 더 들려드리려고 마련한 코너 리퀘스트 뮤직 아름다운 인생 음악다방입니다. 신청곡 이어집니다. 가게 일이 바쁘셨대요. 오늘 매호동 가로수님 배호의 대청도 아가씨 청해 주셨어요. 우리 한재한님도 배호의 그 이름 청해 주셨는데 오늘은 대청도 아가씨로 합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젊은 시절에 많이 들었던 노래 신청합니다. 성북동의 배용주님의 신청곡 이어집니다. 최은주 농부가 좋아.

리퀘스트 뮤직 아름다운 인생 음악다방 DJ 은과 함께 3부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자리에는 윤영관님 그리고 과천의 손대식님 가시도친 장미님도 자리하고 계시고요. 강남 테이블의 서풍구님 서울 개인택시 테이블 왕장군님도 함께 해주고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모두모두 3부를 마무리하는데요. 3부는 인천 테이블 우리 왕 애청자님의 신청곡입니다. 바니걸스의 파도 전해드리면서 3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4부로 가 있을게요.

0: WBS 원인방송입니다.
1: 대종사 대각을 이루시고 그 심경을 시로써 읊보시되 청풍월상시에 만상자연명 맑은 바람 불고 밝은 달 떠오르니 우주의 삼라만상이 저절로 밝아진다 하시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성리품 1장 말씀입니다.

0: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1: 02-731-7333.
2: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1: 라디오로 흘러나온
0: 이 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1: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3: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아이네 청취자님들 반갑습니다. 맛있는 방송이죠. 원음 방송. 오늘 신청곡은요. 정은숙의 님 따라 구름 따라 부탁드려봅니다. 과천 테이블에 손대식님 청해 주셨습니다. 4부 시작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예. 우리 충남 서산에서 서산 테이블 유상욱 님도 자리해 주셨고요. 강귀남 님께서는 남인수 님의 인생 귀향지를 신청합니다. 이 시간은 행복 충전 최고의 시간이에요. 이렇게 찾아주셨는데 오늘 선점 당하셨어요. 우리 남인수의 애수의 소야곡이 앞서 방송이 됐습니다. 오늘은 못 들으시겠네요. 어떡하죠? 다른 시간에 또 청해 주시면 되죠, 뭐. 예. 그리고 이오봉님, 저는 오늘 저희 방송하고 처음으로 접하는 성함입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방문하셨대요. 항시 잘 듣고는 있습니다. 제가 한강에서 자전거 타다 보니 듣기만 되고 참여를 못합니다. 이렇게 인사와 함께 찾아주셨어요. 고맙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또 참여해 주셔서 이제 저랑은 처음 인사 나눴으니까 시간 되시면 가끔씩 들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4부에서도 나머지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 띄워드리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노래는요. 강남에 살고 계시는 강남 테이블 서풍구님이 남진의 별아 내 가슴에 청해 주셨는데요. 준비되어 있고요. 인천 테이블의 우리 도건님 사연과 함께 남진의 노래를 청해 주셨는데 오늘은 별아 내 가슴에 요 노래로 합석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은 소개해 드릴게요. 늘어진 그림자 뒤로 아직 식지 않은 열기가 남아 유난히 숨이 차고 고단했던 오늘 하루 어스름한 저녁 하늘 아래 신선한 밤 공기가 위로를 해줍니다. 자, 오늘은 모카가 시청해 주셨는데요. 별아 내 가슴에 이 노래로 합석하도록 하고요. 서울 개인택시 왕장군님의 신청곡 이어집니다. 자니리의 뜨거운 안녕까지요.

아름다운 음악다방 꽉 채워주신 전국의 애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변산의 태울의 민호님도 함께해 주고 계세요. 이 시간에 애청자분들과 함께하고 계신다고 사연 주셨고요. 인천 부평테이블 우태백님 밤이 되니까 한결 살만하시다고 더운 식당에서 이제 근무하시고 서빙하시고 하시니까 얼마나 많이 더우셨겠어요. 네, 많이 쓰셨습니다. 광명시 테이블에 우리 황장수님 와주셨습니다. 우리의 아버지들의 사랑은 방송과 노래에 거의 안 나오지만 우리 아버지들의 사랑도 넓고 깊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 한번 신청해 봅니다. 이수미의 아버지를 청해 주시면서 그래요. 엄마,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는 많지만 아버지에 대한 노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수미의 아버지 참 좋죠. 좋은 노래예요. 준비해 놓도록 하고요. 부산 테이블의 들꽃님 오늘은 저녁 때 외근일 나갔다가 조금 전에 들어왔어요. 늦은 탑승합니다. 용서하여 주세요. 소인을 용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충전할게요. 오늘은 홍세민의 청춘이여 다시 한번 신청곡 올려봅니다. 남은 시간도 열심히 듣겠습니다. 청해 주셨습니다.

인천의 왕 애청자님께서요. 6월에 먹으면 보약이 되는 먹거리 좀 소개해드릴게요. 이렇게 네 가지를 추천해 주셨어요.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가 감자고요. 감자는 오늘 말씀드렸었죠. 보약이군요. 감자, 또 두 번째 복분자, 세 번째 참외. 참외는 수분 보충에 아주 최적이라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실이라고 합니다. 우리 제작진님, 진행자님, 아인 애청자님들 모두 모두 네 가지 음식 많이 드시고 건강한 여름 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덧붙여 주시고 추천해 주셨습니다. 잘 외워서 잘 많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왕애청자님. 또 상주 테이블 우리 정임진 농부님도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모임 갔다가 지하철에서 늦은 출첵합니다. 잊지 않고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모임이셨을까요? 동창분들을 만나셨을까요? 지인들을 만나셨을까요? 네, 고맙습니다. 들꽃님도 오늘도 고생 많으셨네요. 밤길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편안한 쉼 굿밤 하시길 바랍니다. 신청곡도 잘 들었답니다. 이렇게 덧붙여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모두 모두 감사하고요. 내일 월드컵 경기 있죠. 네, 멕시코와 이제 일전이 아침 오전 10시에 게임을 하니까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미리 저희도 빨간 옷 좀 입고 붉은 악마로 변신해서 응원을 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월드컵 태극전사들의 승전보를 기다리면서 내일은 녹음방송인 DJ 선곡으로 저녁 시간에 여러분들을 찾아뵈니까요. 제가 직접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예가요 함께 하시면서 저녁 시간도 즐겨주시기를 바라고요. 주말과 휴일 많이 뜨거운 날씨니까 건강 상하지 않도록 조심조심 하시면서 주말과 휴일도 잘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월요일 건강한 웃음과 함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에 계신 우리 주순이님, 은퇴 후에 아름다운 인생을 만나서 너무 반갑고 좋은 시간이라고 하시면서 남일의 첫사랑 마도로스 청해 주셨어요.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저도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WBS 자동차 상식.
2: 화재가 발생한 차에 사람이 갇혀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부분 신속하게 사람을 구출해야 한다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실제 상황에서는 구조는커녕 자동차에 접근하지 못하고 사고 현장을 벗어나기 급합니다. 아마 그 차가 곧 폭발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일 것입니다. 자동차가 폭발이 일어나려면 밀폐된 연료통이 압력을 받아 폭발해야 하는데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자동차 연료통은 밀폐되지 않고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영화에서 보는 폭발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자동차 화재는 순식간에 확산되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하고 피해도 큽니다. 그러나 폭발할 것이라는 생각에 차에 접근하지 못해서 구할 수 있었던 생명을 구하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1: 도로교통공단 이정상 교수와 함께하는 WBS 자동차 상식이었습니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대종사께서 항상 앞으로는 형식을 주장하는 사람은 허망한 세상을 보리라 하셨으니 돌아오는 세상에는 진실하고 실력이 있어야 출세할 수 있고 신심 있고 공심이 있어야 세상에 쓰이게 되며 덕이 있고 활동력 있는 사람이라야 큰 사업을 하게 되리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근실편 20장 법문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일원의 하모니. 반갑습니다. 은혜로운 원불교 법문 말씀과 성가로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 일원의 하모니 윤지호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훌륭한 진리와 좋은 가르침이라 할지라도 그저 말로만 전달하려 든다면 그 진정성이 온전히 전해지기는 힘들 겁니다. 누군가에게 예절을 일깨워주고 싶다면 내 언행이 먼저 예의 바르고 깍듯해야 마땅하고, 누군가를 학문의 길로 인도하고 싶다면 스스로가 먼저 정성을 다해 연마함으로써 깊이 있는 소양을 갖추어야만 비로소 올바른 이정표를 제시할 수 있겠죠. 우리가 그토록 염원하는 은혜의 세상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타인에게 따뜻한 은혜를 입고 싶다면 마땅히 내가 먼저 조건 없이 베푸는 손길을 내밀어야 합니다. 이렇듯 우리가 바라고 구하는 바를 원만하게 성취하는 동시에 나와 스치는 모든 인연이 고루 평화와 화함을 얻기 위해서는 과연 무엇을 전제해야 할지 오늘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론의 하모니 오늘 첫 곡 임주연의 법은 듣는 이의 마음 정도에 따라 듣고 왔습니다. 정작 자기 자신은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으면서 모든 상황이 자기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다고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움직이지 않으니 당연히 주변의 일들이 제대로 매끄럽게 돌아갈 리 만무하겠죠. 반면 어떤 사람은 그저 묵묵하게 자신의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것만으로도 주위 사람들을 깊이 감화시켜 마침내 모두가 상생하는 최고의 성과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오늘은 대종경 요훈품 14장 법문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바르고자 하거든 먼저 나를 바르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자 하거든 내가 먼저 배우고, 다른 사람의 은혜를 받고자 하거든 먼저 내가 은혜를 베풀라. 우리가 타인이나 세상을 향해 무언가 기대하고 요구하는 바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나부터 먼저 실천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나의 주도적인 행동이 살아있는 모범이 되고 씨앗이 될 때 비로소 상생이라는 거대한 결실이 돼 마땅히 나에게 되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그저 앉아서 바라기만 하는 수동적인 삶에서 벗어나 언제나 내 발걸음부터 먼저 내딛는 솔선수범의 자세야말로 타인을 변화시키고 내 삶의 주권을 잡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성가 세 곡 듣고 오겠습니다. 성가 73장 몸과 마음 어울리어, 성가 75장 이 세상 교회마다, 성가 85장 스승님 가르치심.

속빈 강정이라는 말처럼 겉모습만 그럴듯하고 정작 내적인 실속이 없는 사람은 타인의 온전한 신뢰를 받기가 힘든 법입니다. 또한 아무리 화려하고 유려한 언변을 구사한다 할지라도 그에 부합하는 행동과 실천이 따르지 않는 사람 역시 주변의 좋은 평가를 받기가 어렵죠. 따라서 어디에 내놓더라도 당당하고 떳떳한 내실을 확립하려면 항상 자기 자신을 엄격하게 추스르고 언제나 겸손하게 학문을 연마하며 동시에 내가 먼저 온정의 손길을 내밀어야 합니다. 그렇게 나부터 먼저 주변에 귀감이 돼야만 진정으로 타인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고 제대로 교화할 수 있으며 진정한 보은 상생의 삶을 구현해낼 수 있습니다. 자녀가 올곧게 성장하기를 염원한다면 부모인 나부터 모범적인 삶을 증명해야 하고 제자의 학업이 깊어지길 바란다면 스승인 나부터 끊임없이 탐구해야 하며 축복을 받고자 하면 먼저 공덕을 베풀어야 하듯 모든 변화의 시작은 언제나 나 자신으로부터 출발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저 남들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며 기다리기만 하는 사람과 자신이 먼저 행동해 그 상생과 은혜의 선순환을 당당하게 돌려받는 사람. 우리는 이 갈림길 위에서 어떤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까요? 창작성가 세 곡 듣고 오겠습니다. 고우리의 하늘 사람 땅 사람, 박재환의 도가의 공부는, 김성규의 용심법.

대종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바르고자 하거든 먼저 나를 바르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자 하거든 먼저 내가 배우고, 다른 사람의 은혜를 받고자 하거든 먼저 내가 은혜를 베풀라. 그러하면 나의 구하는 바를 다 이루는 동시에 자타가 고루 화함을 얻을 것이다. 수많은 미사오구와 백마디 말보다는 묵묵히 보여주는 단 한 번의 올바른 실천이 타인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감화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언행의 중심을 먼저 바로 세우고 스스로 배움에 공력을 들이며 늘 주변을 향해 따스한 온정을 먼저 건네는 삶을 살아간다면 어떨까요? 나의 청정한 행동과 자비로운 심법이 온 세상을 감동하게 해 결국 상생의 거대한 회복이 돼 나에게 고스란히 되돌아올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듯 내가 서원하고 구하는 바를 원만하게 성취하는 동시에 나와 인연 맺은 모든 생명이 고루 평화와 화함을 얻을 수 있도록 언제 어디서나 솔선수범하는 우리 공부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론의 어머니 끝곡으로 박은환의 솔선수범 들려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0: 사원 김혜봉 교무의 경전 강의. 오늘은 수심결과 함께 하겠습니다.
1: 말세 말법 세 중에 문차 법문하고 생희 유상하여 신의 수지자는, 그래서 이 알라, 그렇게 세 가지를 빗대서 이제 설명을 하시고, 이 알라 알아라 뭐냐면 말법세, 우리가 부처님 법이 정법, 상법, 그 다음에 말법, 정법 천년, 상법 천년, 말법 천년, 그래서 3000년이 간다고 하셨는데, 정법은 부처님 법문이 비교적 그대로 많이 내려오는 천년, 천년은 부처님 법문이 비교적 많이 그대로 내려온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법이 부처님 법문이니까 천년을 내려오지, 보통 우리들이 무슨 말을 해서 내 말에 천년을 가겠어요? 천년을 간다는 게 대단히 어려운 건데, 제가 그 전에 구로동 교도님이신 임현우 박사가 시카고에 있는 미시간 대학 공대를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한 30년 전에 그러니 한테 30년 전쯤 될 것 같아요. 미시간 대학의 50년 역사에 졸업생 중에서 50명을 뽑아서 졸업생, 총 졸업생 50명. 한 해 졸업생이 아니라 50년 역사 쭉 졸업생 중에 뽑혀서 상을 받으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어떻게, 무슨 상을, 어떻게 했다고 좋다고 상을 받으십니까? 그랬더니 보통 그 석사 논문이, 그때 말씀으로는 보통 석사 논문이 잘 써도 5년 후에는 다른 논문이 나와. 그것을 그 지금 5년 내놨던, 내가 이렇게 했다고 내놓은 원리에 5년은 그래도 넘는 원리가 나온대요. 근데 이제 박사 논문은 되게 석사 논문 2년, 박사 논문 5년. 제가 잘못했네요. 네. 석사 논문은 되게 2년, 박사 논문은 5년이면 특별한 원리 아니면 되게 새로운 논리가, 새로운 이론이 나와서 이걸 덮는데, 우리 그 임현우 박사 논문은 15년인가? 박사 논문이 15년이 지났는데도 그 논문을 넘는 논문이 없어서 뽑혔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미시간 대학이란 대학에 어떤 이론을 내놨는데 15년을 그것이 유지했다고 상을 받는 시대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처님 법문이 천년을 간다고 그러면 이것이, 아까 석범 제천이 칭찬하고 그 범부가 감히 비슷하게 못 쓴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 천년을 가는 논리를 내놓으신 거잖아요. 정법만이 천년이고 총에 3000년 아니야. 그렇게 길게 갈 수 있는 논리를 내놓고 그렇게 길게 갈 수 있는 원리를 내놓는 것은 종교 성자 아니면 그 내놓을 수 없는 거야. 노벨상이 아무리 많이 있고 그러더라도 그걸 넘는 이론이 계속 나오는데, 천년이 가는 법문을 정법으로만, 그다음에 상법으로 또 천년, 말법으로 천년, 천년이 가는데, 그래서 말법, 그래서 그 중에 말법세 중에, 말법세 중에. 그런데 이것이 천년, 3000년 가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내 법이, 내가 법을 내놓으시고 내 법이 3000년쯤 갈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어떻게 내 법이 3000년 간다는 생각을 하셨을까 싶어요. 근데 제가 이제 미국에 가서 하니까 거기에 행크 아론이라는 야구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는 100년에 한번 나올 것이라고. 아까 이 논문은 15년 뭐 20년 그러는데 10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야구 선수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 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이런 이론 같은 건 뭐 계속되는 이론이기도 하지만, 그럼 우리가 이 사람 일을 잘한다 그러면 뭐 500년에 한 번, 뭐 1000년에 한 번 나오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 돌아온 세대에 대한 앞을 보는 눈이 얼마나 그 좋으면 1000년을, 3000년을 내다보시고 그렇게 내다보실 것인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우리가 현실에서도 보면 아까 야구 선수가 100년에 하나 나온다, 우리 김연아 같은 선수는 몇 년에 한국의 역사상 지금 없었잖아요. 앞으로 몇 년 후에 나올지 모르잖아요. 근데 상당히 오랜 후에 걸릴 것 같아. 그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창호는 7살

8살에 좋은 형 구단이 잘한다 그러는 10년을 가리키면 이제 한국에서 1인자 할 거다. 그렇게 앞을 보셨잖아요. 조훈현 씨는. 조훈현 바둑의 9단이 이창호 7살 때 그렇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 제가 볼 때는 아 현실에서도 그 논리 이론을 알고 그것에 대한 원리를 아는 사람은 그거를 앞을 볼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선수들도 보면 지금 우리가 손흥민이가 굉장히 좋은 선수인데 지금 우리는 한국에도 대표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제2의 손흥민은 정우영이라는 지금 22살인가 20 먹은 그 아이를 지목을 하더라고. 그런 거 보면 그이 손흥민이가 갖고 있는 축구 실력과 그런 실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얼마만큼 있다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잖아요. 그 제2의 정우영이 지금 20몇살 있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앞을 보는 힘도 원리를 알면 있으니까. 부처님은 우주 원리를 깨치, 인생 원리를 깨치셨기 때문에 내 법이 3천 년 간다고 했다는 것이 저는 맞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런저런 것을 대입해보고. 수학 보면 공식을 대입하면 말에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태양의 거리나 이것을 어떻게 가히, 무슨 자가, 긴 자가 있어서 태양의 거리를 재겠어요. 그냥 다 재고 있잖아요. 달의 거리도 재고. 달의 거리를 잰다는 걸 확실히 아는 것은 달 탐사선을 달에 앉혔잖아요. 여기서 사이즈를 다 재가지고 대기권이 어디 가면 어떻게 되고 어디가 어떻게, 그걸 다 넘어서서 달에 도착할 수 있는 것을 했으니까 그런 거리를 그런 긴 자로 재는 게 아니라 어떤 단위의 원리만 알면 그 단위 원리를 적응해서 그걸 계산해서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진리를 깨치신 분은 그 진리의 자로, 아까 말씀드린 심정, 마음의 근본을 깨친 분은 그 자로 재니까 3000년도 되고, 5000년도 되고, 만년도 될수 있는 거예요. 있다는 생각이 확신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처님 법이 3000년 가는데 그중에 말법으로 아까 정법은 부처님 법이 그대로 내려오고 상법은 형식만 남아요. 형식은 남아있는 내용은 많이 줄어들어요. 그다음 계법은 그것도 저것도 다 없는 거예요. 그 지금 불교 법을 보시면 육조 해능대사까지 오고 끊었잖아요. 우리가 끊은 게 자기들이 못 끊은 연결을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게 섞여버렸어요, 많이. 그래서 그 육조 해능대사,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부터 해서 33조에 대가 끊겼어요. 그것이 부처님께서 보신 것하고 이것이 거의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말법세가 온다. 그럼 말법세 중에 지금 현재는 이제 그 말법이 부처님 법이 말법이 됐죠. 듣고 뭘이 법문을 부처님께서 하신 법문을 듣고 생은 마음을 낸다는 거예요. 희유한 생각을 해. 이거는 저 바랄 리도 되지만 드물다는 바란다 희망 바랄 리도 되지만 드물다는 듣고 드물다 아주 희유하다 참 보기가 어려운 것이다 그런 뜻이 아주 보기 어렵고 듣기 어려운 그런 희유한 생각을 내는 사람 지금 우리가 수신기를 쭉 공부했는데 그것이 부처님 법이 바탕에서 내주신 법인데 그런 여러 가지 금강경 반야경 수신결 여러 가지 법을 듣고 아참이 법이 좋다는 생각 희유하다 이 법은 보통이 들을 수 없는 아까 말하는 범부 중생이나 그 공부가 부족한 사람은 감히 엇비슷하게라도 할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아 이것도 정말로 옳고 좋다 부처님 법이 좋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아주 희유한 생각이에요. 그 제가 생각하면 원불교가 지금 108년인데 대종사님 법이 나온 지가 108년이에요. 근데 우리 제가 출가 우리들은 대종사님 법문이 참 좋다. 이 법이 참 좋다. 그렇게 하는 게 희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70억 중에, 70억, 80억 인류 중에 대종사님 법이 참 좋다. 지금 몇 명, 10만 명도 지금 못 되잖아요? 80억 중에 10만 명의 법이 참 좋다. 매일 법회를 보고 다니신 분은 그보다 더 적죠. 5만 명 이내죠. 그럼 이분들이 갖고 있는 대종사님에 대한 법이 좋다. 오늘 수신결을 이렇게 공부하시는 게이 한문이 어렵기도 한데,
그 공부를 듣고 공부하시는 분 자체는 밖에서 보면 대단히 희유한 사람. 지금 아까 보니까 한 200명 이내에 지금 보고 계시는데, 80여 인류 중한 200명 공부하고 있다. 또 이제 우리 교도님이나 우리 교무님들, 아침 2천여 명 교무님들은 다 공부를 하죠. 다 보태더라도 만명 미만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참 좋다. 수신결이 좋고, 대중사님 보면. 우리 수신결이 좋다 공부하는 건 대종사님께서 불조경에 넣어주셨기 때문에 지금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대종사님 말씀 믿고 공부하는 거거든. 정산종사님, 대산종사님께서 이 법은 불조경에 넣어서 공부를 하자. 근데 그 법이 좋다고 생각한 사람은 이건 희유한 거죠. 굉장히 드문 거죠. 80억 중에 만명 이내에 들어간다는 건 굉장히 드문 생각을 가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법문을 듣고 이게 참 좋다. 이 법문이 진짜다.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희유한 생각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참 희유한 생각을 했다. 신의 수지. 그래서 이건 신의 수지는 많이 들으셨죠? 믿을 신. 믿고, 알고, 이게 풀, 원래는 풀 해자인데, 네, 여러분 말씀드렸죠? 알지자의 뜻과, 알지자의 뜻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알고. 근데 이 불교에서는 이제 우리가 과학적인 지식은 지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불교에서는 진리를 공부해서 하는 걸 보고 해라고 얘기를 많이 쓰세요. 진리를 이게 보이지 않는 걸 풀고 해석해서 그러는지 하여튼, 신의 수지라고 신지란 말을 잘안 쓰시잖아요. 신의 수지를 해서 나중에 얻은 건 지혜 해자가 되죠. 지혜 해자가 되고, 지혜 지자가 되는 거지, 이 지식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지혜, 지식, 지혜, 지혜 해자. 그래서 이런 지혜 지식을 할 때는 풀 해자를 쓰시는 거예요. 알해, 풀해, 풀어서 아마 이그 근본적인 자리를 풀어서 안다고 생각해서 그러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풀어서 믿고 풀고, 그 다음에 받아서 지킬 지자, 지킬 자, 지킨다. 그 법을 받아서 지키는 거예요. 일요일 날 법회를 보자. 아니면 마음을 참고 근본 마음을 찾아서 살자. 또 취사를 잘하자. 이렇게 하는 것을 지키는 거예요. 계문을 지키고 법을 지키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이제 불교 공부가 이런 공부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아까 심종이라고 그랬는데 심종. 마음의 근본 자리니까 그것을 잘 모르잖아요. 마음을 내가 쓰고 있으면 잘 몰라. 그래서 모르는 자리를 가기 때문에 믿음이 먼저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 전에 공부할 때는 알아야 믿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보이지 않는, 들리지 않는, 잡히지 않는 마음을 공부할 때는 믿어야 믿음이 시작이야. 믿음이 시작이야. 믿음이 없으면 절대 그 근본을 못 가요. 믿음을 가지고, 아, 마음이 그렇게 생겼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찾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찾는 거예요. 그래야 그 도달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 대종사님께서는 믿음은 법을 담는 그릇이라고 그랬잖아요. 담는 그릇이다. 근데 그릇이 없으면 담을 수가 없어. 하나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거 어떻게 모르고 믿냐. 그런데 이것이 또 숙제죠. 근데 여러 가지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다생에 수급의 인연도 있고, 또 이제 수급의 인연이 없으면 기도로 그것을 많이 생각을 하고 원을 해요. 원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것을 많이 나는 그런 어떤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어떤 새로운 어떤 것을 향해서 찾아가고 싶은 마음을 많이 가져. 근데 기도를 왜 기도를 하냐? 모르기 때문에, 현실에서. 모르기 때문에 우주의 절대적인 큰 어떤 힘이 있어서 그 힘을 바탕으로 내가 그 힘에 의지해서 가고 싶은 생각을 많이 하면 오는 것 같아요. 진리는 유효상종. 이 유자가 종류할 때, 유효, 서로 따른다. 따를 종자인데, 이렇게 쓰는가 보네. 생각이 잘안 나. 따른다는 따를 종자인데, 비슷한 것끼리 모이게 돼 있어요. 근데 우주 과학에서도 절대로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연결하지, 마이너스하고 마이너스는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플러스하고 플러스는 안 가요. 이 원자가 우주의 근원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양자, 중성자. 근데 플러스하고 플러스끼리 서로 밀고, 마이너스하고 마이너스 밀고,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서로 만나는 거예요. 그러는 것처럼 무엇이든 그냥 아무거나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주 유유상종이라고 그래서
같은 걸 원하는 힘끼리 모여서 만나는 것. 그러니까 그런 원리에 의해서 기도로 내가 우주의 원리를 알고 싶다든지, 기도로 내가 뭔가 큰 힘을, 바르게 살고 있는 힘을 원하고 그러면 그렇게 그 힘이 나에게 와지는 것 같아요. 그것이 기도 원리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나쁜 생각을 하면 또 나쁜 생각이 또 몰려와요. 그 제가 어렸을 때 그 기독교, 저희 집 가까운데 그 구세군에서 책을 만들었는데, 그림책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보니까 선한 사람에게는 선신이 항상 여기 이렇게 그려져 있고, 악한 사람은 악한 신이 여기 이렇게 머리 이쪽으로 그려져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했더니, 선한 사람에게는 선신이 항상 도와주고, 악한 마음을 가지면 악한 신이 많이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착하고 좋은 생각을 가지면 그걸 도와줄 수 있는 선한 기운이 나에게 오고, 내가 나쁜 마음을 가지고 좋지 않은 말은 그것이 이루어지는 힘이 선악한 기운이 모이는 것이, 제가 이제 커서 생각하니까 아, 그런 것인가 보다 하는데, 이 진리는 우주에는 그 유유상종하는 것이다.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만난다는 원리가 있어요. 이렇게 마이너스하고 마이너스는 서로 밀어내고, 플러스하고 서로 밀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하고 마이너스하고는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런 원리처럼 우리가 그렇게,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해서 바른 것이 오도록 하는 것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정산종사님께서도 그 유학에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 공부하시고 어느 15세인가 지나고는 내가 더 큰 어떤 큰 생각을 가지고 큰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큰 스승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니까 기도를 시작하셔서, 어떤 사람이 들으니까 저 정읍에 가면 그렇게 큰 공부를 하는 사람이 있다더라. 그래서 그 소리 듣고 내려오신 것이 정읍 쪽으로 왔는데, 그것이 이제 그 증산교였죠. 그 증산교 그 큰 스승이라는 말을 듣고, 그때 강준상 선생님이 정읍 이쪽으로, 영광 쪽으로 굉장히 세력을 크게 갖고 있으니, 거기서 만나서 증산교회 집에 들어가셔서 그 여동생인가에 가서 얘기를 하고, 벽에 넣어놨던 책을 여동생이 주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그러니까 정산종사님도 대종사님 안 만났지만 그 연세가 10세 넘으시고 공부를 하시면서 그 생각을 계속 기도를 하니까, 그런 신이, 그런 기운이 도와줘서 이렇게 와서 정읍 와서 화해에 있다가, 대종사님께서도 이제 제자를 찾는 마음이 강해지시고 그 기운이 만나서 이렇게 만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주에는 그런 기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운이 있다고 믿고 그런 것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무엇이 있냐,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절대로 못 얻는 거예요. 근데 대산종사님이나 정산종사님 이런 어른들을 보면 그렇게 큰 걸 찾으신 어른들 아니에요. 큰 기운이나 큰 걸 찾으셨던 어른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우주에 있는 그 바른 그 생각을 가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연이 없는 사람은 그런 것에 대한 믿음이라도 가지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어떤 여건을 받는다든지, 그런 인연 옆에 같이 있다든지, 그러면 그렇게 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통해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생각을 가면 알아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이거 가는 길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받아서 지키는 자. 이 법문에 대해서 희유한 생각을 해. 말법세 중에.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처럼 대종사님 법이 최고다, 그렇게 받고 믿고 지키는 자, 그런 사람이란 뜻이지요. 신의 수지자는 이어 무량겁 중에 승사재성하야 식재선근하야 심결반야 정인인 한 최상근성이 아니라. 이제 그렇게 해서 굉장히 희유한 생각을 내가지고 내가 이를 받아서 지켜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그 전에 공부하셨죠? 이미 있자.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자기, 기, 이미, 이, 뱀, 사. 그래서 여기는 이미, 이. 이미, 무량겁 중에 한량 없는 것 가운데에서 승사 재성하야. 이을승자죠. 모든 성인의 그 일을 이어서 식재 선근하야. 이게 심을 식자죠. 나무를 심다. 심을 식자. 모두 선자, 모두, 모든. 선근, 선한
예, 뿌리. 저 위에, 위로부터 많은 여러 가지 스승, 성인들에 의해서 선근이 심어졌어. 이게 성인이 그 우리가 입교 연원이 연원을 말씀하는데 어떤 연원을 했든지 어떤 스님이 됐든지 공부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가 33그 석가모니 부처님과 33그 이어서 전해주신 분도 있지만 그 외에도 공부하신 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떤 공부하는 분에게든지 법을 이어받아가지고 내가 그 선근을 받아서 선근을 심어줘서 나에게 심어져. 아, 그 법이 좋다. 아, 그렇다고 해서, 야, 이것이 옳아. 이게 좋아. 그렇게 심어줘서, 깊을 심자. 맺을 결자. 반야의 바른 인자. 종자라고도 하고. 반야는 지혜. 지혜의 바른 원인. 원인이니까 이거는 인자, 종자. 그 바른 종자를 깊이 맺어서, 야, 이게 정말 좋다. 참 좋다. 부처님 법이 최고다. 그렇게 법을 맺어서 맺은 최상근기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다. 말세 중에 받은 사람은 그렇다. 왜냐하면 말세 중에는 다 섞여가지고 어느 게 좋은 것인지 모르거든요. 좋은 것이 모르는데, 말세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눈을 감아도 들리는 세상이 있습니다. 귀를 열어야 보이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 세상 속에는 눈으로 보는 것보다 감동적인 영화가 있고 입으로 먹는 것보다 맛있는 음식이 있으며 두 발로 걷는 것보다 가슴 벅찬 여행이 있습니다. 지금이에요. 라디오 광고로 그들이 사는 세상에 손 내밀어 보세요. 새로운 세상이 당신에게 응답할 거예요.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7264.
2: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선이 좋은 것이나 작은 선에 얽매이면 큰 선을 방해하고 지혜가 좋은 것이나 작은 지혜에 얽매이면 큰 지혜를 방해하나니 그 작은 것에 얽매이지 아니하는 공부를 해야 능히 큰 것을 얻으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5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의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촌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반갑습니다. 가수 주리스입니다.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1부와 2부에서는 원불교 법문 말씀과 함께 성인 가요를 전해드립니다. 몸과 마음의 편안한 휴식 시간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출발합니다.

주셔서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비탈진

사랑하던 당신 믿어줘서 고마워 참아줘서 고마워

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 제일 잘 사는 길은 은혜를 발견하여 감사 생활을 하는 것이요 세상에서 제일 잘못 사는 길은 해독을 발견하여 원망 생활을 하는 것이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리편 40장 법문입니다.
1: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 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 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 카페 선곡표를 확인해 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기도를 올릴 때 시간을 길게 하는 것보다 짧은 시간이라도 긴 기간을 계속하는 것이 좋으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리편 76장 법문입니다.
1: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 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0: 원은 방송입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무심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에 맞춰 마음속 추억여행을 떠나봅니다. 노래가 추억을 이끌고 추억이 노래를 불러오는 시간. 잊고 있던 이야기들이 마중물 노래를 따라 쏟아져 나옵니다. 일상의 작은 여유, 그 퍼즐 한 조각을 선물해드리고 싶어요. 추억은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어요. 만나야 할 이야기와 음악도 늘어납니다. 매일 오전 9시 이곳에서 기다릴게요. 노래 하나, 추억 둘.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나무 심기 좋아하는 마음은 덕 있는 마음이니라 하시고 설사 자기 당대의 결과를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후세에 덕을 심는 것이 되므로 여진 있는 도인의 심경이니 나무 심기를 좋아하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근실편 23장 법문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T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2부의 문을 열었습니다. 은혜로운 원불교 법문 말씀과 성행가요가 함께하는 이 시간, 원음방송과 함께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거짓은 모든 죄의 뿌리가 되고 진실은 모든 복의 근원이 되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 법어 교훈편 20장 법문입니다.
1: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WBS 원음 방송 반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 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 방송 검색하신 후 반문이 있는 음악 카페 선곡표를 확인해 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일이 없을 때에는 항상 일 있을 때에 할 것을 준비하고 일이 있을 때에는 항상 일 없을 때의 심경을 가질지니 만일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의 준비가 없으면 일을 당하여 창왕 전도함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일 있을 때에 일 없을 때의 심경을 가지지 못한다면 마침내 판국에 얽매인 사람이 되고만 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수행품 10장 법문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 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 올리옵나이다. 오늘을 인연으로 거룩한 은혜 속에서 새로 태어난 아기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은혜를 내려주시어 건강하고 슬기롭고 타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와 이 세계의 큰 인물로 자라나서 자신들의 삶을 보람되게 이끌어가고 은혜에 크게 보응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언제나 크신 은혜와 위력으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을 끝으로 이 생의 속박을 벗어나 열반의 길에 들어선 생명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들에게 크신 광명과 은혜를 주시어 밝고 바른 삶의 길로 인도하시고 불현 찾아 이 세상에 다시 돌아와서 못다 이룬 꿈과 포부와 경륜을 실현하는 삶을 맞이하도록 믿음과 지혜와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우리가 올리는 이 기도가 밑거름이 되어 우리가 사는 이 지구촌이 무지와 질병과 가난과 전쟁 그리고 불의의 사고들로부터 벗어나 평화와 상생의 세계가 되고 광대무량한 낙원 세상이 되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반갑습니다. 원불교 군종교구장 문정석 교무입니다.
2: 왕산종보사님의 신년법문 중 공의심으로 모두가 잘 사는 조화로운 세상을 건설하자고 말씀하시고, 공의심은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평등 세상의 바탕이며 이웃을 배려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일이라 하셨습니다. 나눔이란 물질 나눔보다 이웃의 삶을 살피는 선행과 배려의 마음 나눔이며, 마음 나눔은 이웃의 큰 희망이 되고 공동체의 따뜻한 숨결이 될 것입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기도 합니다. 국가를 위해 오직 공익의 마음으로 헌신하고 희생하신 호국영령들과 우리 이웃에 있는 모든 영웅들에게 감사와 살핌의 마음을 전한다면 공익심의 생명력은 커질 것입니다. 한마음 나눔으로 세상을 품에 안는 청취자 여러분이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3: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어리석은 줄을 알면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지혜를 얻을 것이요. 자기가 지혜 있는 줄만 알고 없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지혜 있는 사람이라도 점점 어리석은 대로 떨어지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6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의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명훈이 묻기를 제가 재주 하나를 배워 가지려 하오니 이 세상에 어떠한 재주가 제일 크나이까? 답하시기를 사람과 잘 화하는 재주를 배워 가질지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응기편 13장 법문입니다.

고즈넉한 세상에 울려 퍼지는 훈훈한 소리,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원음 방송은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지역은 FM 104.9, 광주 전남 지역은 FM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 대구 경북 지역은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실지 훈련을 소홀히 하면 머리에 스치는 말과 생각만으로 능사를 삼아 건넘는 사람이 되기 쉽나니 생활 속에서 그 일 그 일에 단련하는 훈련을 계속하여야 걸림없는 취사를 할 수 있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훈련편 10장 법문입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WBS 자동차 상식.
2: 화재가 발생한 차에 사람이 갇혀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부분 신속하게 사람을 구출해야 한다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실제 상황에서는 구조는커녕 자동차에 접근하지 못하고 사고 현장을 벗어나기 급합니다. 아마 그 차가 곧 폭발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일 것입니다. 자동차가 폭발이 일어나려면 밀폐된 연료통이 압력을 받아 폭발해야 하는데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자동차 연료통은 밀폐되지 않고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영화에서 보는 폭발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자동차 화재는 순식간에 확산되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하고 피해도 큽니다. 그러나 폭발할 것이라는 생각에 차에 접근하지 못해서 구할 수 있었던 생명을 구하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1: 도로교통공단 이정상 교수와 함께하는 WBS 자동차 상식이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무슨 일을 시작하여 한 가지도 그르침이 없을 때에는 그 일을 잘 해보려는 성의가 계속되다가도 중간에 혹 한두 번 실수를 하고 보면은 그만 본래 마음을 다 풀어버리고 되는 대로 하는 수가 허다하나니 이것은 마치 새 옷을 입은 사람이 처음에는 그 옷을 조심하여 입다가도 때가 묻고 구김이 지면 그 주위를 놓아버리는 것과 같나니 모든 일을 다 이와 같이 한다면은 무슨 성공이 있으리요? 오직 철저한 생각과 큰 경륜을 가진 사람은 무슨 일을 하다가 혹 어떠한 실수를 할지라도 그것을 전감삼아 미래를 더욱 개척은 할지언정 거기에 뜻이 좌절되어 당초의 대중을 놓아버리지는 아니하나니 이러한 사람에게는 작은 실수가 도리어 큰 성공의 바탕이 되나니라. 원불교 교존 대종경 인도품 38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4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비록 쓰지 못할 물건이라도 잘 보관해두면 뒷날 요긴하게 쓰일 때가 있고 아무리 쓸모없는 사람이라도 너그러이 포용하여 잘 인도하면 뒷날 귀하게 쓰일 때가 있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30장 법문입니다.

고즈넉한 세상에 울려 퍼지는 훈훈한 소리,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원음 방송은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지역은 FM 104.9, 광주 전남 지역은 FM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 대구 경북 지역은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다 보여줬던 너와는 다르게 진한 사랑에 겁을 잔뜩 먹은 나는

하긴 이 묻기를 자리 이탄은 물질로만 하는 것이오니까. 말씀하시기를 말과 행실을 잘하여 남의 수행에 모범이 되어주는 것도 훌륭한 자리 이타가 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은기편 35장 법문입니다.

0: WBS.
1: WBS.
2: 원음 방송 재난 예방 프로그램.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연합니다. 잠시의 방심이나 실수로 발생한 화재는 순식간에 소중한 인명은 물론 재산까지 앗아가는 무서운 재난입니다. 하지만 철저한 사전 예방과 신속한 사고 대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화재 사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우선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화재 사고의 유형은 전기로 인한 화재가 가장 많고 가스와 유류, 담뱃불로 인한 화재도 빈번합니다. 전기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선 전선은 콘센트로 완벽하게 꼽고 문어발식 배선은 하지 않으며 전기기구를 구입할 때에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전기담요와 전열기구를 수시로 점검하는 건 당연하겠죠. 가스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선 LPG 용기는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두고 정기적으로 배관과 호스를 점검해야 합니다. 또 가스불을 켜기 전 냄새를 맡아 확인하고 가스 사용 뒤에는 코크와 중간 밸브를 반드시 잠가야 합니다. 화재 사고가 났을 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우선 큰 소리로 주위 사람들에게 불이 난 사실을 알리고 신속하게 119에 신고합니다. 그 다음 가스 중간 밸브를 잠그고 전기 스위치를 모두 차단한 뒤 반드시 비상 계단을 이용해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건조한 날씨에 발생하기 쉬운 산불 사고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등산을 할 땐 성냥이나 라이터 같은 화기물을 소지하지 말고 지정된 장소에서만 취사를 하며 주변 불시 단속을 철저히 합니다. 또 산림과 인접한 곳에선 논밭 두렁 태우기나 쓰레기 소각을 비롯해 화기 취급을 해선 안 되겠죠. 무엇보다 화재 안전은 우리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철저한 예방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화재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 원음 방송 재난 예방 프로그램이 함께합니다.

0: WBS FM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정호의 기분 좋은 만남, 기분 좋은 12시. 월요일 고개고개를 넘어 퀴즈 정답을 맞추는 넘어보자 다섯 고개. 화요일 우리 소리와 가요가 만나는 퓨전 음악 퀴즈 알아맞혀봅시다. 수요일 요리니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요리쿡 조리쿡 요리조리 쿡쿡쿡. 목요일 키워보자 문해력. 쉽고 재밌게 정호의 힛쌤이 알려드려요. 금요일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추억의 노래를 듣고 그 시절 소환해보는 Back to the 9020. 알차게 꽉꽉 채워서 매일 12시에 저희 희원이가 기다리고 있을게요. 따라와요. 어서요.

하늘은 무형한 공기와 공기의 결합이요, 이 지구는 작은 먼지와 먼지의 결합이며, 한 방울 두 방울의 물이 대해 장강을 이루었고, 한 사람 두 사람이 세계의 인류를 이루었으며, 억만 거액도 한 푼 두 푼이 그 근본이요, 불보살 성현의 큰 정신도 온전한 한 생각이 모이고 모인 것이라. 무엇이나 합하면 큰 것이요, 거기에서 큰 위력이 생기나니, 저 하늘과 땅을 보고 저 바다를 보라. 그러므로 남다른 경륜으로 남다른 사업을 뜻하는 이는 반드시 먼저 단결의 위력을 통찰하고 그 대의를 체득하여 단결의 실현에 노력하나니, 우리의 급선무는 단결이니라. 정산종사 법어 공도편 33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원불교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5부와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내가 못당할 일은 남도 못당하는 것이요. 내게 좋은 일은 남도 좋아하나니 내 마음에 섭섭하거든. 나는 남에게 그리 말고 내 마음에 만족하거든 나도 남에게 그리하라.

0: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십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우주의 진리는 원래 생멸이 없이 길이길이 돌고 도는지라 가는 것이 곧 오는 것이 되고 오는 것이 곧 가는 것이 되며 주는 사람이 곧 받는 사람이 되고 받는 사람이 곧 주는 사람이 되나니 이것이 만고의 변함 없는 상돈이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과품 1장 말씀입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이 원불교 법문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원불교의 좋은 법문 이어갑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정성을 계속하여 끊임없는 공을 쌓을 것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수행품 2장 말씀입니다.

친구들은 더 이상 우리가 사랑했던 동화 속의 주인공들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고고의 불꽃 같은 산도 니체의 산책은 분노도 스스로의 현실엔 더 이상 도움될 것이 없다 말한다. 전망 좋은 직장과 가족 안에서의 안정과 은행 구좌의 잔고 액수가 모든 가치의 척도인가. 돈, 큰 집, 빠른 차, 여자, 명성, 사회적 지위, 그런 것들 과연 우리의 행복이 있을까. 나만 혼자 뒤떨어져 다른 곳으로 가는 걸까. 가끔씩은 불안한 마음도 없진 않지만 걱정스러운

0: 원음 방송입니다. 분주한 아침 시간. 이제 한숨 돌릴 때가 됐죠? 추억행 열차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음악, 그 속에 숨은 아련한 이야기. 잠깐의 여유면 충분한데 함께 찾아보시겠어요? 매일 오전 9시 여러분의 숨고르기를 함께하고 싶습니다. 노래 하나, 추억 둘.
1: 눈을 감아도 들리는 세상이 있습니다. 귀를 열어야 보이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 세상 속에는 눈으로 보는 것보다 감동적인 영화가 있고, 입으로 먹는 것보다 맛있는 음식이 있으며, 두 발로 걷는 것보다 가슴 벅찬 여행이 있습니다. 지금이에요. 라디오 광고로 그들이 사는 세상에 손 내밀어 보세요. 새로운 세상이 당신에게 응답할 거예요.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7264.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동하고 청하는 두 사이에 연구력 얻는 빠른 방법은 첫째는 인간 만사를 작용할 때 그 일 그 일에 아름아리를 얻도록 힘쓸 것이요. 둘째는 스승이나 동지로 더불어 의견 교환하기를 힘쓸 것이요. 셋째는 보고 듣고 생각하는 중에 의심나는 곳이 생기면 연구하는 순서를 따라 그 의심을 해결하도록 힘쓸 것이요. 넷째는 우리의 경전 연습하기를 힘쓸 것이요. 다섯째는 우리의 경전 연습을 다 마친 뒤에는 과거 모든 도학과의 경전을 참고하여 지견을 넓힐 것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세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원불교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사람이 무슨 일을 할 때에 먼저 순과 역을 잘 구분해서 순을 주로 하여 행한다면 성공하지 못할 일이 거의 없으리라.

0: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십니다.
1: 정산 종사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나 근본에 힘써야 끝이 잘 다스려지나니 육군의 근본은 마음이요 마음의 근본은 성품이며 처세의 근본은 신용이요 권리와 명예 이역동은 그 끝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오 무번편 1장 법문입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이 원불교 법문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원불교의 좋은 법문 이어갑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저 사람의 환경이 좋을 때에는 아첨하고 낮을 때 모멸함은 소인의 일이니 저 사람의 환경이 낮을 때에 더욱 정의를 잃지 않는 것이 군자의 이예요. 이해를 따라 의리를 잇거나 사람이 보는 곳에서는 이해를 행하고 보지 않는 곳에서는 예를 폐하는 것은 예의 본의를 알지 못함이니 이해와 은현을 막론하고 의리와 예의를 잃지 않는 것이 예의 본의를 알아 행하는 것이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원불교 성가와 법문 말씀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7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산정사 말씀하시기를 형상 있는 창고만 채우려 힘쓰지 말고 무형한 진리 세계의 창고를 채우기에 힘쓰라. 수도인이 세속을 부러워하고 거기에 마음을 집착하면 그것이 종자가 되어 내세에 그 세속의 욕심을 이룰 수는 있으나 수양이 매하여져서 잘못하면 타락하기 쉽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무본편 30장 법문입니다.

고즈넉한 세상에 울려 퍼지는 훈훈한 소리,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원음 방송은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지역은 FM 104.9, 광주 전남 지역은 FM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 대구 경북 지역은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불보살이나 범부나 좋은 것을 좋아하고 낮은 것을 싫어함은 같으나 불보살은 아무리 좋아도 의리에 부당하면 취하지 않으시고 범부는 의리에 부당하여도 취하는 점이 다르며 불보살은 희로애락의 경계를 당하여도 증애에 착심이 없으시나 범부는 좋고 낮은데 집착하는 점이 다르시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무본편 41장 법문입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WBS 원음 방송은 스마트폰 전용 어플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 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산정사 말씀하시기를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안이 뽑히고 원천이 깊은 물은 가뭄에 안이 마르나니 인생 생활의 신앙은 뿌리요 수행은 원천이라. 신앙이 깊은 생활은 어떠한 역경 난경에도 꿋꿋하여 굽히지 아니할 것이요. 수행이 깊은 생활은 어떠한 유혹에도 초연하여 평온함을 얻나니라. 원불교 정산정사법어 권도편 4장 법문입니다.

판제자 교칙을 크게 어긴 바 있어 대종이 추방하기로 공사를 하는지라.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 차마 이러한 공사를 하느냐? 그는 나의 뜻이 아니로다. 나는 몇만 명 제자만이 나의 사람이 아니오, 몇만 병 시설만이 나의 도량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이 다 나의 사람이오, 온 세계 시설이 다 나의 도량이니, 나를 따르던 사람으로 제가 나를 버리고는 갈지언정 내가 먼저 저를 버리지는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 제자를 직접 부르시사 혹은 엄히 꾸짖기도 하시고 혹은 타이르기도 하시어 마침내 개과 천선의 길을 얻게 하여 주시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실시품 6장 말씀입니다.

0: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원음 방송입니다. WBS 원음 방송은 호출부호 HLQK, 주파수 FM 89.7MHz로 매일 새벽 5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하루 24시간 동안 방송하고 있습니다. WBS 원음 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원음 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진기영입니다. 오늘도 맑고 밝고 훈훈한 방송, WBS 원음 방송과 함께 은혜로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반갑습니다. 성지의 아침, 박재환입니다. 여름 텃밭을 가꾸는 친구의 푸념, 늘 잡초를 향해 있습니다. 돌아서면 자라있고 뽑았나 싶으면 다시 돋아나니 어쩔 수가 없겠지요. 제초제에 뿌리고 싶지 않아서 부지런히 움직여도 비 한번 내리고 나면 무섭게 우거져 있다며 울상입니다. 우리 원불교인들은 법문에 빗대어 마음 공부를 잡초 뽑는 일에 비유하곤 하지요. 질투와 시기, 원망 같은 마음의 잡초들 가만히 두면 내 마음밭을 무성하게 덮어버리니까 매일 아침 가만히 앉아 마음의 잡초들 솎아내야지요. 여름 텃밭도 마음밭도 잘 가꿔나가야겠어요. 성지의 아침 시작합니다.

좌선을 시작합니다. 좌선은 마음의 망념을 쉬게 하고 진성을 나타냄과 동시에 몸에 화기를 내리고 청정한 수기를 오르게 하는 공부입니다.

정신은 항상 적적한 가운데 성성함을 가지고 성성한 가운데 적적함을 가집니다. 만일 혼침에 기울어지면 새로운 정신을 차리고 망상에 흐르면 정념으로 돌이켜서 무위자연의 본래 면목자리에 그쳐 머뭅니다.

이제 서서히 몸과 마음을 깨우고 의도를 연마하는 시간입니다. 정전수행편 의두요목 네 번째 조목으로 연마합니다. 세존이 열반에 드실 때 내가 녹야원으로부터 발제하에 이르기까지 이 중간에 일찍이 한 법도 설한 바가 없노라 하셨다 하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일환상서원문 반야바라밀다심경 효요암좌선문 독경을 합니다.

버벌을 봉독해드립니다. 한우란 한이치의 법문과 일화 마음공부 18절입니다. 사람을 위압하는 기운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위력으로서 하는 것이요 둘은 심기로서 하는 것이니 위력으로서 하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요 심기로서 하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그러므로 일시적 위력인 세력이나 권력 혹은 무력으로서 남을 누르지 말고 공명정대한 행동과 청정한 계행과 따뜻한 자비로서 감화시켜야 이것이 영원한 세상에 사람을 위압하는 기운이 되리라.

공명정대한 행동과 청정한 계행과 따뜻한 자비로서 감화시켜야 다른 일을 마음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말씀. 오늘도 스승님 말씀 마음 깊이 새깁니다. 베토벤의 스트링 퀄텟 F메이저 가운데 4악장 알레그레토 파인 아트 퀄텟의 연주 듣고 계십니다. 이 곡 배경으로 성지의 아침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추원 보본의 달 6월을 맞아 원불교 교조이신 소태산 대종사님과 교단 역대 선진들의 뜻을 되새기는 시간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또한 이 땅의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를 기원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하루도 만나는 모든 인연마다 서로 도움주고 협력하는 상생 선현들이 되게 하옵시고, 접하는 모든 일마다 불공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원만히 성취할 수 있는 보람을 얻게 하옵소서. 법신불 사은님의 크신 광명으로 오늘 하루도 도덕에 회양하고 바른 법에 귀의할 수 있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주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0: WBS FM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대산종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온통 네 것과 내 것을 분별하고 탐하는 마당에 종교마저 자기 교단, 자기 종파를 내세우는 편협에 빠져서는 안 된다. 앞으로는 인류에 대한 공헌으로 그 가치를 평가받아야 한다. 종교가 세상에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것과 내 것을 분별하고 탐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라는 것 아닐까요? 땅에는 구분이 있지만 하늘에는 구분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내 나라, 네 나라의 구분이 있지만 종교에는 내 나라, 네 나라의 구분이 없습니다. 이 지구 마을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고 형제입니다. 평일 오후 6시 종교가 하나 되는 시간 둥근소리 둥근이야기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수도인은 돈에 마음을 끌리지 아니하고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안심하면서 그 생활을 개척하여 나가는 것이 그 본분이니라. 그러한 사람이 참으로 부유한 사람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불지품 18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라디오 전설 반갑습니다. 라디오 전설 진문진 교모입니다.

좋은 성과를 올린 사람에게 내려진 상은 더 큰 의욕을 불러옵니다. 반대로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내려진 벌은 자기 성찰을 이끌어내죠. 하지만 남을 가르칠 능력도 없으면서 남을 가르치려 들고 남에게 상을 줄 자격이나 능력도 없으면서 허세와 권위를 부린다면 대중으로부터 멸시당하고 비웃음을 살 수도 있는데요. 뭐든지 내가 먼저 갖추고 있어야 남을 가르칠 수 있고 상을 줄 수 있으며 벌을 내릴 수도 있는 거겠죠. 남을 가르치기에 앞서 내가 먼저 배우기에 힘쓰고 남을 벌주기에 앞서 내가 먼저 상을 줄 능력을 키우는 데 공을 들여야겠습니다.

0: 알약효제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제초제 타타타 농업인의 동반자 한월사이언스
1: 법문을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불교 정전입니다.

제2장 사은 제1절 천지운 천지 피은의 강령. 우리가 천지에서 입은 은혜를 가장 쉽게 알고자 할진대 먼저 마땅히 천지가 없어도 이 존재를 보존하여 살 수 있을 것인가 하고 생각해 볼 것이니 그런다면 아무리 천치요 하우자라도 천지 없어서는 살지 못할 것을 다 인정할 것이다. 없어서는 살지 못할 관계가 있다면 그같이 큰 은혜가 또 어디 있으리요. 대범 천지에는 도와 덕이 있으니 우주의 대기가 자동적으로 운행하는 것은 천지의 도요 그 도가 행함에 따라 나타나는 결과는 천지의 덕이라. 천지의 도는 지극히 밝은 것이며 지극히 정성한 것이며 지극히 공정한 것이며 순리 자연한 것이며 광대 무량한 것이며 영원 불멸한 것이며 길 흉이 없는 것이며 응용에 무념한 것이니 만물은 이 대도가 유행되어 대덕이 나타나는 가운데 그 생명을 지속하며 그 행각을 보전하나니라. 천지 피은의 조목. 하늘에 공기가 있으므로 우리가 호흡을 통하고 살게 되며 땅에 바탕이 있으므로 우리가 형체를 의지하고 살게 되며 일월의 밝음이 있으므로 우리가 삼라만상을 분별하여 알게 되며 풍, 운, 우로의 혜택이 있으므로 만물이 장양되어 그 산물로서 우리가 살게 되며 천지는 생멸이 없으므로 만물이 그 도를 따라 무한한 수를 얻게 됨이니라. 천지 보은의 강령. 사람이 천지의 은혜를 갚기로 하면 먼저 마땅히 그 도를 체받아서 실행할 것이니라. 천지 보은의 조목. 천지의 지극히 밝은 도를 체받아서 천만 사리를 연구하여 걸림없이 알 것이요. 천지의 지극히 정성한 도를 체받아서 만사를 작용할 때 간단 없이 시종이 여일하게 그 목적을 달할 것이요. 천지의 지극히 공정한 도를 체받아서 만사를 작용할 때 원, 근, 친, 소와 희노애락에 끌리지 아니하고 오직 중도를 잡을 것이요. 천지의 순리, 자연한 도를 체받아서 만사를 작용할 때 합리와 불합리를 분석하여 합리는 취하고 불합리는 버릴 것이요. 천지의 광대 무량한 도를 체받아서 편착심을 없이 할 것이요. 천지의 영원 불멸한 도를 체받아서 만물의 변태와 인생의 생로병사의 해탈을 얻을 것이요. 천지의 길 흉없는 도를 체받아서 길한 일을 당할 때 흉할 일을 발견하고 흉한 일을 당할 때 길할 일을 발견하여 길 흉에 끌리지 아니할 것이요. 천지의 응용 무념한 도를 체받아서 동정간 무념의 도를 양성할 것이며 정신, 육신, 물질로 은혜를 베푼 후 그 관념과 상을 없이 할 것이며 혹 저 피은 자가 배은 망덕을 하더라도 전에 은혜를 베풀었다는 일로 인하여 더 미워하고 원수를 맺지 아니할 것이니라. 천지 배은. 천지에 대한 피은, 보은, 배은을 알지 못하는 것과 설사 안다 할지라도 보은의 실행이 없는 것이니라. 천지 보은의 결과. 우리가
천지 보은의 조목을 일일이 실행한다면 천지와 내가 둘이 아니오. 내가 곧 천지일 것이며 천지가 곧 나일지니 저 하늘은 비록 공허하고 땅은 침묵하여 직접 복락은 내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연 천지 같은 위력과 천지 같은 수명과 일월 같은 밝음을 얻어 인천 대중과 세상이 곧 천지같이 우대할 것이니라. 천지 배은의 결과, 우리가 만일 천지에 배은을 한다면 곧 천벌을 받게 될 것이니 알기 쉽게 그 내역을 말하자면 천도를 본받지 못함에 따라 응당 사리간에 무식할 것이며 매사에 정성이 적을 것이며 매사에 가불급한 일이 많을 것이며 매사에 불합리한 일이 많을 것이며 매사에 편착심이 많을 것이며 만물의 변태와 인간의 생로병사와 길흉 하복을 모를 것이며 덕을 써도 상에 집착하여 안으로 자만하고 밖으로 자랑할 것이니 이러한 사람 앞에 어찌 재해가 없으리요. 천지는 또한 공적하다 하더라도 우연히 돌아오는 고나 자기가 지어서 받는 고는 곧 천지 배은에서 받는 재벌이니라.

원불교 정전 교의편 제2장 사은에서 천지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어 들으신 노래는 원불교 성가 56장 천지은 찬송가였습니다. 다음은 대종경 법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6.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불교는 조선의 인연이 깊은 교로서 환영도 많이 받았으며 배척도 많이 받아왔으나 환영은 여러 백년 전에 받았고 배척받은 지는 오래지 아니하여 정치의 변동이며 유교의 세력에 밀려서 세상을 등지고 산중에 들어가 요야 무야 중에 초인간적 생활을 하고 있었으므로 일반 사회에서는 그 법을 아는 사람이 적은지라 이에 따라 혹 안다는 사람은 말하되 산수와 경치가 좋은 곳에는 사원이 있다고 하며 그 사원에는 승려와 불상이 있다고 하며 승려와 불상이 있는 데 따라 세상에 사는 사람은 복을 빌고 죄를 사하기 위하여 불공을 다닌다 하며 승려는 불상의 제자가 되어가지고 처자없이 독신 생활을 한다 하며 삭발을 하고 검박한 옷을 입으며 단주를 들고 염불이나 송경을 하며 바랑을 지고 동령을 하며 혹 세속 사람을 대하면 아무리 천한 사람에게라도 문안을 올린다 하며 어육주초를 먹지 아니한다 하며 모든 생명을 죽이지 아니한다 하나 우리 세상 사람은 양반이라든지 부자라든지 팔자가 좋은 사람이라면 승려가 아니되는 것이요. 혹 사주를 보아서 운명이 좋지 못하다는 사람이나 혹 세간사에 실패하고 낙오한 사람들이 승려가 되는 것이라 하며 승려 중에도 공부를 잘하여 도승이 되고 보면 사람 사는 집터나 백골을 장사하는 묘지나 호풍 환우나 이산 도수하는 것을 마음대로 한다고도 하지만은 그런 사람은 천에 하나나 만에 하나가 되는 것이니 불법이라는 것은 허무한 도요 세상 사람은 못하는 것이라 하며 우리는 경치 찾아서 한 번씩 놀다 오는 것은 좋다고 하며 누가 절에 다닌다든지 승려가 된다든지 하면 그 집은 망할 것이라 하며 시체를 화장하니 자손이 도움을 얻지 못할 것이라 하여 불법을 믿는 승려라면 별다른 사람같이 알아왔나니라. 그러나 승려들의 실생활을 들어 말하자면 풍진 세상을 벗어나서 산수 좋고 경치 좋은 곳에 정결한 사원을 건축하고 존엄하신 불상을 모시고 사방에 인연 없는 단순한 몸으로 몇 사람의 동지와 송풍나월의 마음을 의지하여 새소리, 물소리, 자연의 풍악을 사면으로 둘러놓고 신자들이 가져다주는 의식으로 걱정 없이 살며 목탁을 울리는 가운데 염불이나 송경도 하고 좌선을 하다가 화려하고 웅장한 대건물 중에서 나와 수림 사이에 소요하는 등으로 살아왔나니 일반 승려가 다 그러한 것은 아니나 거개가 이와 같이 한가한 생활, 정결한 생활, 취미 있는 생활을 하여 왔나니라. 그러나 이와 같은 생활을 계속하여 오는 동안에 부처님의 무상 대도는 세상에 알려지지 못하고 승려들은 독선 기신의 소승에 떨어졌나니 이 어찌 부처님의 본회시리요. 그러므로 부처님의 무상 대도에는 변함이 없으나 부분적인 교리와 제도는 이를 혁신하여 소수인의 불교를 대중의 불교로
삼벽된 수행을 원만한 수행으로 돌리자는 것이니라.

오늘 대성경 법문은 서품 16장을 함께 받들었습니다. 이어 들으신 노래는 원불교 창작성가 대종사께서 진실철을 성화의 노래로 들었습니다. 이어서 정산종사 법어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기를 과거 부처님의 일대는 팔상으로 기록하였거니와 대종사의 일대는 십상으로 기록하리니 대종사의 십상은 첫째, 하늘 보고 의문 내신 상. 둘째, 삼바째에서 기원하신 상. 셋째, 스승 찾아 고행하신 상. 넷째, 강변에서 입정하신 상. 다섯째, 노루목에서 대각하신 상. 여섯째, 영선 앞에 방언하신 상. 일곱째, 혈인으로 법인 받은 상. 여덟째, 봉래산에서 제법하신 상. 아홉째, 신용리에서 전법하신 상. 열째, 계민연에 열반하신 상이시니라.

0: 오늘 정산종사 법원은 기연편 18장을 받들었습니다. 이어 들으신 노래는 원불교 성가 156장 대종사 십상가였습니다. 이어서 대산종사 법어를 봉독해 드립니다.
1: 29.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전압이 강하면 기계가 고장을 일으키고 전압이 약하면 기계가 작동하지 않듯 제자와 후진을 가르치는 것도 근기에 맞는 제도가 필요하나니 근기가 높은 제자나 후진이 있을 때에는 나보다 큰 스승에게 법맥과 신맥을 이어주어 더 큰 법기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 바른 지도법이니라. 3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세생생 대종사께 신성을 바침과 동시에 많은 스승을 모시고 지도를 받았나니 대종사께서는 나를 찾아주신 은사부시오 마음을 낳아주신 심사부시며 삼학팔조 사은사유를 알게 해주신 법사부시고 정산종사께서는 은사형 심사형 법사형이시니라. 그리고 처음으로 이 회상에 이끌어준 최도화 선지는 인도사, 김광선 선지는 초도사, 공부심을 일으켜준 김기천 선지는 발심사, 신심을 나게 한 전삼삼 김남천 선지는 신심사, 뜻을 세워준 송도성 선지는 입지사, 불경을 가르쳐준 서대원 선지는 불교사, 유학을 가르쳐준 송벽조 선지는 유학사시니라. 이 밖에도 좌우에서 힘을 밀어준 이완철, 이동진화, 김홍철, 성정철 선진 등 은형들이 계셨으며 또한 대종사께서 알게 해주신 스승들로는 4대 성인을 비롯하여 보설거사, 수운대신사, 증산천사, 나옹대사, 진묵대사, 달마대사, 육조대사, 포대화상, 방거사, 유마거사 등이 있느니라. 31.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릇된 지도로 제자가 해를 입게 된다면 그 책임은 스승에게 있고 바르게 지도를 했으나 제자가 그 지도를 받지 않고 죄업을 지었다면 그 책임은 제자에게 있나니 바른 스승은 부모의 마음으로 끝까지 책임을 지고 제자를 인도함으로 그 은혜가 태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넓다 하느니라. 32.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스승이 혹 나에게 허물을 남기고 구렁에 들어가라 하더라도 조금도 주저함이 없는 마음가짐이 되어야 하나니 자기의 주견을 앞세워 스승 앞에서 사량 개교하거나 변명하는 것은 제자의 바른 도리가 아니니라. 내가 익산 금강리에 머물던 어느 날 비가 많이 내려 큰 물이 짐해 어미쥐가 새끼들을 구하기 위해 짐짓 내 시선을 두려워하면서도 여러 번 입으로 물어 끝내 옮기는 것을 보았나니 이처럼 쥐도 새끼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위험은 생각하지도 않거늘 하물며 이 회상을 책임진 스승으로서 어찌 한 제자라도 희생되기를 바라겠는가. 스승과 부모의 심정은 둘이 아니므로 스승의 지도를 믿고 그대로 따르면 마침내 회복의 문이 열리고 회상의 주인이 될 것이니라. 33.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스승과 제자 사이에 갖춰야 할 두 가지 신법은 곧 신의와 정의라. 신은 제자가 스승에게 온통 바치는 것이요 의인은 한 번 바친 그 마음이 어떠한 난관에도 변하지 않는 것이니 이 신의만 갖추게 되면 스승의 법을 남김없이 다 받아올 수 있느니라. 또 정의는 도덕을 얻는 제일의 자본이라. 정의가 있어야 법이 건네지는 것이므로 처음은 인정으로 시작했다 하더라도 일단 법이 건네지면 영원한 법정으로 이어지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신의와 정의만 갖추면 스승이 가진 보물을 다 받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느니라. 34.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진리는 다 뺏고 다 주는지라. 무엇이든 주려면 먼저 다 빼앗나니 보통 사람들은 빼앗기지 않으려고 버티다가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다 빼앗기고 마느니라. 그러므로 오롯이 믿으면 오롯이 받고 반만 믿으면 반만 받고 믿지 않으면 받을 것도 없는 이치를 알아서 내려놓을 때는 다 내려놓아야 큰 것을 얻을 수 있느니라. 35.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영생을 잘 살기로 하면 머리카락 한 올까지 다 바칠 수 있는 마음의 스승과 생사고락을 같이 할 수 있는 마음의 벗과 어떠한 경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마음의 계를 가져야 하나니 이처럼 심사, 심우, 심계를 모시고 살면 일생뿐 아니라 영생을 통해 교단과 국가와 세계에 빛이 되고 경사가 되느니라. 36. 대산종사 시자의 공부 표준을 듣고 말씀하시기를 대종사께서는 비록 견성을 했더라도 정법에 맥을 대지 아니하면 스승은 될 수 없다고 하셨나니 이 인의와 선지는 당신이 능하여 다 알면서도 그것을 내세우지 않고 법통의 대의를 세웠으며 영통을 하여서도 스승에게 법맥을 올바로 연하고 삿됨에 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열의 판국을 갖춘 분이라 할 수 있느니라. 37. 대산종사 정산종사 법어 감수에 임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이 법어는 대종사의 교법을 만대에 크게 보필할 경전으로 장차 이 법으로 인해서 대종사의 교법이 세상에 더욱 드러나리니 대중은 이를 잘 받들어 각자의 보물로 삼기 바라노라. 38. 대산종사 이공전이 정산종사 법어 감수를 간청하니 말씀하시기를 내가 대종경을 초안할 때도 보은의 도리로 착수하였을 뿐 대종사의 큰 뜻에 어찌 감히 손을 댈 수가 있었겠는가. 삼동윤리를 밝혔으면 이미 큰 뜻은 다 드러난 것이니 진리와 대의에 크게 어긋나지만 않으면 당신께서 다시 오시어 교정하시리라. 사례기를 그리하면 이론이 많지 않겠습니까? 말씀하시기를 염려할 것 없나니 진리에 어긋나지만 않으면 대중들도 다 찬성하고 따르리라.

라디오 전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은혜를 발견하고 보은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마음 공부 잘합시다.

교산 이성택 교무의 대종경 공부. 오늘도 대종경 공부와 함께 법설에 녹아있는 은혜로운 기운으로 마음 공부하는 시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어머니만 집에 계시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 계시는 어머니를 배로 사미계를 딱 받고 이제 사미계를 받았으니까 한 단계 지났잖아요. 한 단계 지났으니까 내가 이제 사미계 받은 사람이다 하고는 이제 집을 갔다 이 말이죠. 가니까 어머니가 환영을 하더래요. 이제 환영을 했는데 딱 환영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참 이 어머니도 대단하신 분이에요. 어머니가요, 아주 어머니가 이제 아들이 딱 오니까 다 반갑게 맞이해가지고 아들한테다가 저를 삼배를 하더래요. 아들이 깜짝 놀랐을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는요, 아들이 이제 스님이 됐으니까 신도가 스님한테다가 삼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도 같이 삼배를 했대요.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아, 어머니 절하는데 받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러고 이제 그렇게 이제 삼배를 했어요. 그렇게 하고는 만나가지고 이제 반갑게 인사를 하고 자기가 예전에 쓰던 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이제 보따리 행자들이 갖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이제 풀고 했어요. 하니까 아들이, 아, 이제 어머니가 아들한테 뭐라 그런가 하면, 스님, 오늘 저녁 여기서 주무시고 가실랍니까? 아, 못 들어요. 그러니까, 예, 오늘 저녁 여기서 하룻밤 잘 자고 가겠습니다. 그랬대요. 그러니까는 어머니가 정색을 하고, 스님, 견성하셨습니까? 못 들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러고는 어머니의 그 말에 아들이 보따리를 다시 챙겨가지고 나가버렸답니다. 어째 견성했습니까?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요, 견성성불의 화두 삼아라. 우리는요, 이런 쌍의 진리를 대할 때마다 견성성불의 화두를 삼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이런 쌍만 이런 쌍입니까? 이런 쌍이 무엇입니까? 우주만요, 모두가 다 이런 쌍이죠. 자, 요 사이요,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뭐가 뜨는가 하면요, 챗GPT 제가 얘기했죠? 이게 뭡니까? 예? 인공지능이죠. 아, 이거 이제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을 지금 이제 지난번에 제가 이제 이거를 이번 그 얼마 전에 나온 원불교 신문 보셨나요? 신문 1면에 이제 결혼식은 했고 그하고는 그 진짜 큰 것으로 활자로 1면에 대각전에 결혼하고 거기다가 써붙인 그 좀 GPT 실용과 인간의 패러다임을 바꾸다 이렇게 하고 썼어요. 아니, 신문에서 썼다니까. 그게 톱 기사요. 아이고, 뭐, 톡 기사를 그렇게 쓰면은. 그러면은요, 자, GPT가 이게 나왔으면은요, GPT가 뭐를 의미하는가에 대한 것을 하도 삼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 이런 생각 해봤어요? 이게 뭐를 의미하나 하는 것을 하도 삼아야 한다니까. 아, 그래야지 이런 쌍의 진리를 우리가 제대로 일상생활 속에서 파악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게 뭐를 의미하냐? 하도 삼아라. 자,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이걸 왜 이걸 이제 말씀을 그 드리는가 하면요. 그래서 이제 어느 동지가요, 저한테다가 문자를 하나 보냈어요. 이제 문자를 이제 보냈는데 그 이제 문자의 그 이제 마지막 그 이제 글이요, 마지막이 뭐냐, 이제 뭐로 지금 장식되는가 말고 이제 이 마지막 글이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자,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현상들을 대할 때 화두 삼느냐 화두 삼지 못하고 그냥 보고 지나가느냐, 이게 달라진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냥 우리는요, GPT 이거 말이죠, 나왔다, 어, 그러면 나왔는갑다 이러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아, 그리고 신문에서도요, 그 나왔다? 어쩌란 거요? 나오면 나왔지. 자, 그런데, 자, 그, 누가 이제 했는데. 자, 이제 내가 이제 요약해서 그 말씀을.

0: 인공지능이
1: 뭡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인공지능이 개벽되니 창의 지능을 개벽하자. 자, 이게 지금 어디 나오는 겁니까? 원불교의 개교표지요. 개교표가 어떻게 나옵니까?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그랬죠. 물질이 뭡니까? GPT. 알겠습니까? 물질이에요. 인간이 만들어냈잖아요. 그 만들어낸 GPT가 물질이다 이 말이죠. 그게 개벽됐어요. 그러니까 뭐를 개벽해야 되느냐? 창의지능. 창의지능은 뭡니까? 인간의 정신이 가지고 있는 지능. 인간의 정신이 갖고 있는 지능. 그거를 개벽해야 돼요. 멋지죠? 아이고, 오늘 이렇게 멋진 얘기를 해주는데 여러분들 멋지게 안 느끼는 것 같아. 이거 보세요, 이거요. 자, 그랬어요. 지난번 보게 제가요, 제목이 기계의 인간화. 기계의 인간화. 자, 기계의 인간화. 이게 뭡니까? 기계가 인간화되죠? GPT라고 하는 그 자체가 기계가 인간화되는 거 아닙니까? 자, 기계의 인간화. 이게 뭔가면요, 인공지능이 개벽되는 거요. 자, 개벽된. 그러면은 기계의 인간화가 인간화면, 그 다음에 반대로, 인간의? 예! 인간의 기계화. 이게 뭡니까? 인간이 기계화되면 어찌 됩니까? 로봇보다도 못해져 버리죠. 자,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 자, 보세요. 사회적인 어떤 현상을 우리가 보고 그 사회적 현상을 말입니다. 우리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제시해 주신 교법의 이념으로 해석해 내야 된다 이 말이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이 뭔가면 지도자야 돼요. 그걸 해석해 내지 못하면 지도자가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인공지능이 개벽됩니다. 물질이 개벽돼요. 그러니까는요, 창의지능. 자, 그럼 창의지능이 뭐냐? 이 창의지능이 뭡니까? 창타원님, 뭔 창자예요?
2: 창성할 창자예요.
1: 아이, 그게 이 창의하고 같네. 자, 창성할 창. 자, 창의. 창의성, 그러죠? 기계가, 인공지능이 창의성이 있습니까? 아이, 권사님, 창의성이 있어요? 기계가? 그렇죠. 입력시킨 대로만 하는 거요. 그러니까, 이 뭔가 하면요, 인공지능은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텍스트가 필요해요. 텍스트. 입력시키는 텍스트가 필요하다 이 말이죠. 입력시키는 텍스트. 그런데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창의지능이라고 하는 것은요, 입력이 필요 없다니까. 자기가 만들어내죠. 만들어내죠. 그걸 창의성 아닙니까? 자, 그래서요, 저는요, 이것을 어떻게 인간, 인간의 지능이라고, 이 인간의 그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요, 생성해내는 힘이 있어요. 생성. 생성력. 생성력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인간의 지능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래서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GPT라고 하는 그 로봇을 말입니다. 그 기계를요, 인간의 창의성이 만들어냈죠. 그 창의성의 근본이 돼서, 아니, 그 창의성의 산물이 근본이 돼서 되겠습니까? 주객이 전도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주객이 전도된 이 세상의 인심을 바로잡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맨날 이 얘기를 하면서 말이죠. 견성성불의 화두를 삼는 것이 일상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현실들을 우리가 보고 그것을 다음은 우리의 교법 이념으로 해석해 내야 될 수 있다,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이럴 때에 인간의 창의성이 그대로 살아나고 정신개벽의 현장이 열려가는 거다. 우리 정신개벽 합시다. 그런 것은 뭔가 하면 창의성을 중요하게 여기가지고 창의성을 발휘하자 이 말이죠. 우리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 또 지금 이 강의를 듣는 분들도 말이죠. 창의지능을 개발해가지고 개벽해가지고 자 이런 개벽의 새 시대를 우리가 열어갈 의무와 책임이 우리들에게 부여되어 있다 하는 것을 철저하게 느끼는 그런 그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제가 이제 그 드립니다. 자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인데요.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지금 그 견성성분이 화도 삼을 때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 그 현상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방법을요. 일상생활에 이런 쌍과 같이 원만하게 수행하여 나가는 표본을 삼자. 이게 화두 삼는 것이고요. 이제 두 번째 이제 이게 이제 일상생활의 표본 삼아라. 이런 쌍과 같이 이제 이렇게 이제 흥을 삼아라. 자 우선 쉽게 우리가 말입니다. 이런 쌍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둥글게 생겼죠. 자 둥글게 생겼으면은 뾰족하게 모나게 안 생겼죠. 그 뭐가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돼요. 안 되긴 안 되는데 뭐가 나면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아이 모난 대로 모서리를 찌르잖아요. 찔려요 안 찔려요? 찔러요. 선담도 찔러요? 한 번씩 찔릅니까? 관사님 통장 아저씨도 지금 찔러요? 봉사해야죠. 그게 찌르지 말자 이 말이죠. 그게 뭐가 나면 찌르는 거예요. 일상생활 속에서 찌른다 이 말이죠. 그러게요. 찌르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죠.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하면요. 이런 쌍의 진리를 일상생활 속에서 표본 삼고 사는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표본 삼고 사는 사람은 상대방을 찔러갖고 상처를 주지 말고 상대방을 잘할 수 있도록 잘할 수 있도록 계속 북돋아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잘할 것인가? 이걸 말이죠. 북돋아 주는 건데, 그 준다. 이런 생활을 하는 사람이 이런 쌍의 진리를 표준 삼아갖고 일상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지금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강조해서 이제 말씀을 그 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제 저 모나지를 안아야 되는데 이제 이게 이제 그만 이제 이 모나지를 안으면요 우리가 이제 표본 삼으면요 표본 삼으면 모나지를 안는다. 모나지를 안는 거예요. 이제 모나지 안으면 뭐 어떻게 생각하면 대 여기서 뭐가 생기는가 하면 대 포용력이 생기는 거예요. 다 품어 안아요. 이런 쌍의 진리는요. 우주만유 삼라만상 산천초목 일체 모든 것들을 대포용하고 있죠. 그게 이런 쌍의 진리 아니면 없지 않습니까? 그 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처럼 이런 쌍의 진리가 우주만유 산천초목 일체 유정무정의 모든 것들을 다 포용하고 있는 그와 같은 포용성을 길러주는 것이 뭔가 하면요. 생활 속에서 표본 삼아가지고 이런 쌍 진리처럼 우리가 그렇게 이제 사는 그런 이제 것으로 이제 우리가 갈 수가 있는 것이다.

교산 이성택 교무의 대종경 공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음 공부로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반갑습니다. 원불교 군종교구장 문정석 교무입니다.
2: 왕산종보사님의 신년 법문 중 공의심으로 모두가 잘 사는 조화로운 세상을 건설하자고 말씀하시고, 공의심은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평등 세상의 바탕이며 이웃을 배려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일이라 하셨습니다. 나눔이란 물질 나눔보다 이웃의 삶을 살피는 선행과 배려의 마음 나눔이며, 마음 나눔은 이웃의 큰 희망이 되고 공동체의 따뜻한 숨결이 될 것입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기도 합니다. 국가를 위해 오직 공익의 마음으로 헌신하고 희생하신 호국영령들과 우리 이웃에 있는 모든 영웅들에게 감사와 살핌의 마음을 전한다면 공익심의 생명력은 커질 것입니다. 한마음 나눔으로 세상을 품에 안는 청취자 여러분이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3: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옛말에 신언 서판이라 해서 풍채와 언변과 문장과 판단으로 사람의 인격을 논한다 했으나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판단이며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오직 그 사람의 마음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근실편 11장 법문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밝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스포츠 경기를 두고 각본 없는 드라마라고 표현하는 이유는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결과 때문이겠죠? 과학적인 분석이나 전술도 역대 전적도 소용없는 이변이 늘 있어 왔기에 함부로 자신할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쉽게 포기할 수도 없는데요. 오늘 또 한 번 우리 태극전사들이 주인공인 드라마 한 편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어떤 승부가 됐든 결과보다 더 중요한 건 과정이니까요. 정정당당하게, 그래서 더 멋지고 시원한 결말이 될 수 있게 열심히 응원해볼까요? 6월 19일 금요일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0: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2: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0: 제조제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제조제 타타타. 농업인의 동반자 한알사이언스.
1: 생존의 불안으로 일상을 빼앗긴 이웃의 곁을 지켜온 사회연대은행.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WBS 원은 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아입니다. 6월 19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첫 곡은 투어스의 Dream With Us 전해드렸습니다. 아, 오늘 여러분 우리나라 대표팀의 주별 예선 두 번째 경기가 열리는 날입니다. 아마 지난번 경기보다 더 큰 응원의 열기가 느껴질 것 같은데 대한민국 하면 또 이럴 때 모이는 에너지와 기세, 아, 보통 아니지 않습니까?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전 세계가 알아주는 응원의 열기. 온 국민이 뜨겁게 외치는 이 열정이 우리 선수들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져서 오늘도 아주 멋진 경기가 될 수 있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아, 또 새벽에 있었던 A조 그 체코와 남아프리카 공화국 경기가 1-1 무승부로 결론이 나는 바람에 아주 뭔가 심플한 플랜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경기에서 승점을 거머쥐는 팀이 조 1위로 올라서는 그게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아주 깨끗하게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우리 선수들 늘 말하지만 아프지 말고 다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신나게 흥나게 후회 없이 경기를 잘 펼쳐주길 기대해보겠습니다. 6079님이 하하 힘차게 출발하는 금요일 이기운 그대로 대한민국 파이팅입니다 해주셨고요. 8552 뒷번호 쓰시는 분이 어제 퇴근해서 집에 왔는데 둘째 환희가 허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아? 많이 아파? 물으니까 엄마가 내일 CCTV 찍으러 가재 하더라고요. 순간 잉 하다가 아 엑스레이 하니까 맞아 그거 와이프랑 한참을 웃었습니다 라고 하시며 글 보내주셨어요. 아 이제 쿵 하면 짝하고 이렇게 뭐 찰떡 쿵떡 약간 이런 이렇게 말해도 저렇게 알아듣고 저와 고은서 작가 같은 관계군요. CCTV라고 해도 엑스레이라고 알아듣는. 아 정말 너무 재밌네요. 파라오이님 그나저나 내일 CCTV 찍으셔서 아무 이상 없이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아프지 말고 건강하자고요. 자 오늘도 2부에는 신청곡 왔자염 코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노래 듣고 싶으신가요? 듣고 싶은 노래 3곡 묶어서 저희에게 7시 30분까지 보내주시면 2부에 쌩하니 저희가 선곡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싶은 노래 하고 싶은 이야기들 잔뜩 담아서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남긴 글 100원 되는 샵 8970 우물정 8970번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친구 검색 돋보기 버튼 누르시고요. 원음방송 라디오 한글로 7글자 검색하시거나 영어로 WBSFM 검색하시고 친구 추가하신 후 1:1 참여를 통해 글 보내주세요. 세븐틴 음악의 신 50-50 가위바위보

세븐틴 음악의 신 5050의 가위바위보 두 곡의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7시 14분 55초 지나고 있어요. 뒷번호 5062 쓰시는 분께서 이번 월드컵은 유난히 이변이 많은 것 같네요. 이왕 이렇게 된 거 목표를 좀 높게 잡아도 좋지 않을까요? 일단 오늘 우승부터 가보자고 라고 하시며 글 보내주셨어요. 그래요. 오늘 승리부터 일단 한번 오늘의 승점으로 일단 A조의 1위부터 그 스타트를 한번 끊어보고 이렇게 뭐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스포츠 경기라는 게 정말 한치 앞을 모르는 거고 이변이 계속 일어나는 거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5062님 말씀처럼 약간의 운과 우리 선수들의 실력이라면 예상했던 것보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높게 더 오랜 기간 월드컵을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우리의 이 응원의 열기와 이 기운과 이런 것들을 좀 멀리 한번 보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선수들 잘 해주리라 믿습니다. 아, 오늘 오전에 뭐 휴가 내신 분들도 엄청 많고, 그 뭐 사장님께서 오늘은 뭐 다 같이 회사에 오지 마라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막 그렇다면서요. 아무튼 어디에 계시든 아야 재밌게 열심히 즐겁게 응원하시고 우리 선수들도 그렇게 즐겁게 경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영탁스 클럽의 노래 듣고 옵니다. 질투.

양탁스클럽의 질투, 터보의 애인이 생겼어요. 두 곡의 노래를 전해드렸고요.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부 끝곡은 바이브예요. 다시 와주라.

0: WBS FM
1: 정산 종사 의사들이 올 때마다 반기시며 말씀하시기를 당신들은 모든 사람들의 육신의 병을 치료해주는 양이가 되고 우리는 모든 사람의 마음의 병을 고쳐주는 양이가 되어 다 함께 이 세상을 좋게 만들자. 간호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좋은 세상이 돌아오고 있으니 마음을 좋게 가져 다 같이 새 세상에 큰 일꾼이 되자.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유촉편 32장 법문입니다.

0: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캉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깨운.

0: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똥떨어 똥똥

0: 발효현 미효소의 기똥찬 효과 하이생.
1: 하이생 시작하세요.
2: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4: 바삭해.
5: 맛있는 60개 치킨.
4: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5: 맛있는 60개 치킨.
4: 바삭함의 끝판왕. 크크크 치킨.
5: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4: 이름이 뭘까요? 크크크 치킨.
6: 한국 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민간시인 모두 실현할 수 있는 군종장교, 여러분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이 캠페인은 국방부 군종정책과와 함께합니다. WBS 원음 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6월 19일 금요일 2부가 시작됐습니다. 오늘도 2부에는 여러분의 신청곡 쌩안이 배송해드리겠습니다. 신청곡 왔죠? 잠시 후에 만나실 수 있어요. 오늘은 어떤 노래들을 듣고 싶어 하실지, 어떤 분의 선곡 리스트를 준비했을지 여러분도 잠시 후에 함께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 나도 그 주인공이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평일 아침 7시 30분까지 세 곡의 노래 묶어서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쌩안이 배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 시간에는 문자를 할 수가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미리 뭐 2부가 됐든 3부가 됐든 4부가 됐든 신청곡 왓쩌염 코너 몇 월 며칠에 듣고 싶다 미리 저희에게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사전 예약도 받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많이 많이 참여해 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되는 샵8970 오물정 8970번 카카오톡 채널 열어두고 있습니다. 2NE1의 박수쳐 전해드리고 오늘의 신청곡 배송해 드릴게요.

매일매일 신속 정확하게 샛별처럼 빛나는 고객님의 신청곡을 로켓 타고스 빠르게 배송해드릴게요. 신청곡 왔죠? 반갑습니다. 특가전 고객님. 고객님만을 위한 단 하나뿐인 음악 배송. 평일 오전 7시 30분까지 세 곡의 신청곡을 보내주시면 주문 즉시 도착 보장 바로 배송해드립니다. 오늘 아침 뒷번호 8416 고객님께서 얼마나 기다리고 또 기다린 금요일인지 몰라요. 오늘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여행 가거든요. 이른 여름휴가 느낌도 나고 너무너무 신나고 설레네요. 라며 신청하신 G.O.D. Friday Night, IU 금요일에 만나요, 태연의 위켄드까지 세 곡의 노래가 지금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8416 고객님 신청곡 왓

신청곡의 째염. 오늘은 8416님께서 기다리고 기다리던 금요일이 왔다며 신청해 주신 GOD Friday Night, IU 금요일에 만나요, 태연의 Weekend 세 곡의 노래를 배송해 드렸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주말이니까요. 여행 잘 다녀오시고 즐겁게 맛있게 근데 여행은 또 음식 아니겠습니까? 네, 맛집에 가셔서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사진도 많이 찍고 오시길 바랄게요. 잠시 후 3부에는 로라장 오픈합니다. 신나는 노래 양손 가득 들고 놀러 오시고요. 2부 끝곡은 도영이에요. 첫사랑.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매일 아침 9시 잊지 않고 찾아오는 친구가 있습니다. 추억의 노래를 양손 가득 들고 오는 반가운 친구. 다른 건 필요 없어요. 잠깐의 여유만 만들어주세요. 눈을 감으면 아련히 떠오르는 시간 속으로 매일 아침 9시 노래 하나 추억 둘이 그 여행 함께 떠날게요.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스승이 제자를 만남해 먼저 그의 신성을 보나니 공부인이 독실한 신심이 있으면 그 법이 건네고 공을 이룰 것이요 신심이 없으면 그 법이 건네지 못하고 공을 이루지 못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신성품 1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모든 인류, 모든 국가가 자리이타와 공동체 정신으로 서로를 배려하고 강자 약자가 서로 협력하여 세계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염원하는 한강교당 승산 김창규 교도의 법문 공행입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0: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경동
3: 나비엔.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4: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0: 현미 효소의 기똥찬 효과. 하이생
1: 하이생 시작하세요.
2: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4: 캡슐레이션 기술로 완성한 그레이논 효소.

0: 그레이넌을 검색하세요.
1: 일반 식품 광고.
2: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3: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4: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군복무.

얘들아 안녕. 너무나도 기대했던 오늘 바로 우리가 만나는 금요일이야. 유후! 오늘도 어김없이 로라장을 찾아준 너희들을 보니까 아침 일찍 문을 연 보람이 있는걸. 근데 말이야, 벌써부터 이렇게 후끈후끈한 이유가 대체 뭘까? 날씨가 더워서 그런 건지 아님 너희들의 열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함께란 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 그럼 오늘도 제대로 한번 놀아보자고. 듣고 싶은 노래가 있는 친구들은 로라장이 끝나기 전까지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되는 샵8970번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로 신나는 노래들 마구마구 보내줘. 그럼 지금부터 우리의 이 넘치는 에너지를 화르르 화르르 태워볼까? 다 같이 렛츠 로라!

스카장 음악다방 스피노프 Let's Roll라. 오늘 우리가 들은 곡들이야 When Wake Me Up Before You Go Go, 파파야 사랑 만들기, 최창민의 짱, 뒷번호 5551 친구가 신청한 엄정화의 페스티벌, 뒷번호 0521 친구가 골라준 데비드 수아레 뉴드 폴리까지 들어봤어. 끝으로 아이랭카라 Fame 들으면서 오늘도 파이팅 넘치는 하루 보내기로 약속. 다같이 Let's Roll.

정산 종사 말씀하시기를 아랫사람이 윗사람 섬기기도 어렵지만 윗사람이 아랫사람 위하기는 더욱 어렵나니라.

0: 안녕하입니다.
1: 예.
2: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3: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2: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3: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뀨.

0: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1: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0: 현미 효소의 기똥찬 효과 하이생.
1: 하이생 시작하세요.
2: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4: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5: 제조 우리 바이오 판매 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장들레 무지막지하게 4부 첫 곡으로 전해주셨습니다. WBS 원음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6월 19일 금요일 함께하고 계세요. 오늘도 3부에 여러분 덕분에 신나게 로라장 즐겨봤습니다. 여러분도 부디 즐거우셨길, 흥나셨길, 신나셨길 바라고요. 다음 주 금요일에도 오로라장 오픈해볼게요. 이륙이구님이 연하신 목소리는 언제 들어도 힘이 생기고 기분이 좋아지네요. 덕분에 기분 좋은 하루를 보내겠습니다. 오늘도 파이팅 해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우쭈쭈 우쭈쭈 으쌰으쌰 해주시니까 저도 뭐 흥이 안 날 수가 없잖아요. 이륙이구님. 이렇게 서로 주거니 받거니 윈윈 하는 거죠. 좋은 이런 걸 뭐라 그러지, 선순환 뭐라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륙이구님? 아무튼 덕분에 저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겠습니다. 이륙이구님도 좋은 주말 좋은 하루 보내세요. 유재석 엑소의 댄싱 킹 전해드리고 오늘의 알짜 정보도 함께 할게요.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만한 정부 정책부터 놓치면 서운한 알짜배기 정보와 꿀팁, 그리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때마다 펼쳐지는 축제 소식까지 모르면서 네, 꼼꼼히 챙겨가세요.

오늘은 올여름 해수욕장 관리 방안에 대한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해양수산부와 각 지방정부는요, 해수욕장을 방문하는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한 해수욕장을 체감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에 나섭니다. 먼저 해수욕장 대여 물품과 시설의 바가지 요금을 근절하기 위해서 파라솔과 튜브, 샤워장 이용 등의 표준 가격을 각 지방정부 누리집에 공시하고요. 지방정부가 해수욕장 관리를 다른 기관에 위탁한 경우 공시된 표준 가격을 위반하는 위탁기관이나 단체에 시정 명령을 내릴 계획이에요. 또 사안에 따라선 향후 해수욕장 위탁 계약 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까지 취할 예정입니다. 또 이외에도 허용되지 않은 장소에 텐트를 설치하거나 차박이라고 부르는 자동차 야영과 같은 알박기 행위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요. 이용객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관리위원회 사전교육을 철저히 하는 한편 구명조끼 대여소 설치, 해파리 및 상어 등의 유해생물 발생 사전 안내, 방지막 설치 등 적극적인 협조를 지방정부에 요청했습니다. 만약 해수욕장 이용에 불편이 생긴다면 해당 지역번호를 붙이고 120번, 지역번호를 붙이고 120번 또는 국번 없이 1330번으로 신고하실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Exactly.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쿨 해변의 여인 인디고 여름아 부탁해 전해드렸습니다.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에서 준비하고 있는 선물이에요.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 한 세트, 김에도 1등급이 있다. 광천별 식품에서 프리미엄 별맞김 한 박스, 김경호 박사가 만든 마스크팩 린젤 마스크팩, 자연의 싱그러움이 어울진 전주농협에서 어울진 쌀룬쌀 현미누룽지 한 박스, 건강 빅스 시대를 이끌어가는 원광 한방 생활건강에서 목앤모과 사탕, 애민정신을 실천하는 선순환 기업 주식회사 미르라이프에서 치약과 비누, 장건강과 체중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미노바이오텍의 신제품 똥배인 유산균 한 박스 준비하고 있습니다. 6월 19일 금요일에 함께한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오늘 끝곡 로시의 구름 전해드리고요. 전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에 다시 올게요. 여러분, 당신의 일상은 언제나 특별합니다.

0: WBS FM
1: WBS 자동차 상식.
2: 화재가 발생한 차에 사람이 갇혀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부분 신속하게 사람을 구출해야 한다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실제 상황에서는 구조는커녕 자동차에 접근하지 못하고 사고 현장을 벗어나기 급합니다. 아마 그 차가 곧 폭발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일 것입니다. 자동차가 폭발이 일어나려면 밀폐된 연료통이 압력을 받아 폭발해야 하는데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자동차 연료통은 밀폐되지 않고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영화에서 보는 폭발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자동차 화재는 순식간에 확산되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하고 피해도 큽니다. 그러나 폭발할 것이라는 생각에 차에 접근하지 못해서 구할 수 있었던 생명을 구하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1: 도로교통공단 이정상 교수와 함께하는 WBS 자동차 상식이었습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권세가 있는 사람이나 재산이 풍부한 사람이나 학식이 많은 사람은 큰 신심을 발하여 대도에 들기가 어려운데 그러한 사람으로서 수도에 발심하며 공도에 헌신한다면 그는 전세 깊은 서원을 세우고 이 세상에 나온 사람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신성품 5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자력 양성, 지자 본위, 타자녀 교육, 공도자 숭배를 실천하시고 가르쳐 주신 수산 이철원 대호법 만타원 김명환 원정사께 감사드리며 장손녀 박혜은 교무, 장손자 이세경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노래 하나, 추억 둘. 학창시절에 친구들 고민을 명쾌하게 날려주던 일명 해결사 친구가 있었습니다. 해결사의 비결은 의외로 아주 간단했어요. 고민에 빠진 친구에게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할 수 있겠어? 없겠어? 되돌릴 수 있는지 없는지부터 확인하고 단념을 시키거나 응원하던가 둘 중 하나를 했습니다. 이 단순하고 당연해 보이기까지 한 방법. 지금도 고민이 생기면 그 친구가 했던 방식을 셀프로 한번 적용해보곤 해요. 노래 하나 추억들 오늘 첫 곡입니다. 황규영 나는 문제없어.